요즘 영화엔 쿠키 영상이 있는 경우가 많죠. 영화를 끝까지 본 관객들에게 주는 작은 보너스 같은 건데요. 등장인물의 이후 이야기를 짧게 보여주기도 하고 후속편을 암시하는 대형 떡밥을 던져주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쿠키 영상 때문에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봅니다. 오늘도 그런 날이었음 좋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뜻밖의 장면 하나가 남아있는 날. 8월 22일 토요일 오늘 아침 저는 배우 진구입니다.

토요일 오늘 아침 첫 곡 제임스 모리슨의 You Give Me Something 듣고 왔습니다. 아침 가족 여러분, 저는 잠시 자리를 비운 윤상 씨를 대신해서 스페셜 DJ로 함께하고 있는 꾸디 배우 진구입니다. 9872님,

0: 집 가서 간단히 라면이나 먹어야겠다 했는데 도착하니 남편이 치킨을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을 때 얼마나 신나던지요. 그렇죠. 아, 이게 맞아요. 이심전심. 그냥 집에 가서 다들 자고 있을 줄 알고 저도 삼각김밥 같은 걸 사서 이제 집에 퇴근하면 아내가 이제 엄청 맛있는 음식이나 안주 같은 거를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을 때 보상받는 기분이죠. 아, 좋으셨겠습니다. 5802님, 얼마 전에 우연찮게 집에서 채널 돌리다가 영화 26년을 봤는데 친구님이 나오시더라고요. 전라도 사투리를 어찌나 맛깔나게 하시던지요. 라디오에서 만나니 보너스 같네요. 예, 저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26년에 출연했던 친구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애착하는 영화이기도 해요. 26년이라는 영화. 제가 결혼 전에 지금의 아내를 소개받는 자리 때 26년 DVD를 들고 갔었어요. 저 이런 연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잘 봐주십시오 하면서 선물을 줬던 기억이 있는데 그 DVD를 보고 아, 이런 연기를 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자기의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건 연기였을 뿐인데 속으셨죠. 네. 그래서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필감방님, 우왕 진구님, 베스트 극장 오시오 떡볶이 때부터 팬이었어요. 그 후로 뒤에서 조용히 응원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아침 라디오에서 만나게 될 줄이야. 반갑습니다. 대박인데요. 아, 베스트 극장 오시오 떡볶이. 이거는 단막극이고요. 제가 아마도 단막극이지만 첫 주연을 했던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 이때 명계남 선배님이랑 촬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우고 주인공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도 배우게 된 되게 저한테 특별한 의미의 드라마였는데 와, 이걸 또 기억해 주시고 그때부터 응원해 주셨다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DJ 좋은데? 자,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 어실 원스야
5: 딱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혀 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주말 아침 조금 더 느긋하고 싶은 당신을 위한 게으른 소파의 노래. 평일보다 여유로운 오전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편안한 음악들 골라서 들려드리는 시간이고요. 준비한 첫 곡은 조규찬의 CF입니다. 제목 들어보면 광고 얘기하는 노래인가 싶지만 캠퍼스 프렌드의 약자라고 하고요. 연인 아닌 친구 관계를 뜻한다고 합니다. 캠퍼스 커플, CC가 되고 싶은데 마음처럼 안 돼서

가끔은 굴러가기도 자전거 바퀴처럼 자질 게 있어 오후의 간식처럼 이 작은 순간을 위해 살아온 것 같아 두 바퀴 위에선 다 사사로운 한낮의 꿈 Feel the roof, smell the truth

조규찬의 CF에 이어 RM의 바이시클 들으셨습니다. 방탄소년단 RM의 자전거 사랑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자전거로 강변 산책하면서 이런저런 생각하는 걸 좋아한대요. 이 곡도 자전거 타면서 만들었다고 하고요. 아, 저도 요즘에 자전거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아이들이랑 타려고 큰돈 들여서 자전거를 샀거든요. 요즘 자전거를 사랑하게 됐는데 RM 씨 조만간 한번 만나야겠네요. 네, 게으른 소파의 노래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로라 피지의 라 메르입니다. 프랑스어로 바다라는 뜻이죠. 영어 버전 Beyond the Sea도 유명하고요. 이 곡이 1940년대 초에 나왔는데 오랜 세월을 거친 만큼 부른 가수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 네덜란드의 재즈 보컬리스트 로라 피지의 목소리 추천해드립니다. 여름 하늘과 어우러지는 바다가 내 마음을 안아준다는 멋진 가사가 들어있죠. 이어지는 곡은 브라질 뮤지션 카에타누 벨로주의 데스지 끼우 삼바의 삼바입니다. 영화 그녀에게 덕분에 카에타누 벨로주라는 이름이 전 세계에 알려졌는데요. 브라질 대중음악계에 많은 기여를 한 싱어송라이터입니다. 2000년에 이탈리아 성악가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자선 공연에 조지 마이클 같은 여러 나라의 뮤지션이 참여했는데 카에타누 벨로주도 함께했습니다. 그 자선 공연에서 카에타누 벨로주가 부른 곡이 데스지 끼우 삼바의 삼바인데요. 제목 뜻은 삼바는 삼바니까 입니다. 슬픔을 지우고 기쁨을 주는 삼바. 이런 얘기를 쭉 하는 삼바 예찬가예요. 그럼 로라 피지의 라 메르, 카에타누 벨로주의 데스지 끼우 삼바의 삼바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영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0: 특별시민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1: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서해상에서 유입된 강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오전까지는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기도 성남과 강원도 원주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해제가 됐고요. 지금은 서해 5도에만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전까지 중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는데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예상되고요. 서해 5도에는 최고 100mm, 그 밖의 중부에는 5에서 6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낮부터 저녁 사이에는 대부분 지방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는 늦은 밤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60mm로 지역 간 편차가 크겠고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김유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개학을 하자마자 아이 학교 선생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이 전화를 하신 건 처음이라 덜컥 겁부터 났어요. 그런데 선생님의 말이 의외였습니다. 어머님, 혹시 주말 부부셨어요? 에? 난데없이 웬 주말 부부? 저희는 주말 부부가 아니거든요. 선생님 말씀이 방학 동안 한 일을 돌아가며 발표 중이었는데 저희 애가 갑자기 앙 하고 울음을 터뜨렸답니다. 그리고는 아빠가 보고 싶다며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아빠랑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그런 얘기 중이었다는데 그 와중에 아빠 보고 싶어 했으니 주말 부부로 오해하실만 하죠. 사실 저희 남편이 인테리어 쪽 일을 하는데 요즘 너무 바빠 꼼짝없이 일만 했거든요. 저도 얼굴 보기 힘든데 딸은 오죽했겠습니까? 딸도 짠하고 남편은 더 짠하고 그러네요.

촬영 들어가면 비슷합니다. 장기 해외 촬영 후에 집에 돌아오면 애들이 쑥 커 있어서 놀랄 때도 있거든요. 일하느라 아이의 순간순간을 함께 하지 못하는 가장의 마음이 너무나도 이해가 갑니다. 오사 사모님, 아이에게 아빠의 일을 잘 설명해 주세요. 어쩜 제일 애틋하고 아쉬울 사람은 아빠일 테니까요. 8월 22일 토요일 문득 너에게 답장을 전합니다.

문득 너에게 오사 사모님에게 보내는 답장에 이어 이영훈의 위로 들었습니다. 0578님, 남편이 출장으로 한창 바쁠 때 거의 두 달 만에 집에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세 살이었던 딸이 남편 보고 아저씨라고 불러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후로 남편이 올해 집을 비울 때마다 자꾸 셀카를 찍어서 보내주더라고요. 네, 저도 비슷한 경험이 많죠. 저는 뭐 해외 촬영이나 지방 촬영을 자주 가다 보니까 아이들을 장기로 많이 못 보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래도 촬영이 여유 있는 촬영을 할 때는 가족을 가끔 부르기도 해요. 요즘 또 체험학습이다 이런 게 있어서 학교에서 이제 결석 처리를 안 하고 아이들 이제 체험학습 처리를 해주다 보니까 영화 촬영장 와서 이제 스태프분들 일하시는 거, 배우분들 일하시는 거 구경도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제 분량의 촬영이 끝나면 그 지역에서 같이 여행도 하고 관광도 하고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편인데, 그쵸, 진짜 오랜만에 가고 그럴 때는

혼자 쓸쓸히 그 숙소 들어갈 때 굉장히 좀 외롭고 울적하거든요. 그럴 때 영상통화로 자기 위로도 하고 하는데 애들이 진짜 쑥 커 있으면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3179님, 저희 집은 휴가철이 오히려 더 바빠요. 그래서 이맘때 서울 친정댁에 보내놨습니다. 아마 같이 라디오 듣고 있을 텐데, 수아야 잘 있지?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 잘 듣고 있어? 라고 3179님 보내주셨네요. 아, 휴가철이 바쁘셔가지고 아이를 친정에 보내놨구나. 부럽네요. 저도 저랑 저 와이프도 이렇게 친정이라든지 뭐 처가댁이라든지 좀 보내고 가끔씩 여행도 단둘이 오붓하게도 떠나고 싶고 집에서만이라도 좀 그러고 싶은데 저희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예. 아, 부럽습니다. 애들 좀 더 크면 이제 엄마 아빠 안 따라온다는데 오겠죠? 그런 날이? 이선희님, 드넓은 초원에서 저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까지 탁 트이고 그렇게 편안하더라고요. 그런 의미로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 신청합니다. 이선희님의 신청곡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 들려드릴게요.

0: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에 이어 김현수님이 신청해 주신 스텔라장의 아름다워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성근님, 서대영 상사님, 태양의 후예 채용시험. 군 관련 시험을 치르는 우리 아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려요. 서대영 상사님이 직접 파이팅 해주시면 좋은 기운 제대로 받을 것 같습니다. 아드님이 군 관련 시험 치르시는군요. 예, 서상사 버전으로. 참, 근데 이 서상사 10년이 넘었는데. 예, 아드님,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화이팅 하십시오. 진소정님, 저 치과 신경치료 받으러 가는데 너무 무서워요. 꾸디도 신경치료 해보셨나요?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하나도 안 아프다는 말 듣고 싶습니다. 신경치료요? 저 많이 해봤죠. 어릴 때 엄마 말씀 안 듣고 단 거를 너무 많이 먹고 이빨 안 닦아서 TMI인데 임플란트를 8개 했습니다. 예, 거의 어금니 쪽이 제 이빨이 없어요. 치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신경치료 요즘에 기술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신경치료 진짜 안 아파요. 거짓말이 아니고 한 따끔한 느낌이 한 1초 정도밖에 안 아픈 것 같습니다. 저 믿고 그냥 용기 내서 가십시오. 괜찮습니다. 신경치료. 자, 광고 듣고 올게요.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4: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한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오늘 아침 진구입니다. 저는 윤상 씨를 대신해서 함께하고 있고요. 2774님, 열심히 일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피곤한데 신나는 노동요 한 곡 틀어주시면 다시 힘내서 일해볼게요. 노선택과 소울소스의 Sing a Song and Dance 신청합니다. 오늘 3부 첫 곡, 하티스트 송, 어떤 곡일지 기대해 주시고요. 2774님의 신청곡, 노선택과 소울소스의 Sing a Song and Dance.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형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0: 듣고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침 가족 여러분, 스페셜 DJ로 함께하고 있는 꾸디, 배우 진구입니다. 오늘 아침을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은 선곡표에서 마음에 드는 노래 하트를 누를 수 있는데요. 하트를 많이 받은 곡은 주말 이 시간에 한 번 더 들을 수 있죠. 토요일 하티스트 송은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였습니다. 8월 19일 수요일 제가 진행했던 첫날 들었던 노래죠. 5811님,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한동안 톡 프로필에 설정해뒀던 노래입니다. 뭐가 그렇게 절절했는지, 이별했다고 다 티내고 다녔었죠. 톡 프로필에 노래가 설정이 돼요? 그런 걸 안 해봐서 몰랐네. 옛날 그런 느낌이구나. 싸이 그거. 맞아요. 그땐 진짜 이별하고 그러면 슬픈 노래들, 그 당시 유행했던 슬픈 발라드나 이런 노래를 꼭 설정을 해놨어. 그래서 음악만 들어도 친구들한테 전화를 하는 거지. 너 걔랑 헤어졌니? 무슨 일 있어? 뭐 이러면서. 아, 그래. 9843님. 잔나비의 독보적인 음색 너무 좋아요. 어쩜 노래 한 곡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내는지. 제가 부르면 이런 분위기 안 나옵니다. 예, 저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런 분위기가. 흉내내 볼까 하고 흉내내 봤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들을 때만 좋은 노래? 여러분, 토요일 오늘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7: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8: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9: 오뚜기
10: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이은미의 기억 속으로 듣고 왔습니다. 0892님의 신청곡이었는데요. 친구들은 볼링장에서 신나게 볼링 칠 때 저는 혼자 노래방에서 신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혼자 열창했던 노래 이은미의 기억 속으로 신청합니다. 네, 아,

것 같은데. 김성모님, 진구형님, 저는 부산 대신동에 아주 아주 작은 증명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두 딸의 아빠입니다. 동네 특성상 50대에서 70대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사진을 찍다 보면 얼굴에서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인지 자연스럽게 주름도 늘고 나이 들어가는 모습이 참 멋있더라고요. 저도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 김성모님 글을 보니까 이미 되게 멋지게 나이 들어가고 계신 것 같아요. 많이들 젊어지려고, 젊은 사람들 보고 예뻐지려고 예쁜 것들 보고 하는데, 이렇게 본인보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을 보면서 그 자연스럽게 주름도 늘고 나이 들어가는 모습이 멋지시다고 한 부분이 이미 멋있게 늙어갈 준비가 다 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렇게 멋지게 늙어가는 분들 보면 멋있고 부럽고 공감합니다. 5429님, 요즘은 예전처럼 초등학교 방학 숙제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숙제가 많든 적든 어쨌든 엄마의 숙제인 건 똑같더라고요. 우리 초사 아들은 별 생각이 없네요. 아주 태평합니다. 으이그. 어? 우리 집에서 온 건가요? 너무 공감합니다. 진짜 요즘 방학 숙제가 거의 없더라고요. 저희 땐 뭐 만들기 숙제도 있고 글쓰기, 독후감, 일기, 탐구생활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개학식 날 항상 바리바리 엄청 짐이 많았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 친구들은 없더라고. 근데도 항상 엄마들은 아이들 숙제 도와주고 집에서 스트레스 받으시고. 예, 힘내십시오. 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리고 방학 때 저희도 그런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이들을 그냥 아예 놀려버리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되게 불안해하고 뭐 못 쫓아간다고 걱정하고 그랬었는데,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저희 아내도 좀 안심하면서 마음 놓고 그렇게 놀렸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놀려볼 생각인데. 또 제 팬 중에 지금 고등부 과학 선생님 하고 있는 친구가 마침 어제 이제 저희 부부랑 같이 시간을 가졌었는데, 초등학교 때는 놀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예, 선행학습 이런 거 굳이 아이들 스트레스 받고 그냥 만화책을 보든 TV를 보든 아이들은 계속 공부를 한대요. 그러니까 아이를 믿고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4166님의 신청곡 컴파인드 화이트의 When You See Me Shine 듣고 오겠습니다.

컨파인드 화이트의 When You See Me Shine까지 듣고 왔습니다. 5478님, 여권을 재발급해야 해서 사진을 다시 찍었는데요. 10년 동안 이 사진을 써야 한다는 생각에 최대한 예쁘게 찍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물을 보니 영 파입니다. 아, 그쵸. 여권 사진 10년 동안 쓰니까 예쁘게 찍으시고 싶겠죠. 근데 아, 여성분이겠지? 남자들은 별로 신경 안 쓰더라고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거 보면 제가 어디 해외여행 갈 때 약간 총무 같은 거를 담당을 해서 여권을 제가 걷어서 가지고 있어서 그 친구들 가끔 여권 사진 보면서 피식피식 될 때가 있는데 남자들은 진짜 너무 험악하게 찍더라고. 머그샷 같아. 근데 여성분들은 이런 걸 되게 신경 쓰시는구나. 다시 찍으시면 되죠 뭐. 예쁘게. 3527님. 친구가 미니 단호박을 나눠줘서 쪄먹고 있는데요. 크기는 어른 주먹만 한데 맛있어서 계속 손이 가요. 분명 하나만 먹으려고 했는데 정신 차려보면 어느새 벌써 세 개째 먹고 있습니다. 보통 크기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 미니 단호박. 맛있죠. 아, 그치. 또 이게 같이 친구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고. 쪄먹는 음식 저도 좋아하는데. 예, 적당히 드십시오. 뭐든지. 4792님, 제가 주선한 커플이 내년에 결혼한대요. 고맙다고 맛있는 거 사주겠다면서 먹고 싶은 거 다 말하라는데요. 소고기, 회, 장어, 뭐 사달라고 할까요? 허허, 소고기, 회, 장어. 어려운데 요즘 날이 더우니까 일단 회는 패스. 소고기나 장어. 요즘 또 날 더우니까 장어가 좀 더 스태미너 음식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저는 장어를 추천하겠습니다. 0535님, 어디선가 받은 모바일 커피 쿠폰이 분명히 있는데

찾는 게 너무 오래 걸려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결국 제 카드로 결제합니다. 이런 제가 너무너무너무 답답하네요. 아, 맞아요. 저도 이제 한 살 한 살 더 먹어갈수록 이 핸드폰이라든지 그 기프티콘이라든지 이런 거 사용하는 게 더 까다로워지고 뭐 인증 절차도 어렵고 해서 저는 아직까지 이제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보거나 하는데 매니저나 어르신들은 진짜 불편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공감합니다. 이거 그런 것들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을까? 이유미님께서 요 며칠 드라마 신입사원 강 회장을 보고 바로 이어서 감사합니다까지 몰아봤는데요. 이렇게 라디오에서 만나니 너무너무 반가워요. 잘생겼죠? 목소리 좋죠? 연기도 잘하죠? 그냥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한데요? 예. 제가 라디오 DJ 이번에 윤상 형님 대신해서 오늘 아침 DJ를 하면서 칭찬을 엄청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그 피로 같은 것들이 싹 사라지고 항상 상쾌한 기분으로 퇴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설의 캔디 듣고 오겠습니다.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

0: 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비구름이 빠져나가면서 비는 잦아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서해 5도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전국적으로 돌발성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오늘 저녁까지 내리겠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는 내일 새벽까지도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곳에 따라 돌풍이 불고 벼락이 치면서 요란할 수 있겠습니다. 비와 함께 더위도 계속됩니다. 습도까지 높아지면서 후텁지근하겠는데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충청 이남은 낮 최고 체감온도가 35도까지 오르겠고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방향 진천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2km 구간 정체가 심합니다. 김유정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주제에 맞는 노래를 들려드리고 그 노래와 다방면으로 엮인 곡을 하나 더 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음악 맛집 드라마입니다. 나오는 음악이 다 좋아서 자꾸 보게 되고 나중에는 노래 때문에 더 생각나는 드라마 정말 많죠. 음악 맛집으로 소문난 드라마, 제가 꼽은 첫 번째 작품은 우리들의 블루스입니다. 제주도를 배경으로 여러 가족과 세대의 삶을 그려낸 옴니버스 형식의 드라마인데요. OST가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차트 상위권에 바로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10cm의 봄 투 러브가 그중 하나였는데 요즘에도 찾아듣는 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원 해드릴 곡은 조유리의 My Love입니다.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사운드 트랙을 총괄한 분이 송동훈 음악 프로듀서인데요. 이분이 담당했던 작품이 굵직합니다. 도깨비, 태양의 후예, 호텔 델루나, 그리고 2020년에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음악을 맡았는데요. 조유리의 My Love가 이 드라마에서 사랑받았죠. 그럼 10cm의 봄 투 러브 들려드리고요. 조유리의 My Love 플러스 원 해서 이어드릴게요.

10cm의 봄투럽, 조유리의 마일럽 함께 들었습니다. 주말에는 원 플러스 원, 음악 맛집 드라마라는 주제로 노래 들려드리고 있고요. 이번 곡은 콜드플레이의 옐로우입니다. 19세기 초 영국 브리저튼 가문의 팔남매 이야기를 다룬 OTT 드라마 브리저튼에 나왔는데요. 새 시리즈가 공개될 때마다 드라마 커뮤니티를 달구는 인기작이죠. 음악 좋다는 얘기도 꾸준히 들리는 작품인데 팝 히트곡을 오케스트라로 편곡한 다음 시대극에 맞게 잘 활용하면서 꾸준히 관심을 모았습니다. 콜드플레이의 옐로우의 플러스 원 해드릴 곡은 심플리 레드의

스타즈입니다. 콜드플레이가 스튜디오에서 작업하다가 하늘에 뜬 별을 보고 옐로우를 썼다고 해서 별에 관한 노래 한 곡 더 이어드리려고요. 별에서 떨어져가는 당신 품에 안기고 싶다는 낭만적인 가사가 들어있지만 리듬은 꽤 신나는 곡이죠. 그럼 콜드플레이의 옐로우, 심플리 레드의 스타즈 들려드리고요. 내일 4부에서 주말엔 1+1 이어가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3: 아침 가족 여러분, 잠시 자리를 비운 상디를 대신해서 스페셜 DJ로 함께하고 있는 꾸디 배우 진구입니다. 아, 벌써 넷째 날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이제 내일만 하면 이제 윤상 선배님과 약속한 날이 끝나는데 솔직히 아쉽습니다. 저는 부탁을 처음 받았을 때 아침 방송이라고 해서 되게 피곤하고 좀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서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사연도 많이 읽고 공감하고 또 좋은 음악을 온전히 듣다 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이구나라는 것도 느끼고요.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마무리 한번 깔끔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우님, 더위가 한풀 두풀 세풀 꺾였으면 좋겠습니다. 반 헤일런의 Can't Stop Loving You 시청합니다. 끝곡으로 김상우님의 신청곡 반 헤일런의 Can't Stop Loving You 전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편안한 토요일 오후 보내시고요. 저는 꾸디 진구였습니다.

님이 둘 셋이 돼서 함께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누가 시킨 적 없지만 은근한 책임감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만든 아이스크림을 드시고 짧게나마 함께하는 시간이 신체적으로 또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나의 오늘이 누군가의 내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손님들과 함께 제 생각도 무럭무럭 자랍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술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심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이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생활정보. 달걀을 구입하면 어디에 보관하시나요? 무심코 냉장고 문에 달걀을 보관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달걀은 냉장고 문보다 안쪽 선반에 보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문을 자주 여닫으면 온도 변화가 커져서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달걀은 뾰족한 부분이 아래를 향하도록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내부의 공기층이 안정돼서 조금 더 신선하게 오래도록 보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용하기 전까지는 물로 씻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껍데기를 씻으면 보호막이 손상돼서 세균이 침투하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보관 습관만으로도 달걀을 더 오래, 더 신선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영국의 전설적인 그룹 퀸. 퀸의 노래에서 시작한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토요일. 퀸의 멤버는 이제 보컬의 프레디 머큐리는 너무나 잘 아실 테고 기타는 누구인지 아십니까? 퀸의 기타리스트? 예, 브라이언 메이. 예, 그분도 전설이죠. 사실 4명의 멤버가 다 전설이에요. 베이스 기타 치시는 존 디콘. 이분이 만든 음악이 I Want to Break Free. 지금 들으셨던 이 음악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자유로워지고 싶어. 억압된 현실에서 벗어나서 그냥 막 자유로우 싶어. 막 이렇게 외치는 강렬한 열망을 좀 유쾌하게 노래한 퀸의 명곡 중에 명곡. I Want to Break Free. 오늘 토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뭐 여러분도 오늘 뭐 할지 어제부터 생각해 두셨나요? 어땠나? 좀 쉬자. 나 그냥 자유롭고 싶어. 점심은 나가서 좀 먹자. 또 뭐 청소 좀 하자. 뭐 뭘 하든지 토요일이니까 좀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여러분 오전에 배경음악이 되어드리고 싶은 방송. 여기는 MBC FM4U.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0: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4: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5: 경복대학교.
6: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7: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엔 알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엔 알클타임.
6: 키 더 늦기 전에 알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8: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알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9: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0: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1: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3: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14: 누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5: 유동골뱅이.
14: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16: 음악에서 향기가 난다. 여기는 음악방송 MBC FM4U.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해석이 되는군요. 엘 노이 데라마레, 예, 성모의 아들이라는 제목의 그 두 명의 기타리스트하고 한 명의 베이시스트로 구성이 된 네덜란드의 그 연주하는 밴드입니다. 로젠버그 트리오의 엘 노이 데라마레를 들으셨습니다. 좀 성스럽네요. 그래서 그런지. 아, 아저씨 저는요. 이 방송을 태교로 잘 듣고 있어요. 목소리도 좋으시고 틀어주시는 음악도 좋고요. 듣고 있으면은 뱃속 아이도 태동으로 둥둥둥둥 치고 있어요. 잘 듣고 있답니다. 박선영 씨. 아, 그래서 사실 방송을 태교로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예, 그런 말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아가의 그 인성을 위해서 인격 형성을 위해서 또 성격 형성을 위해서 퇴교를 하시니까 참 조심스럽고 부담도 되고 그러면서 제 스스로의 언어 순화를 하는 거 참 좋은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목소리 좋고 음악 좋다 뭐 이게 다지요 뭐 방송에서 이런 극찬이 어디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선영 씨. 선영 씨에게는 제가 미리 두유 제조기 선물을 보내드릴 테니 애기 태어나자마자 아니 그 전에 쓰셔도 좋겠다. 두유 제조기니까. 그런가 하면 심서영 씨. 노래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라디오는 처음이에요. 문사주 씨 얘기 듣고 음악 들으니까 한 곡 한 곡 참 애틋해지고 더 관심 있게 듣게 되고 참 좋아지게 됩니다. 허허. 눈치채셨구나. 네. 이번에 들려드릴 음악 미국 싱어송라이터 에리 칼먼이 그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그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차용해서 만든 그래서 옛날에 그 셀린 디온이 이 노래를 커버해서 히트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오리지널은 에리 칼먼입니다. All by myself.

봄, 여름, 가을, 겨울. 빅뱅. 아, 오래간만에 듣죠? 그 딸이 티켓팅 해줘서 빅뱅 콘서트 보러 간다고 잔뜩 들떠 있다는 문자를 어제 어떤 분이 보내주셨는데, 어제 공연 잘 보고 오셨나 모르겠다. 빅뱅 콘서트가 지금 데뷔 20주년 기념으로 어제부터 시작을 했고 오늘하고 내일까지 공연이 있죠. 아, 빅뱅이 벌써 20년 됐네. 세월 정말 참. 이 공연이 월드 투어까지 쭉 이어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건강하게 멋진 무대를 잘 꾸미길 바라겠습니다. 그 우리나라에는 에스파의 그 카리나가 있다면 미국에는 또 13살의 퀸시 존스에게 발탁된 카리나가 있어요. 이 노래 많이들 아실걸요? 예. 카리나의 슬로우 모션이라는 제목의 노래. 사람들이 사랑이라 부르는 이런 정신나간 게임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당신과 천천히 사랑에 빠지고 싶답니다. 한 카리나의 노래 슬로우 모션입니다.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

0: 향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중부지방의 비는 잦아들고 있습니다. 오전 중에 모두 그치겠지만 비구름이 물러가고 나면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겠고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갑자기 쏟아질 수 있습니다. 소나기의 특성상 같은 지역에서도 내리는 양의 편차가 크겠습니다. 폭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 이남으로는 폭염주의보가, 전남과 경남, 제주 서부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데 습도가 높아서 체감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북대구 부근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부근 정체가 심하고요.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 진천 부근에서도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정체 심합니다. 김유정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안 했고 앞으로도 뭐 할 이유가 별로 없겠지만 혹시 온 국민이 문신 이 문신을 꼭 해야 하는 세상이라면 어디에 뭘 새길까? 내가 좋아하는 내 노래의 가사 한 줄? 아니야. 그림? 뭐 기타 같은 거? 다른 사람들은 보통 어떤 걸 선택할까? 30대 초반의 그 여자는 정말 독특한 걸 선택했다. 여기 제 오른팔 팔뚝에다가 컴퓨터 그 키보드 있지요? 그걸 좀 새겨주세요. 여기 잘 보이는 데다가 실제 키보드하고 똑같이 새겨주시면 돼요. 그녀가 팔꿈치에서부터 손목까지 내려올 만큼 크게 아주 잘 보이게 컴퓨터에 키보드를 새겨달라고 한 이유는 아들과의 대화가 하고 싶어서였다. 그녀의 아들은 언어장애가 있는데 아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의사표현할 수 있게 해주려고 팔뚝에 키보드를 새긴다니 이 얼마나 감동스러운 사랑인가. 온몸에 호랑이 뭐 용 문신을 휘감은 사람들도 잠시 숙연해지는 타임 아닌가?

도대체 자식이 뭐길래, 사랑이 뭐길래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나도 한번 생각해 본다. 우리 엄마도 뭔가 나를 위해서 아주 결단력 있게

행동한 게 뭐가 있을까? 우리 엄마는 뭐 그런 게 딱히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려는데 어딘가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야, 네 엄마가 널 낳았잖아. 낳는 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딨냐 이 자식아. 정말 그러네.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우리 엄마가 날 낳았네. 용감하고 멋진 세상의 모든 엄마들에게 뒤늦게나마 다시 한번 땡큐, 베리 감사하다.

존 레논이 이렇게 절규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Mother, 어머니. Mother, you had me, but I never had you. 어머니, 당신은 저를 가졌었죠. 하지만 저는 당신을 가지지 못했어요. 저는 당신을 원했지만 당신은 저를 원하지 않았군요. 그러니 말해야 되겠어요. 안녕이라고. Goodbye. 아버지도 저를 떠났죠. 당신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했지만 당신은 떠났어요. 그래서 goodbye. 이렇게 결손 과정에 대한 그 아픔, 그 고통 이런 걸 막 절규하듯이 부른 존 레논의 Mother였습니다. 이 드라마 같은데 보면 그 사춘기 자녀들이 엄마한테 항상 대들면서 하는 말이 있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뭐 해줬어요 도대체? 뭐 이런 얘기를 엄마한테 아우 눈 크게 부릅뜨고. 사실 해준 게 왜 없어요? 너무 많지. 그리고 낳아준 걸로 이미 다 해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없어. 그거 진짜 가슴에 못을 박는 아픈 얘기예요. 아, 오늘 갑자기 메시지도 그렇고 존 레논의 마더도 그렇고 다시 한번 엄마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잠시 가졌습니다. 자, 살짝 세련된 노래 한 곡 전해드리는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올리비아 딘이 노래하는 Let Alone, Let Alone The One You Love.

0: Yeah.
1: 우린 살아가고
2: 이적의 우린 살아가고 방랑자예요. 살짝 데프콘 목소리도 좀 들리는 것 같죠? 예. 퓨처링은 데프콘 이적의 방랑자를 들으셨습니다. 그 옛날 밴드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친구들끼리 이제 재미삼아 기타 치고 노래하다가 이제 팀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릴 팀들이 바로 대학교 기숙사에서 만난 친구들끼리 팀을 만들어서 음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의 일라이 영 밴드라고. 예, 이분들의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Even if it's break your heart.

0: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두유기 열풍의 주역 오쿠에서 두유 제조기, 차류 전문 기업 꽃샘 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를 드립니다.

운동하자고 문자 보낸 사람이 혹시 당신인가요? Is it you? 아니 그 데이트하자고 저한테 전화하신 분이 당신인가요? Is it you?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는 토요일입니다. 리린 나워 Is it you?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이문세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0: 전남 소담스케어 전남
1: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케어 전남
2: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김신영입니다. 2848번님의 사연입니다. 어떤 의사선생님의 말인데 한번 해봐야겠어요. 은밀한 탈수증의 계절입니다.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눈이 침침하면 내가 늙었구나 한탄하지 말고 일단 물을 마셔보세요. 암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음식으로 해결이 되거든요. 이거는 정말 진심으로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경험담입니다. 자, 한 주 유독 썩이 좀 많이 났다. 그러면 일단 맛있는 걸 먹고 푹 쉬어보자 라는 제안 드리며 정화의 망고 출발합니다.

0: 안녕하세요. 정의의 망고 김신영입니다. 토끼처럼 빨리 가는 토요일 들으신 첫 곡은요. 보아의 밀키웨이 노래 듣고 오셨고요. 이게 정말로 은밀한 탈수증 같은 게 있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뭔가 몸이 어제보다 훨씬 더 무겁고 눈이 좀 침침하고 귀에 약간 이명이 들린다. 그러면 이거 수분 부족도 꽤 영향이 있으니까 일단 뭐 탄산 커피는 많이 마시는데 물은 섭취를 좀 안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한다면 괜찮다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오늘 2부부터는요. 텐션 충전 한번 가봐야죠. 우리 흑여사, 우리 나비와 추억의 탑10 이걸로 또 돌아오니까요. 볼륨업 부탁드리면서 광고 듣고 올게요.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1: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1: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7: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6: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7: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6: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7: 제조원
8: 현대 오피스.
9: 지긋지긋 무조맨
10: 디어실 원스야.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5: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6: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7: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8: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삼터를 제공합니다. 미래 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 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 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9: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0: 안녕하세요. 배우 공효진입니다. 유부녀 킬러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제가 킬러라는 건 그거 비밀인 거 아시죠? 쉿, 우리끼리만 아는 저의 살벌한 이중생활. 유부녀 킬러는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MBC에서 만나요.
11: 정화의 망국 8월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급발진 잡는 진해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드에서 문어크림,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굿즈

0: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비타케어너스 헬스엔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구랭지 김치, 지구인의 입맛 정복 완료, 상상떡볶이에서 떡볶이, 수분충전 하이토미에서 방울토마토 이온음료, 믿고 먹는 소팔 소곱창에서 곱창 막창 세트, 내차 필수템 세이프라이프에서 차량용 소화기, 안 입은 듯 촥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당뇨 0% 비타와이즈에서 유산균 다크초콜릿을 드립니다. 언제 또 만날지 모를 귀한 손님들, 그냥 보내기 아쉬워서 음악으로 한 번 더 뒤풀이해보는 시간, 애프터 송파티. 유난 떠는 건 아니지만 저희 정호의 망국에 워낙 탑스타 분들이 많이 출연하잖아요. 근데 그분들 또 언제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악으로 한 번 더 바짓가락이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애프터 송파티 오늘의 손님 모셔볼게요.
1: 여러분은 지금 사랑둥이 심진화가 최고로 사랑하는 라디오 정호의 희망곡을 함께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눈물 많고 웃음 많고 정 많은 코미디언 심진화입니다. 이번에도 사랑하는 우리 신영이와 정의 청취자분들 만나러 놀러 왔는데요. 제가 늘 정의를 호시탐탐, 아니 애정 가득한 마음으로 듣고 있어요. 틈이 조금만 보여도 바로 치고 들어오는 자세, 완전 정의 스타일 아닙니까? 월간 심진아의 꿈 이루어지도록 우리 청취자분들의 응원, 격려, 댓글이 많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많이 사랑해요. 이런 사랑에 힘입어서 이번 정호의 희망곡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저의 추천곡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추천곡은 사랑하는 이병헌 씨의 Tears. 생소하시지만 여러분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정의의 찐팬 사랑둥이 심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화려한 축제는 계속된다. 다음 주를 꽉 채울 주인공은 누구? 기대하시라. Who's next? 블록버스터급 게스트가 밀려온다. 8월 24일 월요일 JYP 신인걸그룹 Our Birthday. 8월 25일 화요일 톡톡 튀는 솔로 가수들이 온다. MJ and the Nam Yoo Jung. 8월 26일 수요일 부산국제영화제 초청작 트루먼의 사랑의 주연들 배유람, 이주, 김신비까지. 다음 주 정화희망곡도 만관부.

0: 기억 저편의 소식들을 모아 모아 시간 여행에 빠져보는 시간 추억 급소환 뉴스 추급 뉴. 안녕하십니까. 나 혼자 살고 나 혼자 대출 갚고 혼자서도 다 잘하고 싶은 아나운서 고강용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즐거운 추억여행 떠나실 텐데요. 지금으로부터 29년 전입니다. 1997년으로 출발합니다. 뿌뿌. 016-018-019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시나요? 그렇습니다. 1997년 10월 1일 대한민국 통신 역사의 길이 남을 1인 1휴대폰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전까지 이제 대표님 전화기로 불리던 셀룰러폰은 너무 비쌌고요. 걸기만 가능했던 시티폰은 공중전화 옆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PCS는 달랐습니다. 어디서든 통화를 할 수 있는 건 기본이고 심지어 문자메시지까지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완전 당시의 신세계였다고 해요. 그야말로 이제 내 품 안에 폰이 쏙 들어온 건데요. 이 PCS가 생기면서 사랑의 표현 방식도 좀 달라졌죠. 마음에 드는 사람의 번호를 따고 전화기가 뜨겁게 밤새 통화도 하고 술에 취해서 전화를 걸어서
1: 자니? 여보세요? 행복하니?
0: 꼭 한 번씩 전화하셨었잖아요. 제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이때 3살이어가지고. 자, 이쯤에서 코너 속의 코너, 코코너 추억의 퀴즈 나갑니다. 정혜 선생님들, 주키즈. 1997년에는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같은 PC통신이 대세였습니다. 요 PC통신 대화방을 배경으로 명품 영화가 탄생했는데요. 아이디 해피엔드를 쓰는 한석규 씨 그리고 아이디 여인2 전도연 씨가 서로 상처를 치유해가는 이야기의 영화입니다. 과연 이 영화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잔잔한 인기몰이 중인 고강용 힌트 나갑니다. 오늘은 명대사 힌트인데요. 극 중에서 전도연 씨가 했던 대사, 전도연 씨 느낌 살려서 한번 가볼게요.
2: 만날 사람은 언젠가 꼭 만나게 된다고 들었어요. 전도연이요.
0: 비슷했나요? 어허. 한석규 씨는 좀 잘하는데. 안녕하세요. 한석규입니다. 라디오 PD로 나오잖아요. 어렵네요. 네. 라디오를 사랑하시는 우리 정희 선생님들이라면 맞히실 거라 믿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 무료인 미니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10분 추첨해서 매운 김치 세트를 쏠 테니까요. 그러면 정답 기다리면서 이 영화의 좀 상징적인 주제가라고 할 수 있는 추억의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영화 OST 사라본의 A Lover's Concerto 듣고 오시죠.

네, 사라본의 A Lover's Concerto 듣고 오셨고요. 여러분은 지금 토요일의 빅재미 정호의 희망곡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토요일의 잔재미 MBC 아나운서 고광용입니다. 추억의 퀴즈 축퀴즈 정답을 알려드려야겠죠. 1997년 PC통신을 소재로 해서 당대 청춘들의 폭발적인 공감을 얻었던 영화 바로 접속이었습니다. 접속! 당첨자분들 방송 후에 게시판을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럼 추억 급수한 뉴스 추금뉴 1997년 두 번째 소식 나갑니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다들 잘 아시는 아나바다 운동 이거 언제 시작됐는지 아시나요? 바로 1997년입니다. 건국 이래 최대 위기였던 IMF 외환 위기 때인데 하루아침에 대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고요. 외화가 바닥나서 국가 부도 직전까지 몰리면서 당시 국민들이 받은 충격은 말로 다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아나바다를 시작으로 장롱 속 돌반지까지 싹 모은 금모으기 운동. 그리고 기름 한 방울도 아끼자면 차량 10부제까지 너무 잘 지켜줬고요. 그 결과 단 3년 8개월 만에 빚을 모조리 갚아버리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아 지금 생각해도 정말 대단한 우리 국민 선배님 여러분들. 자 진짜 안 보이시겠지만 저 지금 기립박수 치고 있었거든요. 와, 진짜 백덤블링도 하고 있거든요. 자 진심으로 존경을 합니다. 와, 진짜 이분들 덕분에 제가 여기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추억 급수한 뉴스 추금뉴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는 김신영 씨와 나비 씨가 오늘의 소환연도 1997년 인기가요들로 흥나는 시간 준비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1997년에 발매된 언타이틀의 날개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요일의 잔재미 아나운서 고광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싸늘하다. 배추의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릎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1: 무릎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이를 관리한다.
2: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1: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2: 경농이 만듭니다.
3: 목포시와 목포 MBC가 공동 주최하는 목포 시민 아카데미가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서는 투자 전문가 염승원 이사가 대한민국 자산시장의 대변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전합니다. 목포 시민 아카데미는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2배, 요한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생활인구 100만, 동아시아 해양허브 목포시가 함께합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 투자의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 목포시민아카데미에서 함께 만나보세요.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리는 이번 목포시민아카데미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비가 많이 잦아들긴 했지만 아직 서해 5도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중북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비구름대의 영향에서는 벗어나겠지만 이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내륙을 중심으로 쏟아지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최대 60mm, 짧은 시간에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더위도 더 심해지겠는데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 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한낮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지금은 충청 이남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 내일부터는 폭염특보가 전국 내륙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대저 분기점 부근 사고로 혼잡합니다. 김유정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정의가족 4726님이 이런 사연을 주셨어요. 두 분도 왕년에 교환일기 썼었나요? 제가 교환일기 쓰려고 샀던 5만 가지 색깔의 펜부터 스티커, 잡지값만 모았어도 지금 대출 없이 집 한 채는 샀을 거예요.
1: 방학 때 일기 네. 밀려시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네. 저는 밀리지 않았어요.
0: 어 그래요?
1: 그리고 심지어 교환일기도 네. 예 1등으로 썼어요.
0: 어, 무섭네요.
1: 예, 엑소 예. 언니들이 많았죠.
0: 예, 예. 예,
1: 엑소 언니들과 이제 펜 색깔을 바꾸면서
0: 맞아요.
1: 예 했었고 예전에 굉장히 얇은 펜.
0: 그거 하나는... 비싼 거 3,500원짜리.
1: 어, 저희 때 1,200원이었어요.
0: 아, 그래요?
1: 예, 예. 많이 좀 내려간다.
0: 예, 예. 예.
1: 일단 내용은 별거 없어요. 예, 디어 오빠.
0: 오빵, 언냐.
1: 지금은 수학 시간이에요. 수학을 왜 배워야 하는 걸까요? 인수분해는 어디다 써먹나요? 인수분해 이런 얘기 안 했어요.
0: 아, 어렵다.
1: 예. 예. 오빠 매점에서 빵 사주세요. 이런 거 많이 했지.
0: 네.
1: 예, 지금 이 편지를 누가 볼까 지금 너무 부끄럽습니다.
0: 예.
1: 자체 소각 부탁드리면서 추억의 탑
0: 10
1: 출발합니다. 함께할 뿐 흥만은 정말 검단의 빅토리아 베컴
0: Funny Funny
1: Funny MC MC MC Yes Mama
0: Come
1: on NFI 우리 다비씨 어서오세요. 어떻게 우리 나비 씨 한 주간은 어떻게 지냈어요?
0: 일주일이 네. 정말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1: 아니 뭐 또 2주년을 데리고 네. 또 이곳저곳을 또 방문을 하시던데.
0: 아니고 지난주에 연휴가 또 껴있었잖아요.
1: 맞아.
0: 아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참 힘겨웠어요. 지금 얼굴색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1: 왜 깜짝 놀랐어요.
0: 잿빛이에요.
1: 원래 그 나비 씨가 뱃속에 베리가 있었을 때 네. 얼굴이 우리가 폈다 그랬잖아요.
0: 폈다 예뻐졌다 그랬어요.
1: 말도 안 되게 너무 네. 예쁘다. 이게 지금 리즈다라고 얘기했는데 얼굴에 개나리가 폈어요. 얼굴이 노래요.
0: 울긋불긋이에요.
1: 울긋불긋하고요. 예,
0: 잠을 못 자요. 왜냐하면 지금 또 둘째 아이니가 뒤집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1: 아 터미타임.
0: 예, 그래서 예. 잠을 자다가도 자꾸 뒤집어서 이걸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예. 못 돌아오니까 낑낑거리고 막 울고 혹시 코 박고 어떻게 잘못될까 봐 예. 뜬 눈으로 지금 밤을 지새우면서 아이를.
1: 이불도 예. 못 덮여요. 알죠?
0: 못 덮여요. 예. 예.
1: 아니 그나저나 우리 또 게시판에 또 뒤적였더니 나비 씨. 이 두 아이의 엄마보다는 네. 가수 나비였다.
0: 질문이 맞나요?
1: 예, 그래서 네. 급하게 Q&A 타임 한번 준비했어요.
0: 네.
1: 박은경 씨, 나비 씨는 가수분들이나 다른 사람 소개할 때 꼭 우리 누구누구 씨, 우리가 붙더라고요.
0: 우리 붙죠.
1: 일단 친구를 메고 가는 건가요? 역시 친화력 가. 뭐 우리 신영 씨라고 얘기하는데 며칠 전에 우리가 예. 제가 이제 겨울왕국.
0: 네.
1: 베스티 출신
0: 네. 유지 씨,
1: 유지 씨랑 이제 진주 씨랑
0: 진주 씨.
1: 그래서 여기 진주 씨야라고 생각했는데 어머 진주야 우리 진주야.
0: 진주는 왜냐면 저랑 같이 WS 전업을 했었잖아요.
1: 네. 그리고 어머 유지야 근데 유지 씨가 네. 저기 메이크업을 안
0: 날 못 알아보더라고.
1: 예.
0: 왜냐면 유지 씨랑 저랑은 또 깊은 인연이 있는 게.
1: 예.
0: 예전에 같은 소속사 이제 연습생 친구였고 제 노래 가이드 보컬을 몇 곡을 했었어요. 유지 씨가
1: 진짜?
0: 노래 정말 잘하잖아요.
1: 진짜 노래 너무 잘하더라고요.
0: 제가 정말 예뻐했던 네. 동생인데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언니 맞아요. 안색이 많이 안 좋네요라고. 네.
1: 제가 이제 저기 휴일 껴 있었어요.
0: 맞아요.
1: 예, 연휴 껴 있었다까지 네. 또 말씀드리고 1164번님이 많이 놀아본 회사 동료가 나비 씨는 음악 취향이나 취임새가 확실히 클럽 세대고
0: 어허?
1: 신디는 나이트 클럽 세대라고 하네요. 맞나요?라고. 아 이게 어떻습니까?
0: 어때 동의하세요?
1: 아니요, 전 동의하지 못해요.
0: 왜요?
1: 왜냐면 나이트 클럽은 제가 디제잉을 했었고요.
0: 디제잉을 했고
1: 예, 디제잉
0: 네.
1: 예, 또 일을 했었고
0: 네.
1: 클럽도
0: 많이 갔잖아요.
1: 클럽은 뭐 사실
0: 거의 뭐 제 집 드나들듯이
1: 집보다 더 많이 갔어요. 본집보다 더
0: 맞아요.
1: 많이 들어간 게 클럽이에요.
0: 집순이에요.
1: 그럼 홍대 클럽 여러분들이 왜 다니실 수 있는 줄 아세요?
0: 네.
1: 그 클럽 내가 건물 세웠어요. 예. 우리 나비 씨도
0: 네네.
1: 클럽 세대죠?
0: 저도
1: 완전.
0: 클럽 세대죠. 나이트 클럽도 몇 번 가보긴 했는데
1: 네.
0: 저는 클럽에서 좀 자유롭게 프리하게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고
1: 프리롤.
0: 예, 그리고 프리 만남을 좋아해요.
1: 그렇지.
0: 예, 나이트는 약간 이제 그
1: 억지 만남이 있어.
0: 웨이터 오빠들이 억지스럽게 좀 그런 메이킹 되는 게 있잖아요.
1: 약간 이제 약간 맞선 느낌으로
0: 예, 예.
1: 부담감이 좀 있죠.
0: 그게
1: 예.
0: 조금 불편해서 저는 클럽을 좋아했어요.
1: 자만추는 클럽이에요.
0: 네.
1: 자만추 클럽 아니면 나이트 끝나고 바로 앞에 무조건
0: 예.
1: 찌개집이 있어요.
0: 국밥집도 있고요.
1: 예.
0: 네.
1: 국밥집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만나는
0: 네, 네.
1: 예, 또 다른 인연도 있다라는 거.
0: 근데 이제 저희가 예. 보통 나이트에서 보면 굉장히 멋있어 보고 예뻐 보이거든요. 근데 국밥집에

0: 콘서트 하면은 이제 누구라도 예. 예, 마이크가 다 겹쳐요.
1: 아, 겹쳐요. 오디오 너무 울려요.
0: 외계어가 네. 나온다까지 또 말씀드리면서 나비를 향한 선생님들의 뜨거운 관심 지속적으로 예, 감사드리면서 좀 더 부탁드린다 말씀드리면서 네. 본격적으로 추억의 탑10 가봐야 되는데 우리 유지 씨가 가이드했던 곡이 이 곡이래요.
1: 맞아요. 제가 가이드 버전을 듣고 네. 너무 좋아서 오. 이 노래를 이제 픽을 했는데 네? 유지 씨 덕분에
0: 진짜
1: 네, 또 이렇게 오늘까지 함께하게 된 것 네. 같아요.
0: 나비의 다이어리 듣고 올게요.

0: 아, 와우! 토요일에 함께하는 최개타. 오늘 준비된 차트는요, 지금으로부터 29년 전.
1: 네.
0: 어머나. 1997년이 29년 전입니다. 8월 넷째 주 10위 갑니다.
1: 네, 10위는요, 잭스키스의 사나이 가는 길 폼생폼사입니다. 자, 점프 뛰셔야 돼요.
0: 자, 네, 점프 뛰어.

0: 신현아 씨인가요?
1: 예, 신현아 씨. 빈칸 예. 채우기죠.
0: 예, 빈칸 채우기 멤버들이 네. 야이야이야 요거를 좀 했었죠.
1: 확실하게 채웠습니다.
0: 확실하게 네. 채웠고 요때 이제 여섯 개의 수정. 제키.
1: 네.
0: 잭스키스. 예. 요게 원래 저기 그 학원별 곡으로
1: 네.
0: 예, 데뷔를 했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H.O.T를 정말 정확하게
1: 네.
0: 약간 벤치마킹을 좀 심하게 했었죠.
1: 대항마로 이제 데뷔를 했죠.
0: 대항마. 예예 그렇죠.
1: 아니요 잠깐 잠시만요.
0: 왜,
1: 약간
0: 왜,
1: 갸우뚱 하시는 것 같은데요.
0: 아니 예. 왜냐면은 그 좀 뭐랄까.
1: 예. 예.
0: 일단 전사의 후예.
1: 전사의 후예.
0: 나오고 나서 학원별 곡으로
1: 네. 그랬단 그렇죠.
0: 학원으로 갔단 말이야.
1: 학원으로 갔어.
0: 예. 아 니가 뭔데 여기에서 조금 더 살짝 네, 삐끗 옆으로
1: 예.
0: 가셔가지고
1: 아리아리아리야 스리스리스리야
0: 이게 너무 조금 복붓이 네. 아닌가.
1: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왔죠 H.O.T가? 캔디가 그, 나왔나요?
0: 예, 그렇죠. 캔디. 캔디. 예. 그러다가 이제 아, 폼생폼사.
1: 폼생폼사 치고 나오죠. 예. 예.
0: 이렇게 또 있어요. 뒤에 또 우리 오빠들이 있어요. 항상 앞에는 제키가 있어요.
1: 아.
0: 하지만 뒤에는 오빠들이 있어요.
1: 엔딩 무대는 저도 제키 팬이었지만
0: 네.
1: H.O.T. 이게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0: 이거 진짜 얘기했으면 예. 거북이 놀이터에서 명치 맞아요.
1: 명치 맞아요.
0: 그럼. 예. 예.
1: 지금은 말할 수 있다.
0: 지금 예. 말할 수 있다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요거 듣고 와야죠.
1: 네. 예.
0: 저희한테는 사실은 사나이 가는 길보다는
1: 예. 폼생폼사.
0: 폼생폼사로 유명합니다. 예, 제키의 폼생폼사 듣고 올게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국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8: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9: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8: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9: 백조 싱크.
1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12: 오뚜기.
1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4: 더템! 우리 나비씨와 함께, 예, 1997년 네. 8월 넷째 주, 이제 9위 갑니다.
15: 어머. 이 노래요?
14: 그렇지.
15: 정말 시원한 노래죠.
14: 시원하다.
15: 네, UP의 바다!
14: 갑니다.

0: 약간 옛날 세대.
1: 네.
0: 오렌지족 선생님들은 업이라고 그랬어요. 예, 업.
1: UP를 합쳐서 그렇죠. 업이라고 했죠.
0: UP. 네. 그러니까 울트라 핏볼.
1: 맞아요.
0: 줄여서.
1: 아, 울트라 핏볼이에요?
0: 예.
1: 어, 울트라맨이 아니고 울트라,
0: 울트라 핏볼.
1: 예.
0: 우리는 맨이 아니다. 우리는
1: 어, 대단한
0: 울트라
1: 사람들.
0: 핏볼. 그렇죠. 그래서 요 때의 그 시점 자체가 네. 원래는 UP가 요런 풍이 아니었어요. 약간 유로 댄스 약간 혼성그룹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1024로 데뷔를 했어요.
1: 그렇죠.
0: 쉽게 웃으면 얼마나 가겠지 요거 있었어요. 예, 그 노래가 있었는데 네. 그때 조금 삐거덩했어요.
1: 예.
0: 그래서 약간 조금 예, 추리고 또 추리고 예, 멤버 보강 예,
1: 보강이
0: 이렇게 이정희 씨
1: 네.
0: 예, 또 박상우 씨
1: 근데 이때 정희 언니

0: 언니가
1: 정희 언니가
0: 우리 여학생들의 사랑을 정말 듬뿍 받았잖아요.
1: 약간 옛날에 그 7080에서는 네. 이상은 언니
0: 그렇죠.
1: 담다디 나왔을 때 대박 났잖아요. 네. 이정희 언니처럼 따라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었고
0: 약간 그 보이시한 예. 미소년 같은 외모가 맞아요. 있었죠. 네.
1: 근데 미가 있잖아요. 옆에. 앞에 미가 붙어야 되는데 네네네. 저는 다들 중학교 때 소년인 줄 알았어요.
0: 예.
1: 딱 이때 97년도면 제가 예. 유도부에서 한참 이제 아 이제 어느 정도 좀 알겠다
0: 그렇지.
1: 할 때고 우리 또 코치님께서 니네 빡빡 머리 깎아라.
0: 깎아라.
1: 예, 깎아서 네. 저희가 이제 예, 목욕탕에서 굉장히 큰 오해를 많이 받았죠. 예.
0: 빡빡 머리로
1: 학생증을 갖고 예. 다녔어요.
0: 그렇죠. 네.
1: 예. 그러니까 제일 여중이다. 이거 네. 다 이렇게 다 해놨어요.
0: 증이 없이는 여탕에 들어가기가 조금 곤란했나요?
1: 여탕에 들어갔다 한들
0: 예.
1: 먼저 일단 선 소리 지릅니다. 예. 아! 이거 있는데
0: 깜짝 놀랄 수 있죠.
1: 바로 저는 신분을 밝혀요.
0: 예. 어떻게 밝히죠?
1: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예. 저희 2부 끝곡으로 UP의 받아 듣고 네. 3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옛날 어느 왕이 최고로 긍정적인 사람 뽑기 대회를 열고 사람을 모았죠. 마침 그날 비가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어떠한가? 첫 번째 참가자, 기뻐하십시오. 태양이 구름 옷을 입고 있습니다. 둘째 후보는 파란 하늘이 보입니다. 구름 틈새는 파랗습니다. 세 번째는 내일은 하늘이 파랄 겁니다. 이들 모두 탈락! 1등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비가 옵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을 챙기십시오.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지금 할 수 있는 걸 한다. 이게 진짜 긍정적인 사람이랍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2: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디스크

0: 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2: 싸늘하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름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3: 무름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이를 관리한다.
4: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3: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4: 경농이 만듭니다.
5: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6: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7: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대망고 김신영입니다.
1: 아, 와우! 청해희망곡 3부 시작됐습니다. 추억의 탑. 우리 에너지 뱀파이어.
2: 네.
1: 예, 우리 NFI. 우리 나비와 함께. 저는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이때가.
2: 아, 중2 때. 저, 네. 그러면 제가 몇 살이죠? 초등학교 초6. 6학년, 맞아요. 네,
1: 초등학교 네네. 6학년과 중학교 2학년 때 그 시절에 그 노래인데, 아직도 우리는 이 노래를 잊지 못해요.
2: 가사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1: 그때만큼 명곡들이 이제 많다라는 네. 거고요. 이제 8위도 명곡입니다.
2: 네. 클론 오빠들 나오시네요. 네. 도시 탈출.

0: 그렇죠. 이 도시 탈출. 네. 클론의 이제 2집이에요.
1: 네네.
0: 클론 2집이고, 요 도시 탈출의 뮤직비디오. 홍록기 씨가 등장을 합니다.
1: 맞아요. 진짜, 네. 홍록기 오빠는 이 시대의 또 아이콘이었잖아요.
0: 아이콘이고요. 네. 쿨 하면 윤정수 씨가 떠올랐고요. 예. 예, 이때 당시 클론 하면 홍록기 씨.
1: 네네.
0: 왜냐, 또 군대 선임 후임 사이고요. 예, 굉장히 친한 사이여서 진짜 클론이 3명

0: 아니야? 했던 적도 또 있습니다.
1: 맞아요. 아니 윤정수 오빠 얘기하니까 네. 신영 씨랑도 약간 느낌이
0: 아, 좀 달라요.
1: 아 그래요? 예, 예. 강력하게 지금 거부를 하시는데요?
0: 저희 명확하게 선을
1: 명확해요?
0: 예예.
1: 예. 조금 어깨 라인이 비슷한 것 같은데.
0: 아니 달라요.
1: 예예. 예.
0: 더 짧으세요.
1: 예. 정수 오빠요?
0: 더 짧으세요.
1: 예, 예. 그 예, 인정.
0: 예. 예. 그렇지. 예. 예. 이때 당시에 또 정말 이 여름 꼭 하면은 클론
1: 네.
0: 쿵따리 샤바라 여기에서 이제 김건모를 이깁니다. 예, 골든컵을 맞고 그 다음에 클론이 쿵따리 샤바라로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여름곡이 바로 이 도시탈출.
1: 도시탈출.
0: 그리고 이 수록곡이 빙빙빙이 있어요.
1: 아, 빙빙빙 좋아요.
0: 빙빙빙 나는 맴맴맴
1: 나는
0: 방방방 도는 그
1: 방방방
0: 미안해요. 설마.
1: 예.
0: 요 노래가 이 타이완 차트 1등이었어요.
1: 네.
0: 이때 당시에 인기가 NRG 많았고 디바 많았고 클론. 이게 사실 대만이랑 이 타이완이랑 우리나라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 예. 안 좋았는데 이것을 누가 푸냐? 클론이 풀었다. 예.
1: 정말 문화 대통령이 원조네요.
0: 아, 그럼요. 예. 예. 우리 케이팝 보세요.
1: 맞아요.
0: 말해
1: 지금
0: 뭐 합니까? 이제는 팝이에요.
1: 아, 맞아요.
0: 예. 이제 앞에 K자 떼야 돼.
1: 이게
0: 예.
1: 진짜 우리 아이돌들의 음악을 빼놓고서는
0: 그럼.
1: 글로벌 뮤직을 이제 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0: 그러네요. 예. 그래미도 이번에 홍군형 났잖아.
1: 홍군형 났잖아.
0: 그러니까 정신 네. 차려야 돼요. 예. 그리고 약간 모모 탈출. 도시 탈출
1: 네.
0: 이런 것처럼 우리 나비 씨 지금 탈출하고 싶은 거 뭐예요?
1: 육아 탈출이죠. 뭐겠어요.
0: 아니 예. 이준아 이제 나이 들지 마라고 하고 우리 예쁜
1: 아이나 엄마에게 와줘서 고맙다.
0: 네. 말은 또 그렇게 청산이
1: 그건 진심입니다.
0: 진심이에요?
1: 진심이지만
0: 예.
1: 정말 일주일에 단 하루만이라도
0: 눈이 너무 간절하다.
1: 예.
0: 네, 간절하다.
1: 이게 하나와 둘은 천지 차이입니다. 예.
0: 근데 아시죠? 그
1: 네.
0: 얼마 전에 별 씨도
1: 네네네.
0: 별 씨가 이제 애가 셋이잖아요.
1: 애셋맘이죠.
0: 예, 합정역에 빨리 와라.
1: 네.
0: 합정역 올 데 없니? 그래서
1: 예.
0: 합정은 나 잘 안 가는데.
1: 네네네.
0: 나 좀 태워가라.
1: 태워가라.
0: 예. 예, 하루만 쉬자.
1: 이 별 언니도 대단해요. 예. 애셋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0: 어마어마하다까지 또 말씀드리면 모두 예 이 노래 들으면서 땡땡 탈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도시 탈출 듣고 올게요.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와우 추억의 탑
1: 10.
0: 늘 탈출. 오늘 하루만이라도 예. 자유부인을 꿈꾸는 나비와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7위 갑니다.
1: 7위는요 에메랄드 캐슬의 발걸음입니다. 가자.

0: 너도
1: 나는 누구에게
0: 누구에게 이런 아픔 겪을 테니
1: 어 시원하다
0: 이럴 수밖에 할 순 없잖니
2: 아, 이 노래 너무 좋다
1: 너무 좋은데요
2: 이 노래 너무 좋다
1: 네
2: 이게 여러분들 바야흐로 네. 97년이라고 하면 네. 오락실에 네네. 코인 노래방이 들어옵니다.
1: 들어오죠. 그때 얼마였죠 때. 코너가?
2: 그때가 200원이었어요.
1: 200원?
2: 200원.
1: 와, 네. 네,
2: 그때 200원.
1: 네. 네,
2: 100원짜리 동전 두 개 넣고 감정 실어서
1: 감정 실죠.
2: 발걸음 가야 돼.
1: 네. 네
2: 그리고 그래서 인원이 많아요. 이 좁잖아요 코인 노래방.
1: 맞아요.
2: 한 칸도 안 되잖아요. 거기에 8명이 들어가요.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발걸음 하나 있고.
1: 네.
2: 예. 그다음에 이제 야다.
1: 아 야다 오빠를.
2: 이미 슬픈 사랑은 이제 1999년도고.
1: 예, 전 진혼 좋아했어요.
2: 아,
1: 진혼 아시죠?
2: 진또백이네.
1: 아 진혼은.
2: 잠깐만요. 예. 야다의 이미 슬픈 사랑은 예. 여자친구들끼리 부른 노래인데 진혼을 좋아한다라는 그렇죠. 친구는 오빠들이랑만 간 거야.
1: 오빠들도 오빠들인데 저희 학교에 그 밴드부
2: 아~
1: 밴드부 친구들이 이 노래 진혼을 부르는데 진혼 너무 멋있는 거예요.
2: 그러면 네. 짱이지. 이때는 뭐 락발이었어요.
1: 네.
2: 예. 제가 좋아했던 그룹은 일단 뱅크가요.
1: 뱅크.
2: 예, 정시로 씨.
1: 예, 또 닮은 꼴이잖아요.
2: 예, 예, 네. 어렸을 때 제가 파파의 배용준 씨를 보고
1: 네.
2: 빨간색 뿔테를 샀어요.
1: 네.
2: 사자마자 들은 말이 야, 뱅크다. 술에 취한 네 목소리
1: 사진 좀 한번 띄워주시면 안 돼요?
2: 됐어요.
1: 예, 예. 너무 궁금한데
2: 문득 생각났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2007년경 또 뿔테가 또 유행이었어요.
1: 예, 뿔테 유행이죠.
2: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갈색 뿔테 있죠. 그거 했는데 그때 이제 정재용 씨

0: 때마다
1: 그래가지고. 네네. 어, 정재용 오빠 많아요.
0: 네, 있어요.
1: 어, 여기 있네요. 사진 나오네. 목소리.
0: 요거 저기 눈 보이는 거는 네. KBS 거야.
1: 예예. 예. 예, 예. 아우 선배님들 또 아, 무대에서 멋지시. 아 요거 많이 닮았네요. 요거
0: 많이 닮았어요. 어. 예. 이때도 머리 빠마 어설프게 해가지고 예. 더 닮았었다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아 6위 갑니다.
1: 아, 아 시원합니다. 예 포지션의 서머타임.
0: 가자.

0: 아, 이 노래 너무 좋다.
1: 아, 신나네요.
0: 예. 우리 포지션 하면은 나를 사랑해.
1: 아니 야. 사실 이때는 예. 포지션 썸머타임을 대학생 언니들
0: 맞아
1: 직장인 언니들이 좋아하는 노래라고 생각했는데
0: 언니들이 좋아했었어요.
1: 지금 들으니까 딱 우리 스타일이네요.
0: 딱 우리 스타일이고 네. 이때 당시에 우리가 내일의 느질이 환경 네. 콘서트 뭐 예. 이런 거 갔을 때 포지션 언니들 그 팬분들이 있어요.
1: 네네.
0: 그 언니들이 다 직장인이었어요.
1: 직장인이지.
0: 예. 네. 그러면 이게 언니들이 과자도 주고 이때 당시에 안재욱 씨도 인기가 많았거든요.
1: 맞아요.
0: 안재욱 포지션 이런 약간 호인 예 호인 그 팬클럽 언니들이 좀
1: 여유 있는
0: 있었고,
1: 언니들.
0: 예, 예전에 저희가 까딱 잘못했으면 디바 그 팬클럽 언니들한테 네. 흠뻑하게 한번 혼날 뻔했는데
1: 왜요?
0: 약간 시비가 붙었어.
1: 팬들끼리는 예. 그때는 또 막 그런 자질구리한
0: 아, 근데 이게
1: 시비가
0: 약간,
1: 있어.
0: 예. 약간 좀 뭐라 그럴까 무슨 단체도 아니고 그 한 분이
1: 네.
0: HOT 클럽 HOT 한 분이 너무 급하셨나 봐요. 화장실 줄을 쫙 쓰잖아요.
1: 네.
0: 그래서 약간 새치기를 하셨나 봐. 근데 하필 새치기 하신 그쪽에 뒤에가 디바 언니들 팬클럽이었으니까

0: 깜짝 놀랐던 게 전 뒤쪽에 있었거든요. 야 H.O.T 다 나와 이러는데 어머.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예. 아, 나 부대인 줄 알았어. 예. 예.
1: 언니들 신발 뒤꿈치 앞정이 항상
0: 앞정 박혀있잖아요.
1: 예, 힙합 바지 끌리지 말라고. 네. 예.
0: 그래서 확 계속 그러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중재자가 안재욱 오빠 팬클럽
1: 네.
0: 그리고 포지션 팬클럽
1: 어허.
0: 언니들이 뭐 하는 거냐고 예. 너무 애들한테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저도 애예요 뭐 이러는데 너무 무서웠잖아. 너무 무서웠잖아. 아 진짜. 예. 근데 그렇게 또 팬클럽이 또 자라가지고 이제 다 각자 사회생활하고
1: 그렇죠. 다 자리 잡고 이제 뭐 네. 결혼해서 시집가서 애들 다 잘 키우고
0: 그 언니들도 아이 잘 키우고 있을 거야.
1: 너무 잘 키워요.
0: 예, 예. 그러니까 네. 말씀드리고요. 노래는 에메랄드 캐슬의 발걸음.

0: 와우 추억의 탑10
1: 계속해서 1997년 8월 넷째 주 이제 5위 갑니다.
0: 자 5위는요 자자의 버스 안에서
1: 가자
0: 잘리자 버스 타세요.
1: 자 내가 갈게요.

0: 크로첼.
1: 아, 크로첼. 아는구나.
0: 아는구나. 요거 해줘야 맛이에요.
1: 예, 예. 맛이 아주 맛있네요.
0: 그렇죠. 우리 4인조 혼성그룹 자자 있잖아요. 네. 우리는 자자는 알잖아요. 자자의 뜻은 모르죠. 어,
1: 잠을 자자 아니었나요?
0: 자자손손 유명한 팀이 되거라.
1: 어, 잠깐만요. 사장님이 너무 막 지으신 거 아닌가요? 예, 자자손손이요?
0: 예, 예. 자자, 대대손손도 아니고.
1: 그러니까 대대손손이라고 네, 하지 않나요?
0: 자자손손 유명한 팀이 되거라.
1: 어, 정말 근데 자자손손 유명한 팀이 됐습니다. 말 그대로.
0: 그렇죠. 예. 그러니까 메가히트곡은 나왔으나 예. 우리 자자선생님들이 네. 예, 활동을 안 하셨어요.
1: 활동을 못했어요?
0: 활동을 못했어요. 그리고 사실 슈가맨에서 정말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100불.
1: 100불.
0: 10대, 20대, 30대, 40대, 100불 다 완불 나왔잖아요.
1: 전 세대, 모든 세대에서 불이 들어왔죠.
0: 그런 거. 네. 예. 이때 당시에 진짜 버스 안에서 큐피트의 화살이 날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1: 아, 많았어요.
0: 나비는.
1: 저는 있습니다.
0: 100%죠.
1: 전 버스에서 네. 이제 학교 내릴 버스 정류장에 와서 내렸거든요. 네. 근데 어떤 오빠가 따라오시더라고요.
0: 어머, 어머.
1: 어, 그래서 조심스럽게 네. 저한테. 그 막대과자 있잖아요. 아~ 막대과자를 사줘도 되겠냐는 거예요.
0: 과자를 사주겠다.
1: 네, 그래서 그 예? 버스 정류장 앞에 그 음? 마트 편의점에서 음? 그 과자를 저한테 사줬어요. 알고 어머. 봤더니 그날이 11월 11일이었어.
0: 막대과자 네,
1: 그래서 대박이다. 저를 계속 버스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진짜? 과자를 선물해주고 예. 번호를 따갔죠.
0: 예. 와, 대박이다.
1: 예. 없었어요, 신디는?
0: 예.
1: 전혀요.
0: 저는 예전에 이제 은평구 연신내에서 버스를 타고 친구네 집 삼성으로
1: 삼성
0: 예 삼성 쪽으로 가는 길에 고향종고라고 있습니다.
1: 네네.
0: 예 가던 길에 고향종고 언니들한테 예 시하네요. 예 시비가 걸려가지고
1: 아 시비가 많이 붙네. 예 시비가 많이 붙어.
0: 지금 삼성은 네. 뭐 사실 도시예요.
1: 지금 신도시예요.
0: 신도시지만 네. 언니들이 북한산 앞쪽으로 가자 해가지고. 그 간판 내려간 그 묵집
1: 거기
0: 앞에서?
1: 어두워 깜깜해요.
0: 아, 어두운 게 아니고 네. 한치 앞도 안 보여. 그 버스가 와야 사람이 예, 보이는데
1: 불빛이 없어.
0: 예, 그 굳이 159번 지금은 예. 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159번 예, 그 용두동이 종점인데 네. 아, 그차 타고 중간에 예, 예, 북한산에 예. 내려가지고
1: 아이고,
0: 예, 예. 산신령 볼 뻔했어요. 버스하면 그런 거밖에 없고 그다음에 예전에 그 대성중학교 우리 네. 동네 그 은평구에 대성중학교라고 있는데 그 대성중학교 오빠들이 너무 괜찮은 오빠들이 많아요. 그래서
1: 그래요?
0: 내가 조금 그래도 저 오빠 되게 잘생겼다 매번 항상 그 시간에 타는 오빠가 네. 있어요. 그 오빠한테 뭔가 좋게 내가 고백 같은 걸 좀 해볼까 뭔가 좀 난 좀 튀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우리 버스 기자 선생님들이 자비가 없었어요. 약간 그 비 올 때 사람이 타고 앉고 출발해야 되는데
1: 바로 출발하는 경우가
0: 바로 출발해서
1: 있어.
0: 예. 프로포즈를 예, 예. 3m를 끌려갔어요.
1: 어머 어머.
0: 무릎 한쪽을 세운 채 싹 세웠어.
1: 진짜?
0: 네. 예.
1: 아이고야.
0: 이때 뭐 신영이 코어 좋지.
1: 아 지금도 예. 뭐 코어 힘이 대단하잖아요.
0: 네 예, 코어는 뭐.
1: 예.
0: 배때로도 안 아파. 네, 버스의 추억은 뭐.
1: 예, 예. 그런 추억이 있군요.
0: 맞아요. 그리고 돈 없으면은, 왜, 1,000원짜리 있으면, 아이, 동전 없는데, 그러면 앞에 앉아가지고 받아! 이러면은, 저한테 주세요. 저한테 주세요. 저한테 주세요. 이거 많이 했었지.
1: 아,
0: 예, 그것도 기억이 난다까지 네. 또 말씀드리면서, 자자, 자자손손 유명해진 그룹. 자자의 버스 안에서도. 네.

0: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일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용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오후부터는 늦더위가

0: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에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중북부와 충남북부를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고요. 제주도 일부 지역으로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전국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겠는데 비의 양은 5에서 60mm 정도,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겠고 지역 간 편차가 크겠습니다. 소나기는 저녁에는 대부분 잦아들겠지만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충청이남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 습도까지 높아 후텁지근하겠고 비가 그치고 나서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지금도 25km 구간에서 밀리고 있는데요. 특히 화촌 8터널에서 서석터널까지 어렵습니다. 김유진.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와우! 텐션 충전기 나비와 함께 추억의 탑 10 달려보고 있고요. 1997년 8월 넷째 주. 와, 4위가 바로 이 곡이구나.
1: 아, 예. 정말 너무 좋아했죠. 영턱스 클럽의 타임.
0: 가자.

0: 겪고 싶은 마음으로 잊어.
1: 난 어, 자꾸 잊어요.
0: 교수가 그랬죠. 너
2: 나빠다
1: 어, 재밌네.
0: 한현아 언니한테 혼나.
1: 아, 좋아서요.
0: 현남 언니 아직 압구정에 있어요? 조심해요.
1: 강남에 계세요?
0: 강남에 있어요. 예, 예. 이 언니.
1: 어, 조심해야겠네요.
0: 사랑해.
1: 아, 잠깐만요. 목소리를 언제 그렇게 했어요?
0: 송진아 언니.
1: 진아 언니. 네.
0: 선택해요. 그렇지.
1: 아우 좋다.
0: 아 이거 이때 당시는 사실 중학생이었지만 네. 제가 이제 나이트클럽 어. 이제 행사 진행을 했을 때 이 노래를 부르시면서 촛불 8개를 손으로 끄시는 분이 있어요.
1: 누가요?
0: 그 쇼 하시는
1: 쇼 언니들,
0: 쇼 언니들, 예, 예. 쇼 언니가 이렇게 예. 촛불은 깨지 마세요. 야, 이게 진짜 농담이 아니라
1: 아니, 생손으로요?
0: 생손으로
1: 아니, 사력쇼가 아닌데 어떻게 촛불을 꺼요?
0: 진짜 청주 아라비안 나이트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1: 어 있어요
0: 있어요 예, 예, 예. 예. 그리고 보아 언니도 있어요.
1: 아 보아 언니요?
0: 보아 뱀. 아 보아 뱀이랑 예
1: 한 몸이 돼서
0: 차가 예, 작아 예, 예, 아침 차인데 예. 보아 뱀을 예
1: 싣고 오는구나.
0: 그냥 같이 옆에 타시는 거 같아. 아이고 예예 예. 보아 예. 선생님
1: 아, 그때는 진짜
0: 다양한 쇼 있었어.
1: 어 거의 뭐 태양의 서커스예요.
0: 항아리 친구들이 있고
1: 예예 예. 접시 돌리는 언니들
0: 항아리를 돌려 다리로. 아. 다리로 이렇게 두 다리 와 돌리다가 무슨 노래가 막 나와요. 그러면 한 친구가 한쪽만 금박 그 바지
1: 맞아.
0: 한쪽만 금박이에요.
1: 알라딘 바지 알라딘
0: 그래서
1: 바지
0: 한쪽으로 막 맞아. 돌려. 그리고 앞에 이제 사람을 좀 모셔요.
1: 모셔요.
0: 네, 관객 모셔가지고 예, 예. 그 사람도 두 발로 돌려. 진짜 웃겨요. 예. 다른 선생님도 많았어. 갑자기 촛불 나오니까
1: 예, 예. 아, 생손으로
0: 예예 예. 박자에 맞춰서
1: 야.
0: 예. 그러니까 이게 여자 최초로 불쇼를 하시는
1: 진짜?
0: 분이에요. 진짜? 예. 이거 있잖아요.
1: 어, 그때 언니들 그럼 조금 돈도 많이 버셨을 것 같아요.
0: 돈 많이 벌었죠.
1: 현금으로.
0: 그럼요. 네. 제주가 제주가 진짜.
1: 맞아요.
0: 예. 저거 우리 언니들 좀 나오셔야 돼.
1: 예. 아 어, 진짜 좀 예. 다시 한번 뵙고 싶네요.
0: 그럼요.
1: 네.
0: 불도 이렇게 이게 입으로 다시.
1: 아, 어, 치아로 꺼요 거의.
0: 아니 이게. 합으로 어. 하는 거예요. 이 호흡으로.
1: 네. 네. 어, 복식인가?
0: 예, 호흡력이 네. 또 좋으셨다까지 또 말씀드리고. 이것도 뭐 영턱스 클럽은 네. 우리가 우리 단골이기 때문에
1: 맞아요. 예,
0: 다음에 또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요. 이제 3위 갑니다.
1: 어, 3위는요. 어, 97년도에는 이 팀을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0: 아, 잠깐만 이 곡이 어떻게 1위가 아니지?
1: 1위 찍고 내려간 걸 수도 있어요.
0: 8월 아 그렇죠. 왜냐면은 예. 10월 11일

0: H.O.T 팬 맞아요?
1: 예.
0: 잠깐만요.
1: 또 심지어 이 노래 때는 제가 열광적이었어요.
0: 열광적인데 지금 네. 가사를 꼬여요. 가사가.
1: 그때 내 손 잡아줘 일어날 거야. 함께 해준 그대에게 행복을
0: 사랑해. 그대 그려요.
1: 안승호 막 이런 거. 예.
0: 아, 치련이 오빠죠 지금.
1: 안치련 막 이런
0: 거. 안치련.
1: 예. 이재원.
0: 아 자우영. 아 문희준.
2: 있을 거야 너를 사랑해 함께해요 그대와 영원히
1: 아 우야
0: 아 수야
1: 진짜 빨리 왔어요.
0: 아 좋다 좋다. 예.
1: 이때가 그때예요.
0: 네.
1: 97년도 5월 8일
0: 예.
1: 어버이날에 예 제가 구미집
0: 네.
1: 예, 우리 시댁을.
0: 네. 시댁이요? 시댁이라니요?
1: 시댁을 처음 갔어요, 예, 예, 이때. 예. 구미집.
0: 구미 우혁 오빠 집에.
1: 우혁 오빠네 집.
0: 집 앞을 찾아갔나요?
1: 그럼요.
0: 아.
1: 집 앞에서 이제 숙식도 하고
0: 숙식도
1: 찾아가고
0: 하고,
1: 예. 이제 우혁 오빠 나왔던 초등학교라든지 뭐 이런 걸 한 바퀴 사 이제 투어 한번 돌고
0: 맞아 맞아.
1: 그다음에 이제 본가니까 우리 시댁이니까 예. 거기 낙엽 떨어지는 거 내가 그걸 못 참아. 예, 예. 비 오고 이런 거 껍데기 있는 거.
0: 다 주웠어요?
1: 싹 다 주웠지. 예.
0: 이때는 진짜 오빠들 사무실이나 집 앞에 찾아가서 이렇게 팬들끼리 모여서 기다리고 이런 게 또 하나의 문화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1: 문화이기도 예. 했었는데 그 옆동에 10cm 권정열 씨가 살았죠. 너무 싫었대요.
0: 시끄러워서.
1: 너네들 너무 싫었다고. 예, 그게 또 예. 기억이 나고. 아, 올해 H.O.T가 데뷔 30주년입니다.
0: 와.
1: 자, 2026년이 사실은 가요계 굉장히 뜻깊은 해예요.
0: 네.
1: 이승철 씨
0: 네.
1: 그리고 김한선 씨가 데뷔 40주년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최백호 씨.
0: 네.
1: 우리 최백호 선생님이 데뷔 50주년.
0: 와, 진짜 박수.
1: 나비가 좋아하는 빅뱅은 또 20주년.
0: 진짜. 저 내일 가잖아요, 빅뱅 콘서트.
1: 진짜?
0: 내일 가요.

0: 와우! 흑여사 나비와 함께 네. 추억의 탑 달려보고 있습니다. 네. 1997년 8월 대체죠. 와, 이 곡 나오네요. 이 명곡 나와요.
1: 네, 2위는요. 김경호의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0: 그렇지. 진하다 진해. 아,
1: 자 이때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오락실에 네. 코인 노래방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이때 당시에 여성 팬들이 많았어요.
0: 네. 신용 씨의 여성 팬분들이요?
1: 네. 네, 네.
0: 아, 잠깐만요. 아, 여성분이신데 여성 팬이 많았어요?
1: 그 뒷모습은 영락없는 중학생이에요.
0: 아, 맞아요. 네. 사내 아이였죠?
1: 이때 당시에 그 머리가 까까머리여가지고. 네네. 감자머리 있죠? 예, 반삭발해가지고. 예. 예, 감자머리에다가 뒤에서 그때 당시에는 그 체육복 입고 다녔어요. 체육복. 그러니까 저쪽에서 언젠가 그가 나를 하니까 어? 야 잠깐만 노래 어? 오. 차 뭐고?
0: 저 오빠 뭐야?
1: 야 차 뭐고? 혹시 잘한다 하고 딱 봤는데 와 야 남자 맞다 남자, 남자 맞다 이러면서 예 거기서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예, 나왔는데 추리닝을 서로 알아요. 어떤 누구 어느 학교의 체육복인지 예 하고 나오자마자
0: 여중 체육복이었구나.
1: 예. 예. 저는 요거 꽤 많이 불렀죠.
0: 그러니까. 아, 너무 예, 잘해요, 예. 이거는.
1: 잘한 뭐예요?
0: 예. 왜요?
1: 여자 노래 너무 하고 싶었어요. 여자 노래.
0: 여자 키는 안 돼요. 남자 키로 가야 됩니다.
1: 저도 안 되라는 선생님?
0: 예. 성대가 타고난 것 같아요.
1: 타고났어요?
0: 예.
1: 아니, 또 우리 보컬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우리 천남미 씨도 그렇고, 예. 위청을 위청보다 더 잘 따라하는 사람이 언니밖에 없다.
0: 맞아요.
1: 약간 저는 약간 그 목소리 자체 약간 원미연 씨. 언제까지 너에게 이거 좀 부르고 싶었거든요.
0: 그거 안 돼요.
1: 안 돼요?
0: 네, 안 돼요. 너무 탁해요.
1: 투명한 나의 눈빛.
0: 투명하지가 않아요.
1: 아, 투명해. 예. 탁해.
0: 너무 어두워. 탁해요.
1: 아. 예. 그럼 만약에 교수님 앞에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 어떤 노래 추천이에요?
0: 이게 억지로 뭔가를 잘하려고 야. 하면 안 돼. 자기가 잘하는 거를 개발해야지. 예,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에게.
1: 여보세요.
0: 그렇지. 그렇게 가야 돼요.
1: 한영애 씨.
0: 예.
1: 잠자는 좋아요. 하늘님이여.
0: 맞아요. 허스키로 가야 돼요.
1: 예. 네, 추구미가 다른데.
0: 야, 추구미는 어떤 건데요?
1: 추구미요?
0: 예.
1: 한번 가볼까요?
0: 예, 한번 해주세요.
1: 네. 붓슬비가 내리는 오늘은.
0: 부슬비요?
1: 예.
0: 예.
1: 사랑스러운 그대의 생일날.
0: 아니요. 전 사랑스럽지 않은데.
1: 아, 그래요?
0: 예.
1: 아, 약간 그 느낌이잖아요.
0: 예, 약간 청하면서.
1: 약간 재즈풍.
0: 재즈로.
1: 그런 느낌이 난 좋아.
0: 아, 그러기엔 너무 거친 거.
1: 거칠어요?
0: 같아요.
1: 예. 소울.
0: 너, 아.
1: 소울도 없어?
0: 아니요, 소울은 많아. 소울은 많은데 거칠어요.
1: 날 거친 생각.
0: 아, 이거예요.
1: 괜찮아요?
0: 예, 그거예요.
1: 아, 진짜. 아니, 서운하다.
0: 잠깐만.
1: 술에 취한
0: 그거예요.
1: 이거예요.
0: 네. 네. 죄송해요.
1: 여자가 한 명도 없네. 네. 한영희 씨 한 번.

0: 계셨다.
1: 맞아요.
0: 많이 서운하네. 예, 자 그럼
1: 타고 났어. 어쩔 수 없습니다.
0: 노래 좀 듣고 올게요. 네. 예, 김경호의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1: 많이 슬프네요.
0: 나비다. 네. 예.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2: 분꽃이 부르고
3: 애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전북 임실 지역의 농사 뒤풀이 노래 백꽃타령입니다. 막걸리 한 잔과 소리 한 자락에 하루의 피로를 씻어냅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0: 와우 추억의 탑 달려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머 남은 건 1위밖에 없습니다.
1: 세상에나.
0: 1997년 8월 넷째 주 대망의 1위 나비씨 발표해주세요.
1: 자 대망의 1위는요
0: 도고도고도고
1: 쿨의 해변의 여인.
0: 어머

0: 요번 차 때는 왓쭈아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1: 97년부터 네. 왓쭈아리가 대세예요.
0: 지금 세 번째야.
1: 무조건 왓쭈아리.
0: 예, 아까 제키 오빠들 있었고 그렇죠. 영턱수 언니 오빠들.
1: 영턱수 있었지. 예. 그다음에 쿨 네. 언니 오빠들 있었고 사실 제키의 그 날 정말 사랑해줘요 왓쭈아리. 왓쭈아리 무조건 왓쭈아리.
0: 그렇죠.
1: 네. 찬이 언니도.
0: 예. 찬이 언니 왓쭈아리는 아니야.
1: 수아리 딸이야예요. 수아리 딸이야. 이거였어요.
0: 소찬이 예. 스캣이 있습니다.
1: 예. 예. 수아리 딸이야.
0: 수아리 딸이야.
1: 예. 그리고 T 쪽은 뜨와리 쌀이야예요. 이게 바뀌어요.
0: 아 달라요?
1: 쌍시읍과 쌍디가 앞뒤가 바뀝니다.
0: 발음이 다르네요.
1: 그럼요. 네. 예. 아 이때는 쿨 하면은 무조건 여름.
0: 맞아요.
1: 예. 해변의 여인. 네.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받았었고 진짜 쿨 하면은 제가 또 애증이 조금 있어요.
0: 왜요?
1: 쿨 좋아. 나도 좋아했었어.
0: 너무 좋죠.
1: 하지만 나의 사랑은 H.O.T예요.
0: 네.
1: 이게 H.O.T의 행복과 쿨의 해변의 여인이 항상 1위 후보에.
0: 항상 같이 올라갔구나.
1: 예, 예. 네. 그리고 또 쿨 운명 있죠. 겨울에.
0: 네, 네.
1: 아, 겨울에 나오고 H.O.T. 캔디가
0: 캔디 같이 올라가요.
1: 1, 2위 또 그렇게.
0: 맞아, 예. 맞아.
1: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사실은 제키보다는 쿨과 라이벌이 좀 있었어요.
0: 더 많이 붙었네요.
1: 제키는
0: 예.
1: 조금 뜨문뜨문 나왔어요.
0: 예?
1: H.O.T. 지나면 제키 나오고
0: 뒤로 치고 나와요.
1: 뒤치고 나오잖아요. 예. S.S. 가면 핑클 나오고.
0: 맞아요.
1: 이런 게 또 있었잖아요.
0: 근데 쿨은 H.O.T.랑 같은 시기에
1: 정면이에요.
0: 예, 정면 예. 충돌입니다.
1: 아, 충돌.
0: 충돌 아니죠?
1: 승부.
0: 예, 정말 미안해요.
1: 승부요. 죄송하지만 예예예. 예. 내일 너무 들뜨지 마.

0: 흥분 상태예요.
1: 예, 예. 비투도 아투도 뱅뱅 부탁드리고요. 어, 일단 저희는요. 아, 이때 당시의 노래가 벌써 29년 전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쿨의 해변의 여인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정화의 망고 김신영
0: 나비였습니다. See you!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봉합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12시의 데이트 정상훈입니다. 물놀이 가는 거겠죠. 아이가 어린아이가 주차장에서부터 튜브를 끼고 다다다다다 뛰어갑니다. 빵빵하게 바람 집어넣은 튜브 생각만 해도 편안하죠. 애쓸 필요 없이 가만히만 있어도 물에 둥둥 떠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살이도 그렇게 수월하게 튜브 하나 끼고 물에 떠 있는 것처럼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힘 빼지 않는 주말이길 바라면서 8월 22일 토요일 2시의 데이트 저는 정상훈입니다.

네, 8월 22일 토요일 두시의 데이트 첫 곡으로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편안한 곡 아바의 안단테 안단테 둥실둥실 안단테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미의 믿음직한 오빠 양걸 자연쟁이 따왈레 정상훈. DJ 안영미 씨가 조금 지금 출산 휴가 중인데 곧 오실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 두 대는 편안하게 듣고 계시면 됩니다. 요즘 노래, 옛날 노래 고루고루 모아서 들려드리는 두 대통합 차트 준비하고 있어요. 소중한 광고주님 만나보고 시작합니다.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

0: 특허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매일같이 신곡이 쏟아지는 세상에서 어느 세월에 이 차트 첫 차트 찾아듣고 계실 겁니까? 그럴 필요 없이 두 대통합 차트 딱 챙겨 들으세요. 두 대가 엄선된 뮤직 통합 차트 두 대통합 차트! 총 가입자 수가 약 1200만 명에 달하는 국내 5대 음원 플랫폼 멜땡, 쥐땡, 벅땡, 풀땡, 바이땡 차트를 사그리 모아서 두 대 자체 수동 AI 시스템을 통해서 선곡을 했습니다. 믿어주세요. 자, 이번 주에 핫했던 최신곡은 물론 역주행곡 70, 80, 90 세대까지 다 챙겨드립니다. 오늘 차트는 8월 18일 기준으로 정해봤고요.

첫 번째 곡은요, 다섯 개 모든 차트의 탑10에 활약 중인 에이티즈의 Bad입니다. 오, 데뷔 8년 차에 가장 큰 전성기를 맞이한 그룹 에이티즈. 그 이유가 바로 이 Bad의 안무 때문인데요. 멤버 최선 씨가 아주 멋지게 가슴을 튕기는 영상이 SNS 알고리즘을 타면서 전 세계 사람들을 홀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최선 씨가 가슴을 튕기는 시간은 고작 3초라고 합니다. 이효리 씨의 저스트 원 텐 미닛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을 내 것으로 만든 것이요. 그것이 궁금하다. 자, 노래 제목은 배드지만 노래할 때는 빠빠빠빠빠빠 이렇게 따라 보시면 됩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대통합 차트 에이티즈의 빳빳빳빳 배드 듣고 왔고요. 이번엔 청량한 노래로 달려볼게요. 각 한 개, 네 개 차트에 이름을 올린 투어스의 천만하면 계획대로 되지 않아, 그리고 프로미스나인의 비타민 미. 투어스의 천만하면 계획대로 되지 않아는 2024년에 발매된 투어스의 데뷔곡이고요. 정말 대단한 성적을 기록했죠. 투어스가 데뷔 1년 만에 이 노래로 2024년 멜땡 연간 차트 1위를 기록했고요. 멜땡 차트의 역사상 보이그룹 데뷔곡이 연간 차트 1위를 차지한 첫 사례로 갑니다. 그리고 노래 제목 때문에 매년 계약 시즌 때마다 차트에 등장하는 계약 연금송인데요. 지금 또 계약 시즌이니까 슬그머니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아직도 많은 분들께서 후렴구인 가사인 천만남은 너무 어려워가 제목인 줄 아는데, 저처럼 오늘 정확히 알고 가십시오. 다음으로는 프로미스나인의 비타민 미. 아, 프로미스나인의 그 사랑스러운 에너지가 리스너들에게도 활력을 전해주는 노래인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비타민은 꼭 챙겨 드셔야 하잖아요. 저희는 비타민 C, D 대신에 비타민 미 챙겨드립니다. 미.

두 대통합 차트 두어서의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맞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듣고 왔고요. 프로미스 나인의 비타민 B 이어서 G땡 차트에 진입한 빅뱅의 붉은 노을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우 저 깜짝 놀랐어요. 최신곡을 소개하는 차트라더니 2008년에 나온 노래가 나왔네요. 원곡은 1988년에 발매된 이문세님의 노래. 아니 대체 왜 18년 전의 노래가 차트에 올라왔나 알아보니까 빅뱅님들의 그 데뷔 20주년을 맞이해서 컴백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팬분들이 힘을 모아서 옛날 노래까지 열심히 스트리밍을 돌렸나 보네요. 나도 이런 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음은 바이땡 차트의 자리한 곡이에요. 백지영 정지서의 처음이라서. 애기들 그리고 성인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8월 5일에 개봉한 사랑의 하츄핑 고래보석의 전설 OST고요. 엄마와 딸의 애틋한 사랑을 담아냈습니다. 많은 관객들이 오열하게 만든 백지영 정지소의 처음이라서 듣고 올게요.

0: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경기도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가평에서는 시간당 38mm의 비가 내렸고요. 경기도 화성에서도 시간당 32mm의 강수량이 관측됐습니다. 서울에도 비가 내리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송파에서는 시간당 14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양은 5에서 60mm로 지역적으로 강수 편차가 크겠고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대부분 저녁이면 잦아들 텐데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더위가 좀 가신다는 절기 처서지만 절기가 무색하게 비가 그쳐도 늦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유정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갑니다. 두 대통합 차트 코너 속의 코너 샤인 김PD가 발로 뛰어 찾아온 두 대 발버둥 차트. 두 대 담당 PD 샤인 김 부장이 연식에 걸맞게 먼지 쌓인 두 대 옛날 선곡표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자, 이번 주 발버드 차트는요. 오, 제가 SNL 시즌 6에서 맡았던 캐릭터죠. 양고젠 쟁타오 광고계까지 휩쓴 2015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15년 8월 22일부터 일주일간 선곡표 들여다봤고요. 먼저 8월 30일 선곡표 스윗박스의 Everything Gonna Be Alright. 스윗박스 노래는요, 2000년대에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잖아요. 광고, 음악, 컬러링, 미니홈피, BGM으로 많이 쓰였고요. MBC 음악 프로그램이었던 김동률의 포유, S사의 인기가연에도 출연할 정도였는데요. 그룹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곡이 바로 지선상의 아리아로도 불리는 바흐의 관현악 3번 아리아를 샘플링한 요 노래입니다. Everything gonna be alright. 같이 들어보시죠.

스윗박스의 Everything Gonna Be Alright 듣고 왔고요. 계속해서 차트 속의 차트 샤인킴 부장님이 과거 속의 두 대 선곡표를 골라온 발보드 차트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도 스윗한 노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5년 8월 25일과 8월 22일 선곡된 B1F4 B1A4예요. 예, 스윗걸과 스윗소로우의 괜찮아 떠나. 스윗걸은 운명적인 상대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달달한 곡이고요. 이 시절에는 B1A4가 초통용으로 불릴 만큼 10대 소녀들에게 인기가 어마어마했어요. 네, 한 포털 사이트에서 조사한 결과 10대가 가장 많이 듣는 곡 중에 1위로 스윗걸이 뽑히기도 했대요. 소년 팬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을까요? B1A4보다 팬 연령층이 살짝 높은 우리 영미 씨의 오빠들, 스윗소로의 명곡 괜찮아 떠나,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 괜찮아 떠나도 각종 음원 차트에서 순위가 꽤 높았죠. 영미 씨가 지금 방송 꼭 듣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영미 씨, 제가 이 자리 잘 맡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그러니까 휴가로 넌 그냥 떠나. 닥치지 말고 말하면서 떠나. B1A4 스윗걸, 스윗소로의 괜찮아 떠나. 영미와 함께 나가요.

안녕하세요. 배우 정상훈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과 2시의 데이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1, 2, 3, 4.

저 병을 꽉 찍어서 하루 멀다 하고 줄인 배를 채웠지. 그 작은 엉덩이는 쉴 틈이 없었고 도닥이네.

비오네이퍼의 스윗걸 스윗소로의 괜찮았던 아이 이어서 2015년 8월 27일에 선곡된 5대 천왕의 멋진 헛간 듣고 왔습니다. 2015년 MBC의 레전드 예능이죠. 무한도전 영동고속도로 가요제에서 정용돈 씨와 혁오 씨가 콜라보한 팀이죠. 야, 이 영동고속도로 가요제 덕분에 밴드 혁오가 스타덤에 올랐어요. 아시죠? 그때 그 밴드 차트 다 씹어드시고. 야, 이게 벌써 11년 전이에요. 야, 혁오 씨 갑자기 보고 싶네. 잘 계시죠? 저도 잘 있어요. 아, 저는 정상훈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다음 곡도 영동고속도로 가요제 노래입니다. 2018년 8월 17일. 이때는 다 영동고속도로의 가요제구나. 이유 같지 않은 이유의 레옹입니다. 아이유와 지파, 박명수 씨가 콜라보한 팀이고요. 영화 레옹의 레옹과 마틸다를 컨셉으로 했었죠. 이때 박명수 씨가 레옹 녹음하느라 진땀을 뺐잖아요. 야, 이것 때문에 진짜 많은 시청자분들이 정말 배꼽 빠졌죠. 이 장면 정말 추억 돋네요. 자, 아이유 파워가 살린 노래 이유 같지 않는 이유의 레옹 듣고 오시죠.

끌리진 않아 내 choice는 들리지 않아 아마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5: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6: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정사훈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2015년 8월 23일에 선곡된 다비치가 아니에요. 아비치의 Waiting for Love 듣고 왔습니다. 저는 안영민 씨가 출산휴가 떠난 사이에 이번 주 2시 데이트를 맡고 있는 스페셜 DJ 정상훈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대통합 차트 쪽에서 만든 발보드 차트 달려보고요. 그 전에 2시의 데이트 광고 먼저 듣고 오시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0: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1: 두대 검선에서 엮은 두 대통합 차트, 먼지 쌓인 두대 예전의 선곡표를 들춰보는 코너 속의 코너, 발로 뛰어 찾아온 두대 발보드 차트. 자, 이번 주 발보드 차트 2015년 8월 22일부터 일주일간 선곡표를 보고 있고요. 자,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8월 20일 선곡된 FX Electric Shock입니다. 예, 가요계에서 좋은 의미로 쇼크를 안겨준 걸그룹 FX Electric Shock는 사랑에 빠진 느낌을 전기 충격을 받을 때 짜릿함에 비유했고요. 그 노래를 들어보시면 전기 충격의 사행시를 지은 가사가 정말 재밌습니다. 자, 운 띄워주세요. 다 같이 운전하시면서 집에 계신 분들 하나 둘 셋 전!
2: 전류들이 몸을 타고 흘려다녀
3: 기!
2: 기절할 듯 아슬아슬 찌릿찌릿
3: 중!
2: 충분해 내 사랑이 과분해
3: 격!
2: 격하게 날 아끼는 거 다 알아 일렉트릭 샥.
1: 네, 이렇게 사행시를 한번 해봤고요. 자, 두댕이 분들도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FX의
2: 일렉트릭 샥.

FX의 일렉트릭 쇼크 듣고 왔고요. 발버드 차트 이어서 달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마음이 살랑살랑해지는 두 곡 준비했어요. 예, 2015년 8월 27일과 8월 26일에 선곡된 10cm의 스탐스탐, 소녀시대 라이언 하트. 스탐스탐은 10cm의 정규 3집 앨범에 수록된 곡이죠. 가사가 아주 달달해. 이가 썩을 것 같은 노래예요. 양치하면서 들어주세요. 자, TV를 보든 뭘 보든 식사 중이든 뭘 먹든 운전 중이든 언제라도 스탐 스탐 스탐 스탐 스탐 스탐 스탐 해볼까? 저 이 노래 아는 거 맞아요. 죄송해요. 자, 아무리 좁을 때여도 식사할 땐 밥 먹을 거에 집중하고 운전할 때는 정반 직중 똑바로 마셔야죠. 이거 굉장히 유해한 곡이었네요. 자, 다음 곡은요, 소녀시대의 정규 5집 타이틀 라이언 하트. 예, 사자처럼 마초 같은 남자를 길들이겠다는 여자의 당찬 포부가 담겨 있습니다. 사자의 발톱을 세우는 모양을 그 띈 그 안무도 정말 귀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사자 발톱처럼 이렇게 발을 세우는 거예요. 손가락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운전대는 잡으시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에이 참. 자, 손좀만 세우면 굉장히 쉽죠. 이리고 안무. 옆에 남편 있으면 긁어요. 자, 10cm의 스담스담, 소녀시대의 라이언하트 바로 나갑니다. Dance with me, make me sway like

10cm의 쓰담쓰담, 소녀시대의 라이언한테 이어서 2015년 8월 24일에 선곡된 마야의 나를 외치다 듣고 왔습니다. 진달래꽃과 같이 마야의 대표곡이죠. 이 곡은 마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때면 꼭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노래로 위로와 용기를 얻어가는 리스너들이 참 많습니다. 네, 발버드 차트의 마지막 곡도 8월 24일 선곡된 노래네요. 명곡이죠.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선희의 그중에 그대를 만나. 저한테 와이프한테 이게 맨날 들렸던 그 느낌이에요. 저는 네. 여보 그중에 그대를 만나. 네, 저는 우리 아내를 떠올리면서 한번 들어볼게요. 어우, 너무 사랑하죠. 저는 와이프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한다 우리 와이프. 두댕이 분들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들어보십시오. 이선희의 그중에 그대를 만나.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지금 고속도로 빗길에 사고가 아주 많은데요. 특히 터널 안에 사고 난 곳이 있어서 먼저 짚어드립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 안성 쪽으로 고덕터널 3차로에 승용차 사고가 발생했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목포 방향으로 용담터널 부근 승용차 사고 여파로 팔곡부터 극심한 정체입니다. 그 밖에 수도권 제1순환선은 일산 쪽으로 안현분기점 진출로 1, 2차로와 갓길에 물고임이 발생해서 사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특히 커브 구간 지나실 때 속도 줄여서 조심히 지나셔야겠습니다. 현재 정체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가장 심한데 서울 쪽 가평휴게소부터 화도 구간 포함해 총 30km 정체입니다. 박소영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에 데이트입니다. 안영미 자리 비워도 좀 들어와라.
3: 2시에 데이트 스페셜 DJ 정사훈입니다. 4부 시작됐습니다. 아, 제가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아직 모르는 노래들이 너무 많네요. 네, 나한테 전부 다 신곡 같아. 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신 분들 혹시 없어요? 네, 저만 그렇다고요. 자, 스페셜 DJ 하면서 이렇게 모처럼 신곡도 배워가고 저는 너무 기분 좋습니다.

이것저것 들을 필요 없이 요것만 들으면 최신 노래 청보. 국내 5대 음원 플랫폼 싸그리 모았습니다. 두대 선곡 시스템으로 선별한 뮤직 통합 차트. 두대 통합 차트. 2026년 8월 셋째 주에는 어떤 곡들이 핫했는지 한번 볼까요? G차트에서 눈에 띄는 노래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크롤 서머. 뭐 직역을 하자면요. 잔인한 여름이죠. 그러니까 날씨가 잔인하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너와 사랑을 하면서 설레이지만 불안한 이 여름이 잔인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치명적인 남자와 어떤 저 같은 남자? 뭐 사랑을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크롤 서머는 2019년에 발매된 테일러 스위프트의 정규 7집 앨범 수록곡인데요. 2023년 개최된 콘서트 The Eras Tour의 오프닝 곡으로 선정되면서 발매 4년 만에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하는 역주행의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뜨거운 여름날의 절박한 사랑을 담은 테일러 스위프트의 크롤 서머 바로 쏠게요.

이번 주에 핫한 곡을 들려드리는 두 대통합 차트 함께하고 있고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크롤 썸머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요, 각 세계 한계 차트를 자리한 이찬혁의 멸종위기 사랑과 쿨의 애상 소개해볼게요. 멸종위기 사랑, 찬혁 씨의 그 청룡 영화상 그 축하 무대가 화제가 되면서 음원 순위가 대폭 상승을 했죠. 그리고 최근에 일본 락페스티벌 썸머소닉에서 수현 씨랑 같이 듀엣을 했는데 팬분들의 반응이 엄청 뜨거웠다고 하네요. 두 분의 음원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곡은요, 제 데뷔 년도랑 동갑인 노래입니다. 쿨의 애상,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초메가 히트곡인데, 아니 이게 왜 최신곡 차트에 올랐냐 보니까 그 쿨의 멤버 이재훈 씨가 전국 투어 콘서트를 돌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올랐나? 아무튼 네, 콘서트에서 추억에 젖어온 분들이 열심히 또 재생을 하셨다고 봅니다. 시간이 흘러도 명곡으로 남을 이찬혁의 멸종위기 사랑과 쿨의 애상 듣고 올게요.

이 저녁에 멸종위기 사랑과 쿨의 애상에 이어서 4개 차트의 탑10에 위치한 볼빨간 사춘기의 여름아 부탁해 듣고 왔습니다. 2002년에 나온 인디고의 원곡을 볼빨간 사춘기가 리메이크를 했네요. 예. 음악방송을 따로 돌지도 않았는데 차트 상위권을 유지하는 걸 보니까 이게 역시 음원 강자답습니다. 자, 한 곡 더 들어볼게요. 두 개 차트에 진입한 진영 최유리의 외사랑. 아, 너무 좋습니다. 이 노래 비주얼은 물론 연기 보컬 실력 뭐 하나 부족함 없는 가세븐 박진영 씨의 솔로 앨범 수록곡입니다. 외사랑이 앨범 타이틀곡보다 순위가 높은데요. 이상한 일이에요. 최유리 씨의 너튜브 채널에서 두 분이 듀엣으로 부른 유리 씨의 노래가 역주행됐잖아요. 그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담백하고 포근한 음색이 마음에 와닿는 외사랑 감상하고 오시죠.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1: 대리.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

0: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정상훈입니다. 두 대통합 차트 함께 달려봤고요. 자, 마지막 곡으로 서양 수학 차트에 오른 방탄소년단의 Come Over 들으면서 끝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내일 만나요. 여러분 안녕.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2: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공약부터 차츰차츰 하나씩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양주에 있는 일영역. 오래된 역사와 철길 풍경이 그대로 남은 간이역인데요. 영화 엽기적인 그녀와 BTS 봄날 촬영지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한동안 열차 운행이 멈춰 있었지만 지금은 다시 열차가 오간다고 하네요. 일영역에 들어서면 세월의 흔적이 남은 작은 역사와 승강장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나무로 된 천정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역사 안에는 옛 승차권과 철도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고요. 밖으로 나오면 역사 옆 은행나무 아래 놓인 벤치에 앉아 한적한 철길 풍경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네요. 한적한 철길도 좋지만 간이역은 역시 가끔 기차가 지나가져야 더 정겹죠.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8월 22일 토요일 완벽한 하루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 미국 밴드죠. Frankie and the Knockouts의 Sweetheart 들으셨습니다. 전형적인 80년대 사운드를 보여주고 있고 아주 80년대 록 사운드. 뭐 그렇다고 하면 헤비메탈 정도는 아니지만 좀 소프트한 록 음악인데 이 리듬 이렇게 셔플 듬드듬드 이 리듬이 굉장히 흥겹죠. 템포가 빠른 건 아니지만 굉장히 흥겨운 느낌을 주는 그런 리듬의 80년대 락 음악을요. 오늘 완벽한 하루 첫 곡으로 선곡을 했습니다.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완벽한 하루에서 나오는 좋은 음악 같이 감상하시면서 즐겨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주의 노래, 조아름 작가와 함께하는 이주의 노래. 오늘도 정말 믿을만한 좋은 선곡 조아름 작가가 아마 들고 올 거니까 계속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9490 쓰시는 분이 오랜만에 듣는 순디 목소리 너무 반갑네요. 왜 오랜만에 들으신 건가요? 바쁘셨어요? 그래요. 바쁘시면 뭐 억지로 뭐 이렇게 완벽한 노래 제가 오라고 강요하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종종 들리시기 바랍니다. 3252 쓰시는 분 2주의 노래 하는 날이다 라고 아 2주의 노래 좋아하시는 그 청취자분들이 많아요. 좀 낯설은 음악이지만 굉장히 좋은 음악도 나오고 예전에 참 한참 들었지만 요즘에 잘 못 들었던 음악도 나오고 또 새로운 어떤 한국의 뮤지션도 소개해주는 아주 다양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자 문자번호 샵 8000번으로 오늘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티켓 무조맨
2: 티 어실 원스야.

0: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5: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주말.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5: 유동 골뱅이,
4: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크러쉬 위드 태연의 놓아줘 들으셨습니다. 믿고 듣는 크러쉬죠. 게다가 또 태연 씨의 목소리도 같이 함께하니까 아주 듣기가 좋네요. 우리 완벽한 하루에서도 참 크러쉬의 음악이 자주 나가는 것 같은데 들을 때마다 너무 기분 좋고 감각적인 음악을 하는 소중한 뮤지션입니다. 잘 들었고요. 정상롱님이 보내셨어요. 완벽한 하루 애청자예요. 평일엔 일 때문에 듣기 힘들어서 주말만 기다리고 있어요. 오프닝 음악부터 순디 목소리까지 완화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라고. 아, 참 이렇게 완벽한 하루에서 나오는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그런 사연이 참 많아요.

저희로서는 참 저희가 어떤 목표한 바를 잘 이루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시부터 6시까지만이라도 조금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우리 제작진과 저의 마음이. 감사합니다. 정상목님. 계속해서 주말만 오시더라도 주말에 꼭 오셔서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좋은 음악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5468 쓰시는 분이 오늘 본가에 가는데 완화 들으면서 가려고 천천히 여유 있게 출발해요. 도착해서 맛있는 집밥까지 먹으면 완벽할 것 같아요. 라고. 아, 참 이렇게 우리 이렇게 결이 맞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방금 그 정상록님도 그렇고 지금 그 5468 쓰시는 분. 그래요. 천천히 여유 있게 운전하시고 도착해서 가족들과 맛있는 밥 드시기 바랍니다. 6691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곡 듣죠. 이효리 피처링 이상순의 오늘부터 행복한 나.

이효리 피처링 이상순의 오늘부터 행복한 나 들으셨고요. 그 뒤로 오후만 있던 일요일에 여름 냄새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오후만 있던 일요일이라는 팀인가 봐요. 저도 오늘 뭐 처음 알았는데 이 오후만 있던 일요일은 우리 같은 이제 옛날 사람들은 어떤 날의 노래를 탁 떠올리죠. 어떤 날도 그렇지만 이제 들국화도 이 곡을 불렀는데 뭔가 분위기 있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이 여름 냄새라는 노래는 아주 요즘에 듣기 아주 좋은 상큼한 그런 곡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박지후 님이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재수를 하고 있는 수험생이에요. 매일 학원을 가서 공부하는데 오늘은 부모님과 함께 이모네 집에 가고 있어요. 오늘 하루 정도는 쉬어도 괜찮겠죠? 그럼요. 뭐, 하루 정도 쉬는 거야 뭐 괜찮습니다. 제가 뭐 그거를 뭐 판단할 건 아니지만 정말 재수 이제 또 공부하시느라고 매일매일 너무 힘드셨는데 가끔 이렇게 쉬어야죠. 어떻게 정말 사람이 매일매일 쉬지 않고 이러면 큰일 나요. 박지훈님 이렇게 머리를 살짝 비울 수 있는 하루 종일도 하지 마시고 좀 쉬었다가 뇌를 좀 이렇게 깨끗하게 좀 비웠다가 다시 채우고 그래야 됩니다. 자, 노래 들을까요? Take That의 Shine 듣고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조아름 작가와 함께 2주의 노래로 돌아오겠습니다.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지금 중부지방은 일부 지역에 천둥번개가 치면서 강한 비가 쏟아지는 등 하루 종일 비가 오고 있는데요. 반대로 남부지방은 폭염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전남 무안과 전북 고창, 또 경북 고령, 경남 함안, 또 대구 등 남부 일부 지방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이 지역들은 현재 체감온도 34도에 달하는 등 더위가 극심하니까 무리한 바깥 활동을 좀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정체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양지부터 용인, 동수원부터 북수원, 또 군자부터 서창 구간 포함해 30km가량 느리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설악부터 화도 구간 정체 심합니다. 박소영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시대와 장르 편식 없이 음악 얘기를 나눠보는 2주의 노래 시간입니다. 조아름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잘 지내셨죠?
1: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참 우리 이제 완벽한 하루가 시작한 지 이제 2년이 거의 다 되고 있어요.
1: 네, 그러네요.
0: 한 3개월 정도 네. 있으면 이제 2년이 되는데 참 그동안 정말 토요일마다 이렇게 2주의 노래 가끔 그런 생각을 2주의 노래가 무슨 뜻일까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에 한번 다시 한번

0: 한번 짚고 갈까요?
1: 네,
0: 이지혜
1: 뭐
0: 노래.
1: 언제든 제가 짚어드릴 수 있는데 그 수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노래가 많이 나왔잖아요.
0: 그렇죠.
1: 사랑받은 노래도
0: 맞아요.
1: 많고 그래서 네. 그 언제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과거 어느 때 2주에
0: 이번 주에
1: 네, 화제가 됐거나 사랑받았거나 여러 가지 이슈가 되었던 노래들
0: 맞아요.
1: 네, 제가 골라서 오고 있습니다.
0: 그래서 참 2주의 노래 시간은 그 계절에 또 그 시기에 맞는 그런 분위기가 맞는 노래들이 착 나오니까
1: 네.
0: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이.
1: 좋아해 주시는 거 맞죠?
0: 아까도 막 문자에 기다리시는 분들. 오늘 2주에 노래하는 시간이다 라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1: 그분
0: 있었고요.
1: 있었고요.
0: 출첵을 또 그렇게 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1: 네.
0: 아주 2주의 노래에서 아주 다양하게 노래를 들을 수 있는 또 시간이라
1: 네.
0: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번 주에 어떤 노래를 들어볼까요?
1: 제가 그동안 2주의 노래 하면서
0: 네.
1: 어떻게 보면 가장 실험적인 음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0: 그래요?
1: 드는
0: 오.
1: 노래를 과감하게
0: 네.
1: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0: 그래요?
1: 네.
0: 어떤 실험적인 노래일까요?
1: 이 팀의 이름을 들으시면
0: 네.
1: 무슨 실험일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0: 네.
1: 시카고.
0: 시카고는 익숙하죠.
1: 그렇죠.
0: 네.
1: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0: 시카고의 또 실험적인 노래는 좀 약간
1: 그쵸?
0: 낯선데.
1: 그렇죠. 시카고의 72년 앨범. 5라고 붙어 있는데요.
0: 네.
1: 이 앨범이 숫자는 5가 붙어 있지만 로마자로
0: 네.
1: 4집입니다.
0: 아, 그래요?
1: 네, 좀 헷갈리는데요.
0: 왜 그렇게 붙였을까요?
1: 그 전에 라이브 앨범이 나왔고,
0: 아.
1: 그 시카고가 라이브 앨범을 다 카운팅을 하기 때문에 뭐 13이 붙어도 막 11집이고 막 그런 식이에요.
0: 아, 자기들만의 어떤 방법이 있는 거군요.
1: 네, 그래서 이 앨범이 나왔고요. 60년대 후반부터 활동을 했는데
0: 네.
1: 정말 부지런히 앨범을 내는 팀 중에 하나예요.
0: 맞아, 네. 맞습니다.
1: 그래서 이 앨범에서 제가 첫 곡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0: 네.
1: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시카고의 수많은 히트곡 있죠.
0: 네.
1: 하트 세이 암 소리라던가 그런 노래들은 이 뒤에 뭐랄까 70년대 중반 이후 80년대 대야 나와요.
0: 그전에는 네. 그런 히트곡이 없었나요?
1: 없었어요.
0: 그래요?
1: 네.
0: 그래도 계속 유지를 해나갔네요.
1: 근데 정말 네. 나오자마자 인기가 너무 많았고 이 팀은 오히려
0: 네.
1: 지금 우리가 이제 팝밴드로 많이 기억을 하시는데
0: 네.
1: 오히려 뭐 재즈 프로그레시브 이쪽으로 훨씬 더 유명했습니다.
0: 그랬구나.
1: 네, 초기에는 그런 음악들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 앨범에서 저희가 알만한 곡이 하나 있긴 하거든요. 세러데이 인 더 파크.
0: 너무 좋았는데
1: 네.
0: 제가.
1: 이 앨범을 기점으로 조금 색이 뭐랄까 좀 단정.
0: 팝적으로 좀 더.
1: 조금 더 섞이는 거죠.
0: 네,
1: 기존을 유지하는데. 그래서 첫 곡이
0: 네.
1: 앨범 첫 곡을 정말 제가 강추. 해드리고 싶은데요. 첫 곡의 제목이
0: 네.
1: A Hit by Varese라는 곡입니다.
0: Hit by Varese.
1: 네. Varese가 뭐냐면
0: 네.
1: 사람 이름이에요.
0: 아, 그래요?
1: 네, 에드가 바레즈라고
0: 네네.
1: 전자음악의 시초를 만든 사람으로 불리는 분이 계세요. 근데
0: 그래요?
1: 이분이 1800년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자악기가 없던 때예요.
0: 그러니까.
1: 1800년 후반에 태어나서
0: 네.
1: 1960년대 세상을 떠나셨는데 많은 음악들을 클래식을 물론 했죠.
0: 네.
1: 기반은 클래식이고 이제 공학도 공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로 내는 소리에 대한 뭔가 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악기는 없었지만
0: 네.
1: 뭐 스피커를 여러 개 설치를 해서 이제 소리가 이동하는 걸 실험을 해본다던가 여러 가지 실험을 했던 분이어서 나중에 이제 이 사람 했던 그 여러 가지 실험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전자음악까지 하게 된 거죠.
0: 그렇구나.
1: 네, 그래서 이 시카고의 키보디스트가
0: 네.
1: 이분을 정말 존경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존경심을 담은 노래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이 당시에는 뭐 하여튼 이런 시카고 잘 아는 팀들도 좀 어려운 음악을 하는 팀들이 있었어요. 카멜 같은 팀도 사실은
1: 네.
0: 굉장히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롱굿바이 같이 이렇게
1: 네네.
0: 아름다운 곡들도 많지만
1: 맞아요.
0: 굉장히 프로그레시브한 곡들이 많거든요.
1: 네.
0: 굉장히 실험적인 어떤 시대였다고 또 생각이 또 듭니다.
1: 네, 그래서 특히 이 곡이
0: 네.
1: 나왔을 때 당시 이제 음악 관계자분들 다 그랬거든요. 정말 시카고가 할 수 있는 가장 자유로운 음악인데 정말 잘 만들었다.
0: 그렇구나.
1: 그래서 이제 이걸 쓴 사람이 이제 키보디스트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0: 네.
1: 로버트 램이라는 사람이에요.
0: 네네.
1: 이 사람이 이제 이 노래를 쓰면서 생각했던 거는 이렇게 자유로운 음악이 라디오에서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0: 아, 그래요.
1: 정말 라디오를 생각은 했습니다.
0: 네. 그래서 많이 나왔나요?
1: 그거는 네. 들어보면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죠.
0: 좋습니다.
1: 이게 정말 시카고의 노래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0: 네네.
1: 그래서 시카고의 노래를 사실 제가 이것만 들려드리면 그래도 좀 섭섭해하실 그렇죠. 분들이 네네. 아무래도 계

0: 계실 것 같아서 네. 토요일이니까 또 네, 세러데이 인 더 파크.
1: 아, 이거까지 들어야죠.
0: 네, 같은 네. 앨범에 들어있는 노래거든요. 네. 근데 두 곡을 연달아 들어보셔도 같은 팀이 맞나 하실 겁니다.
1: 좋습니다. 네. 그러면 시카고의 A Hit by Baez 그리고 Saturday in the Park 이 두 곡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0: 시카고의 A Hit by Baez 그리고 Saturday in the Park 이렇게 두 곡 들으셨습니다. 이야, 그 Hit by Baez도 굉장히 멋있는 곡인데 네. 그 뒤에 이제 Saturday in the Park가 나오니까 가슴이 뻥 뚫리네요. 네. 뭔가 멋있어. 멋있는데 뭔가 시카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네. 굉장히 이게 그 이제 시카고 특유의 그 브라스까지 나오니까 네. 프로그레시브 재즈 락 같은
1: 맞아요.
0: 그런 느낌이 확 드네요. 네. 근데 음악 자체는 정말 멋있습니다.
1: 네. 네. 정말 전개를 예측을 할 수 없는 맞아요. 구성이고요. 여러 가지 악기가 지금 나오면서 서로 이제 변주도 하고
0: 맞아요.
1: 정말 재밌는 곡이고 듣고 있으면 참 좋은데 악기 소리가 사실 더 많아요. 보컬보다.
0: 그렇네요.
1: 네. 네. 그리고 노래도 좀 5분 정도 되는 긴 곡이긴 한데 네. 그 잠깐 나오는 가사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옛날 노래 너무 질렸어요.
0: 아.

0: 낡고 진부한 노래들 때문에 울고 싶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당신을 필요로 해요, 바래지.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1: 새로운 노래를 좀 듣고 싶다.
0: 실험적이면서 좀 새로운 거 하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들을 이제 담은 얘기입니다. 네, 바래지 찾으면서.
1: 라디오에서는 많이 안 나왔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
0: 하지만 Saturday in the Park가 이제 마음을 좀 정화시켜주지 않나요?
1: 아, 그 뒤에 이걸 들으니까 더 아주 마음에 와닿고 굉장히 그 어떤 토요일이라는 어떤 기쁨
0: 그렇죠.
1: 몰려옵니다.
0: 네, 같은 앨범에 들어있는 곡이고
1: 믿기지가 않아요.
0: 그쵸?
1: 같은 앨범이라는 게
0: 그래서 제가 들려드렸습니다.
1: 그래도 참 두 곡 다 굉장한 연주력과 어떤 공을 들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Saturday in the Park도 공원 산책을 하면서 뭐 영상을 좀 찍었대요, 멤버가. 그러다가 나중에 그 영상 편집하면서 모습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그리고 가족들, 친구들이랑 그렇게 일상에 녹아서 서로 편안해하는 모습들이 너무 좋은 느낌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 노래를 썼다고 하니까 그 느낌이 잘 살아있죠.
1: 맞아요. 기분이 아주 좋죠.
0: 네.
1: Hit by Barrage는 이제 뭔가 욕망이 보이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래도 두 곡 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자, 광고 듣고 와서 2주의 노래 이어가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이주의 노래 조아름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어떤 곡 들어볼까요?
2: 네, 시카고의 키보디스트가 네. 정말 사랑했던 네. 그 에드가 바레즈라는 그 프랑스 출신이지만 미국에서 네네. 활동했던 그 음악가 얘기를 잠깐 하면서 노래를 들려드렸잖아요. 네. 사실 에드가 바레즈가 일찍 먼저 앞세대 사람이긴 하지만 네. 먼저 떠나신 사람이긴 하지만 이분의 이름은 지금도 음악계에서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2: 네, 어떻게 했냐면 이분의 이름을 딴 레이블이 있어요.
1: 어.
2: 네. 레이블 그러니까 에드가 바레즈에서 바레즈만 떼서 레이블을 만들었는데 네네. 미국에서 만들어졌거든요. 70년대. 그러니까 그 만든 사람이 뭔가 좀 실험적인 음반들을 계속해서 발매를 하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 하다가 그래 그분이 계셨지 네네. 하고 이제 에드가 바레즈의 바레즈를 가지고 왔고 나중에 이제 사라방드 레이블 사라방드 레코드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네네. 거기랑 이제 합병하게 되면서 바레즈 사라방드라는 레이블을 지금도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 이름 자체가 실험적이네요.
2: 네.
1: 아주 딱입니다.
2: 네. 네. 그래서 이 레이블에서 어떤 음악이 나오냐면 네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매트릭스 같은 SF 영화들 그런 SF 영화들이 좀 전자음악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1: 그렇죠. 네.
2: 그래서 그런 전자음악을 위주로 한 SF 영화들의 사운드 트랙 많이 나오고요. 아카데미 상 받은 그런 사운드 트랙 되게 많이 있고 그리고 꼭 그런 것만 있냐 슈렉 같은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구터분하다는 냄새가 신선하지 못하고 구리다는 뜻의 우리말인 구리터분하다의 준말인데요. 이보다 거센 느낌을 주는 말이 필요하다면 쿠리터분하다를 쓸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터분하다가 붙은 우리말이 많은데요. 행동이나 성질이 느리고 답답한 건 느리터분하다. 불쾌할 정도로 무더운 건 후터분하다. 생각이나 기억이 똑똑하지 않고 어렴풋한 건 흐리터분하다입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0: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3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3부 첫 곡 어떤 곡인가요? 좀 네. 낯선 곡이에요. 오늘은.
1: 맞아요. 네. 이분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때 아 이렇게 감탄이 나오면은 스파이스걸스 팬입니다.
0: 아 그래요?
1: 네, 스파이스걸스 멤버인데요. 네네. 진저 스파이스라는 별명으로 불리면서 큰 사랑을 받았던 멤버 네, 제리 할리웰 노래였고요. 미치꽃 라티노라는 곡이었습니다.
0: 저는 그다지 팬은 아닌가 봐요. 네. 낯설어요.
1: 네. 다른 멤버를 좋아하셨을 수도 있죠.
0: 아, 저는 그러니까 그래요. 네. 전 스파이스걸스는 정말 그렇게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겠지만 내가 네. 스스로 찾아.

0: TV에서 들어본 적 없었던 것 같아요.
1: 근데 네. 그러지 않아도 될 만큼
0: 많이 나왔어요.
1: 맞아요.
0: 네, 네. 맞아요.
1: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리 할리웰이 스파이스 걸스로 활동을 하다가 팀을 나와서 네. 1년간 준비를 해서 솔로 앨범을 냈고요. 그 데뷔 앨범이 99년에 나왔습니다.
0: 근데 이거는 스페인어
1: 네,
0: 거죠?
1: 그렇죠. 제목부터 네. 스페인어인데 네. 99년 8월 이맘때 정말 사랑을 받았는데요. 네. 이 노래를 네. 그 스페인어로 굳이 만든 이유는 네. 어머니가 스페인계래요.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솔로 앨범 준비하면서 엄마를 위해서 뭔가 스페인어를 쓰는 노래를 하고 싶은데 아. 스페인어는 또 못하는 거죠.
0: 아.
1: 제리 할리웰이.
0: 못한다.
1: 네.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아. 엄마 이런 내가 좀 멋진 남자한테 얘기를 무슨 말을 좀 하고 싶은데 뭐라고 해야 돼요? 하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잠깐만 하면서 이제 스페인 책을 막 펼쳐보면서 로맨스 소설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문장 같은 거 좋은 거 막 읽어주고
0: 그래요?
1: 거기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0: 야, 네. 멋지네요.
1: 네.
0: 이렇게 스페인어로 저는 이 음악을 듣는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마돈나의 음악 같은 그런
1: 아,
0: 느낌이.
1: 네. 라 이슬라 보니타 같은.
0: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요.
1: 근데 당시에 정말 이 노래 나왔을 때도 그런 후기들이 좀 있었어요.
0: 네네.
1: 네. 마돈나 같다는 얘기도 좀 있었고. 사실 근데 잘 들어보시면 요즘에는 다들 이제 워낙 여러 가지 언어들을 다 하시니까
0: 네네.
1: 아이돌 분들도 그렇고
0: 그렇죠.
1: 또 월드클래스로 네네. 다들 이제 활동하시니까 언어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0: 네네.
1: 근데 이 노래는 뭔가 발음이
0: 어설퍼
1: 많이 어설퍼요. 그러니까 노래 나왔을 때도 아니 이렇게 영어도 아니고 스페인어도 아니고 이런 네네네. 이상한 발음으로 하냐 놀림도 꽤 받았대요.
0: 네. 그래도 또 어머니를 위해
1: 네.
0: 또 스페인어로 부른 또 딸의 어떤 마음이
1: 네.
0: 좀 이렇게 발음은 좀 어설퍼도 또 그 마음이 또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네. 그래서 영어권에 계신 분들이 이 된 발음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치코를 해야 되는데 치코라고 하던가 우리가 왜 미국 사람 갈 때 미국 사람 이렇게 장난치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 것처럼 네, 발음이 좀 네,
0: 자기들도 뭐 못하면서 뭐 그렇게
1: 서로 놀리는 거죠.
0: 맞아요.
1: 네.
0: 아무튼 잘 들었고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2주의 노래 이어가겠습니다.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2: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혀 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7: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8: 오뚜기.
9: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아니,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1: 이주의 노래 조아름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어떤 곡?

0: 네, 그 제리 알리웰의 어설픈 스페인어를 제가 좀 들려드렸는데 어쨌거나 굉장한 사랑을 받았던 곡이니까 네, 이번에 제대로 된 스페인어를
1: 아,
0: 좀 네.
1: 한번 또 시원하게 아까
0: 네,
1: 그
0: 시원하게.
1: 시카고의 노래를 두 개를 연달아 들은 것처럼
0: 네.
1: 뭔가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0: 네.
1: 또 제대로 된 스페인어 한번
0: 네,
1: 들어보죠.
0: 오리지널 스페인어를 쓰시는 분들.
1: 아,
0: 네, 스페인 마드리드 축구로 사랑받는 동네죠. 네, 마드리드에서 결성한 4인조 밴드입니다. 네, 랄라 러브유라는 영어 이름이에요. 또
1: 그러네요, 또.
0: 네, 90년대 중반에 결성을 해서 지금 정말 오랫동안 활동을 잘 하고 있는 팝펑크 락 밴드고요. 이팀 노래 중에서 엘핀 델 문도라는 곡인데 세상의 끝이라는 뜻이에요. 이 노래가 2019년에 나왔는데 그 당시만 해도 뭔가 좀 숨겨진 명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1: 아,
0: 들었대요.
1: 그래요.
0: 근데 이게 소문이 점점 나면서 지금은 스페인 전역 그래서 사랑을 받고 있고 뭐 스페니쉬를 쓰는 그 멕시코나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도 정말 큰 인기를 얻고 있어서요.
1: 그래요.
0: 네, 그래서 스모모 파이 뭐 사과 뮤직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데 스페인 차트 보면 정말 탑10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도.
1: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지금도 정말 사랑받는 곡입니다.
1: 이렇게 입소문으로 유명해져서 또
0: 네.
1: 이렇게 사랑을 지금까지 받는 이런 곡이군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어떤 곡인지.
0: 네, 그래서 이 노래는 가사는 그래요. 당신이 너무 아름답고 완벽해서 내가 정말 바보가 된것 같다. 너는 춤추고 있지만 나는 지금 작고 초라한 죽어간다. 정말 세상의 끝이지.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되게 귀여운 노래고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그 제가 스머머 파이에서 인기 많다 이랬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스페인 음악입니다.
1: 그래요.
0: 네,
1: 야,
0: 정말
1: 그러면
0: 대단한 히트곡이라고 할수 있죠.
1: 엄청난 인기네요.
0: 네.
1: 야, 스페인어를 쓰는 그 언어권이 굉장히 넓잖아요.
0: 완전 사실 영어보다 더 많아요.
1: 맞아요.
0: 네.
1: 근데 거기서 이제 인기가 이렇게 많다는 거는
0: 네.
1: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곡 한번 들어볼까요?
0: 네.

0: 라라 러브유의 엘핀 델 문도 들으셨습니다. 네. 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알겠어요.
1: 네, 훅이 확실하죠 일단.
0: 그리고 시원하고. 단순하고 네. 아주 사운드가 시원하고 정말 따라 부르기 너무 좋고
1: 네.
0: 멜로디가 정말 기억이 바로 탁 남는 아주 신나는 곡인데요.
1: 네. 그래서 아마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 어디든 가셔서 이 노래를 틀면 누군가는 같이 따라 부를 거예요.
0: 아,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참 쉽게 대중들이 따라 부르기 좋은 이런 단순한 음악을 만드는 게 사실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아까 그 시카고처럼 시카고 얘기 너무 많이 하지만
1: 시카고 노래가 별로 마음에 안 드신 거 아닙니까?
0: 아니요. 너무 멋있는데 네. 음악하는 사람들은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1: 네.
0: 그냥 이런 음악을 즐기는 대중들은 사실 좀 범접 이렇게 다가가기가 힘든 건 사실이에요.
1: 네. 네.
0: 근데 연주하는 사람,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 보면 참 그런 음악을 만드는 걸 굉장히 원하죠.
1: 네,
0: 하지만
1: 네.
0: 오히려 이런 라라 러브유 같이 엘핀 델 문도 같은 이런 곡을 쓰는 게 저는 사실 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그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크라잉넛,
0: 그렇죠.
1: 잠이 깊었네 같은 거 단순하잖아요.
0: 맞아요.
1: 크라잉넛은 정말 코드를 많이 쓰지 않는 팀인데 하지만 그런 코드, 단순한 코드 위에서 좋은 멜로디를 뽑아내는 게 진짜
0: 맞아요.
1: 고심고심하는 거죠.
0: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멜로디를 만드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런 걸 보면 이제 라라 러브유가 아 정말 왜 그렇게 사랑을 받는지
1: 네.
0: 이게 딱 정말 표본 같은 그런 곡인 것 같아요.
1: 네. 네, 그 곡을 그러면 네. 이 곡을 들어보시고
0: 네.
1: 뭔가 좀 좀 복잡해지고 싶다 하시면 시카고
0: 갔다가 세러데이 인 더 파크로 잠깐 조금
1: 다시 한번 가라앉혔다가
0: 가라앉혔다가 다시 이 곡으로 네. 다시 돌아와서 참 좋고 근데 이 곡은 뭐 겨울이든 여름이든
1: 네.
0: 1년 내내 사랑받을 것 같은 또 네. 그런 느낌이라 참 잘 만들었네요.
1: 네. 제목은 네. 세상의 끝이지만
0: 맞아요.
1: 네. 세상의 시작 같은 멜로디죠.
0: 그러네요.
1: 네.
0: 아 너무 좋습니다. 자 다음에는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1: 네. 마지막 곡이고요.
0: 네.
1: 사공이라는 싱어송라이터의 노래를
0: 네네.
1: 준비를 했습니다.
0: 네.
1: 사공은 뭐 모래성 같은 노래 그 외에도 몇 곡을 제가 완벽한 하루를 통해서
0: 그렇죠.
1: 들려드린 적이
0: 네.
1: 있는데요. 이렇게 소개를 또 오랜만에 하게 됐어요. 이분이 이제 곧

0: 그렇게 아. 이제 해서 솔로로 데뷔를 하게 된 네, 그런 분인데요. 어, 앨범이 곧 나올 텐데 그 앨범에서 네. 한 곡을 먼저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노래가 바다유리라는 노래입니다. 바다유리. 제가 가사를 보니까 네. 어, 왜 해변에 가면 네. 그 유리 조각 어. 깨진 맞죠. 것들이 네. 막 파도에 쓸리고 해서 동글동글 그 자갈처럼 아, 예쁘게 다듬어진 애들 있죠.
1: 맞아요. 네.
0: 그거를 가리키는 게 아닌가라는 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사를 보니까 울고 있는 파도들이 뱉어낸 부드러운 유리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느새 다듬어져 누군가의 품에 안긴 나는 바다 유리라네.
1: 아, 네. 굉장히 문학적인 네. 그런 가사네요.
0: 네, 그 사공 씨의 음악이 뭔가 되게 향수가 있어요.
1: 아.
0: 그래서 로우파이 사운드도 많이 쓰고 네. 얼터너티브 락을 할 때도 있지만 굉장히 몽글몽글해서 어, 듣고 있으면 아, 김창완이나 산울림의 노래를 아빠랑 많이 들었을까 아, 어렸을 때
1: 네, 네,
0: 그런 느낌들 좀 받게 되는 곡이 많은데 이 곡도 굉장히 부들부들하면서 좋습니다.
1: 또 아버지한테 또 기타를 배웠다고 하니까
0: 네.
1: 그런 노래들로 또 기타를 배웠을 수도 있죠.
0: 맞아요.
1: 예전에는 참 집에 이렇게 기타 하나씩 다 있었고
0: 맞아요. 어쿠스틱 기타가 어. 그냥 하나씩은
1: 맞아요.
0: 있었죠.
1: 맞아요. 아버지들도 네. 웬만하면은 기타를 네. 칠 줄 아시는 분이 많아요. 왜냐면 그 포크가 전성기였던 시절에
0: 맞아요.
1: 정말 너도 나도 기타를 쳤으니까 이렇게 집에 악기 하나 다루는 사람이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0: 정말 축복인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0: 네.
1: 그리고 예전에는 모든 집에 피아노가 있었거든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피아노가 없으면 비슷한 뭐 멜로디언 이런 거라도 있었으니까.
1: 맞아요. 네. 네. 어쨌든 요즘에는 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악기 하나 다루는 취미를 한번 가지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자, 사공의 바다유리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0: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네. 그런 음악이에요.
1: 뭔가 아. 물멍이랄지
0: 맞아요. 네,
1: 그런 걸 하기 어. 좋은 음악이 아닌가 싶습니다.
0: 어. 아버지한테 기타를 배웠다고 하는데 네. 조금 지금 나이가 어느 30대? 초반인데 네. 굉장히 어, 제가 예전에 듣던 음악을 듣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1: 정말 옛날 음악을 사랑하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고 특히 아버지가 정말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아, 한번 그렇겠죠. 여쭤보고 싶어요.
0: 맞아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아버지를 통해서 그 예전에 그 곡들을 많이 어릴 때부터 네. 몸에 이렇게 익숙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1: 앨범 제목이 도피자거든요. 도피하는 도피자. 사람. 네, 도피자라는 앨범이고 9월 초에 나온다고 하니까 네네.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0: 자, 사공의 바다유리까지 오늘 이렇게 2주의 노래 또 좋은 곡들. 어려운 곡들 그리고 굉장히 대중적인 곡들 네. 아주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래서 아 여러분들이 아주 이주의 노래 코너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주에도 좋은 선곡도 부탁드리고요. 조아림 작가 보내드리면서 이재영님이 신청해 주신 015B의 이젠 안녕. 조아림 작가가 안녕은 아니에요. 이젠 그냥 다음 주에 만납니다. 이젠 안녕 듣고 저는 4부 상승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1: 고맙습니다.

사공의 바다유리 들으셨습니다. 아, 음악이 너무 멋있고 네. 이걸 듣고 있으면 계속 뭔가 멍하니 어떤

0: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저녁이 다가오면서 서울 시내로 진입하는 길들 정체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42km가 꽉 막혀있는데요. 옥산 하이패스부터 독립기념관, 또 달래내부터 반포 구간 특히 어렵게 지나고 있고요. 논산 천안고속도로는 정안휴게소부터 정안나들목까지 천안 쪽으로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은 일산방향은 안현분기점부터 송내, 반대 판교 쪽도 노오지부터 송내 구간, 이렇게 서부권에 가장 교통량이 몰려있는 모습이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설악부터 화도, 영동고속도로는 양지부터 용인, 신갈부터 북수원까지 인천 쪽으로 특히 정체입니다. 박소영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그래서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2004년 오늘 8월 22일은 노르웨이 오슬로의 뭉크 미술관에서 불안에 휩싸인 한 인물이 비명을 지르는 듯한 절규와 어두운 배경 속 눈을 감고 고개를 뒤로 젖힌 여성을 그린 마돈나가 도난당한 날이었습니다. 두 작품은 모두 2년 뒤인 2006년 8월 31일 노르웨이 경찰에 의해 회수됐는데요. 그렇다면 문제 드립니다. 가수 마돈나의 이름 마돈나는 본명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아, 이 뭉크의 이 그림 우리도 뭐 많이 익숙하게 알죠. 근데 이 마돈나라는 이 그림은 저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이 절규는 알지만 마돈나, 머다나 아닌가요? 본명이 머다나.

저는 마돈나의 이름이 본명이 아니다 라고 찍어보겠습니다. 왠지 마돈나가 처음에 데뷔를 하면서 나는 뭐 이러저런 이유로 마돈나라는 이름을 쓰겠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는 마돈나로 알고 있지만 본명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갑자기 그 뭉크미술관의 작품이 도단다간 얘기를 하다가 마돈나의 이름으로 가수 마돈나로 왔지만 저는 오늘 정답은 X로 맞죠? 본명이 아니다. X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가수 마돈나의 이름 마돈나는 본명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상승 퀴즈에 이어서 마돈나의 Like a Virgin 들으셨습니다. 오늘 상승 퀴즈 문제가 가수 마돈나의 이름 마돈나는 본명이다. 맞으면 오, 틀리면 X였죠. 저는 X로 찍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맛온나의 Like a Virgin. 저희가 처음 맛온나를 알게 된 노래가 아마 이 곡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이 곡을 약간 드레스 같은 거를 입고 막 춤을 추면서 나왔던 그런 마돈나의 모습에 와 음악도 너무 멋있는데 이렇게 멋진 여가수가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돈나의 본명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왠지 마돈나라는 이 이름은 평소에 이렇게 마돈나 그 성은 성도 못 들어봤어요. 마돈나. 마돈나 뭐일 거 아니에요. 마돈나 뭐뭐뭐. 근데 그냥 통틀어서 그냥 마돈나로 그냥 알고

노니. 리틀 노니라는 애칭으로 아 귀엽네요. 불리기도 했다고 하네요. 야 마돈나라는 이런 본명. 그러니까 뭐 그렇죠. 제가 뭐 그 본명을 뭐 알 리가 없죠. 근데 마돈나 루이즈 치코네 이거는 정말 처음 들어봤어요. 오, 그래서 아 마돈나를 이름이 또 어머니까지 또 똑같은 그런 이름을 또 실제로 쓰는군요. 그 뭉크의 그 작품의 마돈나 이분도 본명인 것 같아요. 이분까지도 본명이다. 마돈나의 어머니가 아닐까요? 막 어머니 할머니 뭐 도대체 아 예 뭉크 그래요. 갑자기 마돈나로 간 우리. 자 오늘 상승 퀴즈 저는 X로 틀렸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O를 쓰신 우리 정답자 다섯 분 뽑아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진미영님의 신청곡 듣죠. N 요즘에는 N1이라고 이제 이름을 이제 불리우는 저 때만 해도 그냥 N이라고 불렸죠. N의 노래입니다. 기억만이라도.

N1의 기억만이라도에 이어서 3195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신승훈의 라디오를 켜봐요까지 두고 들으셨습니다. N1 원래는 N이 N1으로 이제 바꿨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궁금해서 N도 또 본명이 있을까 가명일까 봤더니 이름이 정안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친구들한테 안을 N 이렇게 불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N이라고 부르기 쉽게. 아, 맞아요. 미국에서 외국 사람들이 안훈, 안훈, 안훈, 안훈 이렇게 부르기가 참 힘들겠죠.

0: 그래서 편리하게 그냥 N이라고 불러라. 그렇죠. N. N도 괜찮네요. 아. 신승훈 씨는 신승훈. 뭐 신승훈이겠죠. 자.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6: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상점 브라운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포곤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7: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아이린 님이 보내주셨어요. 앱 깔고 첫 청취인데 상수님이라니 대박 출발부터 좋네요. 앱을 깔고 그냥 딱 MBC 그 미니 앱을 딱 깔고 한번 들어보자 했는데 제 목소리가 탁 나와서 아 너무 좋으셨군요. 저도 이렇게 첫 청취를 저희 완벽한 하루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연히 이 시간에 앱을 까느라고 한 2시부터 까셨나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6251 쓰시는 분이 묶었던 긴 머리를 단발로 자르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어색하네요. 아, 그 마음 저도 알겠습니다. 자, 오늘 완벽한 하루 마칠 시간이 됐네요. 오늘 마지막 곡은 터치드의 Bad Sniper 들어드리고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황종현 작가 박찬은 조아름 신보미 그리고 전 DJ 이상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4: FM 102.3MHz

가이르츠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사자성어인 알묘조장 또는 발묘조장은 맹자님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이나 발이나 둘 다 뽑을이란 훈을 가졌으니 같은 뜻. 알보다 발이 더 쉬운 한자여서 그런지 사람들은 발묘조장을 더 많이 씁니다. 발묘조장은 곡식의 싹을 뽑아서 자라는 것을 돕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농부가 자신이 심은 곡식의 싹이 쑥쑥 자라지 않아 안타깝고 조급해졌답니다. 그는 논에 나가 묘를 조금씩 위로 뽑아 자라는 걸 도와주었는데 아뿔싸 위로 뽑아준 묘들이 그만 다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성과를 빨리 보려고 무리수를 두었다가 오히려 이를 망쳐버리는 발묘조장은 지금도 주변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아, 잘못된 개입이나 참견을 하면서 도와준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도와준다면서 오히려 상황을 더 나빠지게 하는 경우도 있죠. 아, 섣부른 도움보다는 참고 기다려주는 게 낫습니다. 자, 8월 22일 토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캠프 출발합니다.

0: 조니 미첼, Help Me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그 사람이 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 때까지 기다렸다가 도와주는 게 맞나요? 아니면 선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미리 도와주는? 발미어 조장되는 거죠. 제 생각에는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 때까지 기다렸다가 도와주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예. 조니 미첼, Help Me 들었습니다.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 어실 원스야.

0: 치착.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2: 오뚜기
0: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 출발 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 출발 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The Cranberries의 Dreams 들었습니다. 3731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예. 아, 돌로레스의 목소리는 정말 독특하죠.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예. 아일랜드 밴드 The Cranberries Dreams. 9370번입니다. 아,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도움 청할 때 선제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좋은가? 예, 상대방이 손을 내밀었을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저는 상대방이 손을 내밀 때까지 기다린다는 주의였는데 음악 듣는 동안 또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 사람마다 다 다르고 경우가 다 달라서 케바케로 하겠습니다.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예. 아, 이런 거 바로 잡아야죠, 이런 거. 예. 자, 9370번으로 저를 팝송에 입문하게 해준 완전 예쁜 백컴 누나가 있는 스파이스 걸스. 아니 그 스파이스 걸스 멤버 5명 중에 빅토리아 백컴.

작품이 제일 예쁘다는 얘기예요? 저는 아닙니다. 예. 제 의견은 다릅니다. 다를 수 있죠. 사람마다 보는 게 다른데. 아, 저는 그리고 저 스파이스 걸스 멤버 다섯 명하고 이렇게 앉아서 방송을 했잖아요. 제가 보기엔 예,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본인 뭐 예. 그렇다면 그런 거죠. 자, 스파이스 걸스 워너비.

네, 캘리 클락슨 What Doesn't Kill You Stronger 들었습니다. 8143번으로 정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스파이스 걸스의 워너비였고요. 자, 이종민 씨가 EL 씨가 스페셜을 DJ 할 때 보내셨네. 네. 자, 퀸의 Play the Game.

Queen play the game에 이어서 See ya, Chandelier. 6720번 또 신은희 씨 고맙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용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1: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용, 직무 체험과 일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일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오늘 중부지방은 종일 비가 내려서 더위가 많이 꺾였습니다. 서울은 비가 그친 뒤 지금 파란 하늘이 드러나는 곳이 많고요. 현재 서울의 기온 22도 안팎으로 선선해서 저녁 산책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구름이 아직 지나고 있는 강릉과 청주 등 일부 내륙에는 천둥번개가 치면서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으니까 귀경길, 빗길 계속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동해고속도로 삼척 쪽으로 북강릉 영업소 부근 1차로에 승용차 사고 발생했고요. 비가 많이 오는 제천일 때도 사고가 많이 보이는데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제천 분기점,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 남제천 부근도 사고 처리 여파로 정체가 이어집니다. 박소영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나이스 트로트 Year of the Cat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었네요. 최유지 씨가 총해 주셨는데 힘드시겠네 이거.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 있는 동안 혼자서 가구 배치를 좀 바꿨더니 이제 힘드네요. 언제는 안 힘드셨어요? 이거 늘 힘든 거 아니에요? 와 가구 배치 오우 고생하셨네. 네. 알스 트로트 Year of the Cat. 자 0037번으로 이 사연은 카더가든이 스페셜 DJ 할 때 보내셨네. 자 음악은 Commodores Easy.

0: 에로스 라마조띠 아메짜비아 들었습니다. 5652번으로 총해 주셨네요. 예. 야, 5652번으로 이 노래 신청하시면서 예, 항상 고맙습니다 하셨는데 예, 제가 항상 고마운 거죠. 청취자 여러분에게 고맙습니다. 에로스 라마조띠 아메짜비아. 앞에 들으시는 음악은 카모더 울스. 예. 라이오넬 리치가 카모더 울스에 있을 때 예, 만들고 부른 노래죠. 예. 카모더 울스의 이지.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서울 언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1, 2부 끝곡은 The Old Man Brothers Band의 In Memory of Elizabeth Reed.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옛날 어느 왕이 최고로 긍정적인 사람 뽑기 대회를 열고 사람을 모았죠. 마침 그날 비가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어떠한가? 첫 번째 참가자, 기뻐하십시오. 태양이 구름 옷을 입고 있습니다. 둘째 후보는 파란 하늘이 보입니다. 구름 틈새는 파랗습니다. 세 번째는 내일은 하늘이 파랄 겁니다. 이들 모두 탈락! 1등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비가 옵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을 챙기십시오.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지금 할 수 있는 걸 한다. 이게 진짜 긍정적인 사람이랍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술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심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이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목포시와 목포 MBC가 공동 주최하는 목포 시민 아카데미가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서는 투자 전문가 염승원 이사가 대한민국 자산 시장의 대변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전합니다. 목포 시민 아카데미는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두 배, 요한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오지정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생활인구 100만, 동아시아 해양허브 목포시가 함께합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 투자의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서 함께 만나보세요.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 홀에서 열리는 이번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FM 102.3

메가헤르츠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번 주 미국 싱글 차트 1위 엘라 랭리의 Choosing Texas였습니다. 자, 팝뮤직 탑10으로 진행합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3: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5: 안전화.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0: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주세요.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팝뮤직 탑10으로 진행합니다. 전주현 씨,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추진 텍사스가 벌써 18주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허. 이렇게 인기가 많다 보니까 한 맥주회사가, 유명한 맥주회사가 콜라보레이션 맥주를 같이 만들었어요. 네. 앨범 제목이 댄들라이언이잖아요. 네. 여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민들레 꿀을 좀 많이 넣어서 만든 맥주라고 합니다. 꽃향기도 나고요. 그 병의 디자인도 민들레 그림으로 장식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엘라 랭리랑 향수가 또 같이 나왔고요. 그게 이제 또 다른 히트곡이 비허잖아요. 비허 바이 엘라 랭리, 이런 향수도 나왔고, 에너지 드링크 회사, 청바지, 부츠 회사들이 다 협업을 지금 제안을 하면서 함께 속속 작업을 내놓고 있습니다.
1: 네. 네.
2: 대세 중에 대세인 것 같습니다.
1: 뭐 된다면 다 모이는 거죠.
2: 그렇죠. 네. 자, 빌보드 싱글 차트 이번 주 10위는 제자리 걸음 중인데요. 엘라 랭리의 비허고요. 이번 주 9위, 지난주 11위였는데요. 올리비아 딘의 Man I Need가 두 계단 상승했습니다.
1: 자, 9위 곡을 듣겠습니다. 미국 싱글 차트 9위. 올리비아 딘, Man I Need.

0: 네, 미국 싱글 차트 9위 올리비아 딘의 Man I Need이었습니다.
1: 이번 주 8위는 제자리 걸음 중인데요. 테임 임팔라 앤 제니의 드라큘라고요.
0: 네.
1: 이번 주 7위는 지난주 9위였는데요. 올리비아 딘의 So Easy to Fall in Love가 두 계단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 6위 지난주 7위였는데요. 엘라 랭리 앤 모건 월렌의 I Can't Love You Anymore가 한 계단 올랐고요. 이번 주 5위는 지난주 2위에서 세 계단 하락했는데요. 아리아나 그란데의 Hate That I Made You Love Me입니다. 이번 주 4위, 지난주 6위였는데요. 스텔라 레프티의 보스턴이 두 계단 올라왔습니다. 당연히 지금 보스턴 라디오 방송국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0: 그래서 아.
1: 한 DJ가 보스턴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라고 노래가 시작을 하는데
0: 네.
1: 보스턴에서는 기차가 그 시민 생활에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한대요.
0: 오.
1: 그래서 보스턴 사람들이 더 이 노래에 공감한다고 합니다.
0: 자, 4위 곡 듣겠습니다. 스텔라 레프티, 보스턴.

0: 네, 미국 싱글 차트 4위 스텔라 레프티 버스턴 들었습니다.
1: 이번 주 3위는 제자리 걸음 중인데요. 모건 월렌입니다. Been by now.
0: 자, 2위 곡을 발표하기 전에 과거로의 여행을 떠납니다. 1967년으로 갑니다. The Beatles, All You Need Is Love.

The Beatles의 All You Need Is Love. 1967년 이번 주 1위. 자, 1977년으로 갑니다. The Emotions, Best of My Love.

The Emotions, Best of My Love. 1977년 이번 주 1위. 자, 이제 1987년으로 갑니다. 마돈나, Who's That Girl?

마돈나 Who's That Girl 1987년 이번 주 1위. 자, 1997년 이번 주 1위는 Pop Daddy and Faith Evans featuring 112 I'll Be Missing You. 노토리어스 B.I.G.를 추모하기 위한 노래. 폴리스의 Every Breath You Take을 샘플링했죠. 근데 허락을 안 받고 샘플링해서 나중에 이거 저작권료를 딱 그쪽으로 보냈어요. 네. 폴리스 멤버들은 이 곡을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자, 2007년 이번 주 1위 샨 킹스턴 Beautiful Girls.

0: each other.
1: 네, Sean Kingston, Beautiful Girls. 2007년 이번 주 1위. 자, 2017년으로 갑니다. 2017년 이번 주 1위, Luis Fonsi, Daddy Yankee featuring Justin Bieber, Despacito.

루이스 폰시 앤 데디 앤키 피처링 저스틴 비버. 2017년 이번 주 1위. 자, 이제 과거로의 여행을 끝내고 현재로 돌아옵니다. 이번 주 2위 테일러 스위프트 I knew it, I knew you.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0: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1: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2: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1: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3: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1: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3: 소담스퀘어 전남.
4: 소담스퀘어 전남.
0: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1: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6: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7: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9: 비가 그친 뒤 곧바로 해가 지면서 서울 시내 곳곳에 무지개가 많이 떴습니다. 지금은 노을이 아주 붉게 물들어 장관인데요. 내일 새벽까지는 일부 중부지방에 비가 좀 이어지겠고요. 아침부터는 전국 대부분 대체로 맑아져서 서울의 낮 기온 33도, 전주 35도, 경남 밀양 36도까지 오르는 등 다시 막바지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 더위는 주 후반이 돼야 차츰 꺾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정체는 많이 풀렸는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설악 부근 승용차 사고 처리 중이니까 주의하시고요. 경부고속도로는 안성과 양재 일대, 서해안고속도로 매송부터 팔곡 터널까지 정체 남았습니다. 박소영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10: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팝뮤직 탑10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1: 빌보드 싱글 차트 이번 주 1위는 엘라 랭리의 추진 텍사스가 18주째 1위를 기록했습니다.
10: 이거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11: 다음 주가 벌써 기대됩니다.
10: 네네.
11: 영국 싱글 차트 순인데요. 8월 14일 금요일자입니다. 이번 주 10위, 지난주 13위였는데요. 실버 범파의 On Tonight이 3계단 상승하면서 탑10 안에 처음 올라왔는데요.
10: 네.
11: 실버 범파는 영국 출신의 DJ 겸 프로듀서고요. 이 곡은 지금 몬털 조던의 Get It On Tonight을 지금 샘플링했는데 그걸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0: 네.
11: 클럽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 뭐 그런 내용의 곡입니다.
10: 자, 영국 싱글 차트 10위 실버 범퍼 On Tonight.

0: 네, 영국 싱글 차트 10위 실버 범퍼의 On Tonight 들었습니다.
1: 이번 주 9위는 지난주 17위였는데요. 스텔라 레프티의 버스턴이 8계단 올라왔고요.
0: 네.
1: 이번 주 8위, 8위로 데뷔한 곡인데요. 어떤 마돈나와 카일리 미노그의 Love Sensation입니다.
0: 오.
1: 마돈나의 15집 Confessions 2의 두 번째 싱글이고요.
0: 네.
1: 워낙은 솔로곡이었는데 카일리가 참여한 리믹스 버전이 8월 6일에 공개가 됐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빠지면 아무리 큰 장애물도 사라지게 된다. 뭐 그런 내용의 곡입니다.
0: 자, 영국 싱글 차트 8위. 마돈나 그리고 카일리 미노그 Love Sensation.

0: 네, 영국 싱글 차트 8위 마돈나 앤 카일리 미노그 러브 센세이션 들었습니다.
1: 이번 주 7위는 지난주 10위였는데요. 시에나 스피로의 Great Expectations이 3계단 올라왔고요.
0: 네.
1: 이번 주 6위는 지난주 3위에서 3계단 내려왔는데요. 아리아나 그란데의 Hey That I Made You Love Me입니다. 이번 주 5위, 지난주 6위였는데요.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Stupid Song이 한 계단 또 올라왔고요. 이번 주 4위는 지난주 7위였는데요. 휴겔, 이메일 엔젤, 앤 울트라네이트의 Moving to the Sun이 3계단 상승했습니다.

영국 앨범 차트 1위 The Raitons의 A Love Letter to a Broken Town 중에서 Hello, How Are You Today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미국 앨범 차트 보겠습니다. 자, 앨범 차트 탑10입니다. 12위는 롤 모델의 Chuck Timely and the Hourglass. 9위가 드레이크의 아이스맨. 8위는 캐롤 G, 노메 아레피안토 데 센트리탄토. 내 감정을 쏟아부은 거 후회하네, 이런 뜻입니다. 7위는 푸 샤이스티의 All I Son Shiesty, Shiest, Shiest. 발음 어렵네. 자, 6위가 노아 칸의 The Great Divide. 앨범 차트 5위입니다. 모간 월런, I'm the Problem. 4위는 엘라 랭리, Dandelion. 3위가 올리베 로드리고, You Seem Pretty Sad for a Girl So in Love. 2위는 아리아나 그란데, Factor. 앨범 차트 1위. 자, 우리나라의 보이밴드죠. The Stray Kids. This and That. 자, 듣고 계신 곡이 타이틀곡 This and That입니다.

0: 줄 거냐 난 너에게
1: 네, 스트레이 키즈의 디센데시고요. 자, 각 부문 차트 1위 보겠습니다. R&B 힙합송 차트 브루노 마스의 I Just Might. 스트리밍 송 1위 엘라 랭리 Choosing Texas. 어덜트 컨템포러리 차트는 알렉스 워렌 오더네리. 자, 이번에 서머소닉에서 알렉스 워렌 공연을 봤는데 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어요. 네. 자, 팝 에어플레이 1위, 핫 락 앤 얼터너티브 송 차트 1위, 테임 임팔라 앤 제니의 드라큘라입니다. 자, 오늘은 이 음악 듣겠습니다.

0: 자,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0: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3: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2: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5: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6: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팝뮤직 탑10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7: 영국 싱글 차트 이번 주 3위는 지난주 5위였는데요. 엘라 랭리의 Choose in Texas가 두 개 다 놀랐고요.
6: 네.
7: 2위는 제자리 걸음 중인데요. 샤키라와 버나보의 다이다입니다. 얼마 전에 콜롬비아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잖아요.
6: 그렇죠.
7: 강진이 일어나서 학교가 한 200여 개 이상 무너졌는데요. 그래서 샤키라가 지금 한 17억 원 정도를 기부를 해서 아이들 학교 가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6: 네네.
7: 이번 주 1위 벌써 21주째 1위인데요.
6: 와우.
7: 샘 펜더 앤 올리비아 딘의 레이민이 이번 주에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6: 네. 자, 전준현 씨 수고하셨습니다.
7: 네, 안녕히 계세요.
6: 영국 싱글 차트 1위 샘 펜더 앤 올리비아 딘 Rain Me In 들으면서 배철수의 음악 캠프 마칩니다. 자, 오늘은 이민선 PD가 수고했고요.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t seems just, but it's what I was owed, I suppose.

안녕하세요. 늦기 전에 박정수 대표입니다. 대학생이었던 손님이 어느새 30대가 되고 혼자였던 손님이 둘, 셋이 돼서 함께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누가 시킨 적 없지만 은근한 책임감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만든 아이스크림을 드시고 짧게나마 함께하는 시간이 신체적으로 또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나의 오늘이 누군가의 내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손님들과 함께 제 생각도 무럭무럭 자랍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3: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MBC 생활정보. 입이 심심할 때 껌을 간식으로 드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 껌을 씹으면 침 분비량이 많아지면서 면역 항체가 증가한대요. 껌을 5분만 씹어도 우리 몸속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방어하는 면역 글로불린이 2.5배나 증가합니다. 그리고 껌을 씹으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해서 뇌가 더 활성화되어서 집중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대요. 운동 효과도 있는데요. 리듬감 있는 외부 자극이 가해지다 보니까 심박수를 높이고 운동 효과를 증대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건강 효과 얻기 위해서는 무설탕 껌이나 자일리톨 껌을 10분 정도 양쪽 번갈아 드시는 것이 좋대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어느 장난감 가게는 완성된 인형 대신 만드는 경험을 팝니다. 고객에게 원하는 인형의 모양을 고르게 한 다음 그 자리에서 솜을 채우게 해주고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뜻으로 하트 모양 천을 준비해둔대요. 여기에 원하는 소리와 향기를 추가할 수도 있고 완성된 인형에 이름을 지으면 출생신고서까지 발급해줍니다. 또 다른 인형 브랜드는 그 인형의 성격이나 취미, 가족관계,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주의할 점과 돌보는 방법까지 프로필에 상세히 적어뒀고요. 인형의 탄생에 참여하고 성격을 파악하는 과정은 인형과 나를 특별한 사이로 만듭니다. 완벽하지 않은 모습까지 알기 때문에 애착이 생기는 걸 수도 있겠네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사랑스러운 마케팅인 것 같습니다. 오늘 3, 4부 노래에 기대는 밤 펜타곤 후이 씨와 함께하고요. 부엉이들 사연의 플레이리스트 짜드리는 시간 잠시 후 9시부터입니다. 오늘도 별밤에 하고 싶은 얘기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시면 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3: 오뚜기!
1: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자유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지긋지긋
6: 무조맨. 티 어실 원스야.

0: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8월을 뜨겁게 수놓은 한여름밤의 음악축제 서멀페스타인 별밤. 그 대망의 피날레를 장식할 주인공은 밴드 Can't Be Blue입니다. 8월 25일 화요일 가든 스튜디오 현장에서 라이브로 함께하세요.

서지영이 부른 인형의 꿈 듣고 오셨고요. 우미숙님께서 외출할 때 입으려고 새 옷을 샀는데 외출할 일이 생기지 않아 서랍 속에 잠자고 있네요. 지인에게 전화라도 걸어 밥 한번 사줄 테니 만나자 할까요? 옷자랑도 하고 싶은데 저도 맨날 이래요. 진짜. 그래서 옷을 살 때는 대체로 캐주얼 위주로만 사고 있어요. 좀 차려입는다 싶은 옷들은 사서 1년에 많이 입으면 두 번? 아니면 한 번? 최악은 아직 가격표도 안뗀 상태로 걸려 있는 친구들을 보며 스스로 너무 한심함을 느끼고 이제는 다시는 차려입는 느낌의 옷을 함부로 사지 않으리. 올해는 제법 합리적인 소비만 하면서 지내왔던 것 같아서 하지만 이제부터가 좀 고비입니다. 겨울옷들이 또 예쁜데 코트 조심하세요, 여러분. 네. 코트 별로 안 입으면서 어차피 두꺼운 거 입을 거면서 패딩 코트 왜 이렇게 매 겨울 예쁜 게 많이 나오는지 하지만 올해 목표 코트 한 벌도 안 사기입니다. 9154님 청소부가 직업인 저는 49살 딸셋 맘입니다. 오늘은 일하다가 오른쪽 손가락을 다쳤어요. 지혈한 뒤에 마음을 다스리려고 퇴근 후 도서관도 다녀왔답니다. 얼마 전엔 저의 부주의로 넘어지는 바람에 다리에 깁스해서 한달 내내 애먹다가 이제는 손가락 부상이라니 정신 차리라고 말해주세요. 세상에. 이렇게 다치는 시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로 뭐 정신승리성 이야기이긴 하지만 액땜한다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기에는 다리에 깁스를 당할 정도로 심한 부상을 입으셨던 건좀 마음이 아픕니다. 조금 더 조심조심해야 되고 지혈을 했다라는 거 보니까 피가 좀 많이 날 정도로 다치셨던 것 같은데 조금은 좀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도 저랑 나이가 비슷하신데 약간 인지하고 움직이는 게 조금씩 달라지는 나이대인 것 같아요. 그거를 스스로 딱 인정을 하고 항상 좀더 예민하게 뭐 계단 오르고 내릴 때나 높은 데 올라갈 때라든지 예리한 거 다룰 때에는 예전보다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올해 다칠 거 아니 내년 내후년 것까지 다 미리 다친 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0204님께서는 올 1월부터 5년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내년엔 같은 날에 어떤 내용이 더해질지 사랑

살아가는 나날이 궁금합니다. 무료할 수 있는 일상에 살짝 도전이 될 만한 아이템이랍니다. 이승윤의 232번째 다짐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일기장도 참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5년 동안에 같은 날짜에 한 페이지에다가 횟수만 달라지게 해서 일기를 쓸 수 있는 그런 일기장이 또 있는 모양이에요. 저는 이런 거 사면 무조건 5년 내내 쓰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만 0204님을 꼭 해내시기를 바라면서 노래 듣겠습니다. 이승윤의 232번째 다짐.

이승윤의 232번째 다짐 이어서 전미도의 사랑하게 될줄 알았어 듣고 오셨습니다. 6821님께서요. 제주 부엉입니다. 3년차 농부인 저희 남편은 하루 종일 레드향 하우스 안에서 일했어요. 귤 수확 시기에만 바쁠 것 같지만 그 귤 한알이 열리기까지 수많은 과정이 있답니다. 요즘은 커진 초록색 열매를 묶어주고 있어요. 저녁 먹는 시간이 늦어질 것 같아 후딱 저의 필살기 김밥으로 해결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나와서 또 일해야 하니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주 레드향 냄새가 나는 것 같은 사연이에요. 진짜 수고가 많이 들어가는 게 과일이라는 거를 저도 몰랐지 뭐예요. 그래서 막 명인 이런 타이틀 달고 계신 분도 있고 종류별로 또 난이도가 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아, 귤이 열리는 과정. 우리가 손에서 딱 들고 까먹기까지는 가장 간단하지만 그 과정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생 너무 많으시고요. 배우진님, 대장부엉 버스기사 부엉입니다. 저를 기억하시나요? 간만에 문자해요. 무소식이 희소식. 저는 언제나처럼 별 탈 없이 운행 중입니다. 시간 옮기고 나서 문자할 시간이 잘 안 나지만 제 버스에는 매일 밤 8시 별밤 고정입니다. 이승철의 이전이 신청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너무 기억하고요. 올 1월에 남긴 메시지가 마지막이었다고 하네요. 그동안 많이 바쁘셨군요. 이게 아니 뭐 루틴은 똑같아도 우리가 좀 시간대가 바뀌면서 문자 보내시기가 애매해진 탓이겠죠. 그래도 계속 함께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노래 함께 듣죠. 이승철의 이전니.

0: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해가 지면서 동시에 고속도로도 정체가 거의 다 풀렸습니다. 지금은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여주 분기점 부근만 정체 남았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설악 부근 승용차 사고 여파로 갑자기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영광 2터널 또 서평택 부근 고장차 처리 중이니까 전방 잘 살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지금 전국 대부분 비가 잠시 소강 상태인데요. 안동에는 천둥 번개가 치면서 소나기가 내리고 있고 그 밖에도 봉화, 울진, 강원도 삼척 등 동해안 지방에는 계속 비가 내리고 있으니까요. 빗길 운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박소영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이거 근데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실수 아닌가요? 이 정도면은 저는 진짜 그냥 딱 두 가지로 나눠서 버리는 그게 있거든요. 작업실에. 그리고 일반 쓰레기, 재활용. 계속 버릴 때마다 헷갈려가지고 잠시 다시 그 마크를 봐야 돼요. 아, 이게 일반 쓰레기 맞지? 하면서 그럴 정도로 이상하게 이 손에 안 익는 일들이 있습니다. 6093님은 대장부항 만약 1:1비 학과가 있으면 저는 아마 장학생일 거예요. 오늘 가려고 했던 카페가 휴무라 완전 슬펐는데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직접 밥 해먹고 나니 기분 좋아져서 쇼핑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래요. 저랑 같으시군요. 저랑 아마 그 1등을 놓고 다투겠군요. 하지만 저는 나쁘지 않은 성향이라고 봐요. 어떤 한 기분에 너무 오랫동안 매몰되어 있지 않는다라는 반증이기도 하니까요. 7258님은 요즘은 남자들도 필라테스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용기 내서 처음으로 수업 듣고 왔는데요. 숨 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갈비뼈 닿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 몸이 이렇게 굳어 있었구나 싶고 그동안 운동 안 한 거 아닌데 새로운 경험했습니다. 근데 등록할지 말지 고민 중이에요. 과연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오, 한 번만 수업을 또 들으신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필라테스가 가장 큰 오해가 여자 운동? 그러니까 여자들에게만 좀 유용한 운동, 강도가 약한 운동, 이게 가장 큰 오해인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재활을 목적으로 탄생한 아주 훌륭한 코어 운동이지요. 그래서 운동 많이 한 분들이 조금 당황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정말 강추하는 운동이거든요. 하셨으면 좋겠는데 꾸준히 하다 보면은 진짜 몸 움직이는 그 느낌이 달라지실 텐데요. 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등록을 하셨는지.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김필의 시작.

김필의 시작 이어서 백예린의 스며들기 좋은 오늘 들으셨고요. 익명을 요청한 사연이 왔어요. 저녁에 야간 작업을 하며 별밤 듣는 부엉입니다. 저희 집에는 다리가 불편해 항상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남편과 머리는 자랐지만 행동은 아직 서툰 고3 딸과 친구들의 마음 얻기가 쉽지 않아 고민 중인 중2 사춘기 딸이 있습니다. 얼마 전 아이들이 개학해서 새벽부터 분주한 날이었어요. 어떠한 이유로 서운해하는 남편의 말을 시작으로 저의 잔소리가 더해져 결국 언성이 높아졌고 큰딸이 울면서 등교했습니다. 둘째 딸은 하교 후 친구들과의 하루가 즐겁지 않아 속상한 마음에 전화했는데 거기다 대고 제가 잔소리를 해버렸네요. 유난히 더운 여름에 몸과 마음이 지쳐 잘 회복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잡고 또 잡으며 하루하루를 보내지만 오늘은 정말 터질 것 같은 답답함에 별밤의 사연 보내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 진짜 너무 지치실만 합니다. 얼마나 이 모든 것에 지금 하루하루 긴장도가 높아져 있는 그런 상태일 것 같아요.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고 나는 지금 힘들다라고 생각할 틈도 없다. 아이들도 결정적인 시기를 지나고 있고 지금 우리 남편도 너무 지쳐있고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얼마나 고단하세요. 그러니까 가끔씩 이런 부딪힘이 있는 것에 너무 이게 혼자 더

내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자책하실 필요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가족 구성원들도 시간이 지나면은요 진짜 사연 보내주신 분이 그 시간 동안 얼마나 고됐을지 당연히 다 알아주실 거고 시간 안 지나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춘기이고 뭐 어쩌고 해도 즐겁지 않은 하루에 엄마한테 전화하는 딸 이런 거 보면은요 여전히 내 마음 알아주는 건 우리 엄마야라는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진짜 힘내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자책하지 마세요. 제발. 황현성님, 훌쩍 절에 다녀왔어요. 지난달에 책장 정리를 하다 작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노트 한 권을 발견했거든요. 거기엔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템플스테이 꼭 가자라는 메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그 소망을 못 이루고 떠나셨어요. 그게 내내 계속 마음에 남아있어서 아버지 사진을 들고 다녀온 거예요. 정신없는 도시를 떠나 아버지와 함께 있던 그곳이 참 편안했어요. 조금 늦었지만 아버지도 위로와 휴식 속에 계시길 바라봅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아, 그 노트 발견했을 때 마음이 참 철렁하셨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하신 거 보면은 여기까지가 아버님의 뜻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결국에는 위로를 받으셨다니 그게 제일 읽는 제 입장에서 참 마음이 좋아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귀한 경험 사연으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노래 듣고 올게요. 벤슨 부은의 In the Stars. Sunday mornings were your favorite. I used to meet you down on Woods Creek Road. You did your hair up like you were famous.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5: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6: 토요일 별밤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 끝곡으로 이승환의 그 한 사람 듣고 3부에서 펜타곤 후이 씨랑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졸일 때 발생하는 어깨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

0: 힘을 누르면서 타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주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 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MBC FM for you.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음악을 기대해보는 설렘이 있어.
1: 기댈 수 있는 음악이 있어 괜찮은 밤.
0: 들려오는 노래에 가까이 기대어보는
1: 노래에 기대는 밤.
0: 펜타곤 후이 씨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후이입니다. 반갑습니다.
0: 후이 씨 오늘 의상이 네. 약간 이원복 셰프님의 약간 제자 느낌?
2: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쿵푸 네. 네, 파이터 같은 느낌이 맞아요. 있습니다.
2: 그 젓가락으로 만두 하나 먹으려고 이렇게 다투는 네. 그런 느낌이에요.
0: 네. 그런 느낌이 좀 서로 있고요. 네. 그리고요. 후이 씨 뮤지컬 소식이 또 왔습니다.
2: 아, 네. 맞습니다.
0: 9월 15일에 개막하는 제임스 바이런 딘 The Original.
2: 네.
0: 거기서 무려 제임스 딘 역할을 맡았습니다.
2: 아,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0: 난 너무 기대되는 게
2: 아, 예.
0: 후이 씨의 캐릭터와 정반대거든요.
2: 아, 그렇죠.
0: 이걸 연기를 해낼 거 아니야.
2: 네.
0: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도 할 거고.
2: 그렇죠.
0: 전 이게 너무 후이 씨가
2: 네.
0: 확장할 수 있는 기회.
2: 맞아요.
0: 반항아의 네. 아이콘이잖아요.
2: 네, 요즘에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연출님이나 다른 배우 형님들이랑도 조금 상의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반항아적인 기질에서의 그 또 레벨이라는 게 있잖아요.
0: 그러니까 지금 그거 갖고 탁도 없어요. 후이 씨가 가진 반항력 정도로는 지금 네. 제임스 딘 안 되지만 후이 씨 지금 무려 제임스 딘 역할을 맡은 만큼
2: 네네.
0: 최선을 다할 거잖아요.
2: 아, 그럼요. 그리고 뭐 반항적이 보일 수 있죠.
0: 지금부터 연습하세요.
2: 아, 네.
0: 오늘 저한테 중간중간 좀 반항 좀 해주시고요.
2: 아, 알겠습니다.
0: 이따 끝나고 저 막 이렇게 밀치고 이런 연기 영상으로 찍어 보셔도 돼요.
2: 제임스 딘이라고 해서 뭐 밀치고
0: 아, 그러진 않아요. 무례한 건 아니죠.
2: 그래, 그러지 아니, 예의는 굉장히 바르시고. 예. 근데 이제 제가 대본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해온 결과
0: 예, 예, 예.
2: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이 제임스 딘의 역할이 한 24세 정도의 역이에요. 지금 나이로 봤을 때 이 극 네. 중에서의 나이가 제가 이제 32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8살 동생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또 들 때가 있어요. 대본상에서. 그래서 아 이것을 조금 나의 식으로 변화를 좀 많이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지금 한창 하고 있는 중입니다.
0: 그래도 거칠어 주셔야 됩니다.
2: 네, 그럼요.
0: 네. 네. 너무 기대돼요. 반항 후이.
2: 네. 그래서 제가 그 9월 15일에 딱 개막인데 제가 이제 15일 날 공연을 첫 공을 해요.
0: 아, 어떡해.
2: 근데 이게 그 첫 공을 하는 어떤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또 감사하면서도 또 부담 있는 되지. 자리거든요. 그래서 부엉이 분들도 관심 있으시거나 시간 괜찮으시거나
0: 저도
2: 네.
0: 출동합니다.
2: 네.
0: 그리고 약간 그 민소매의 뭐 이런 패션이나
2: 네.
0: 약간 그 러프한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거 다 구현하겠네요.
2: 네, 그렇죠. 그래서 염색을 또 하는 이유도 그거의 일환으로 있었고요.
0: 멋있겠다. 네. 그리고 후이 씨 소식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네. 2026 MBC 대학가요제에 무려 음악감.
2: 아 근데 음악감
0: 출전하시는 건 아니에요.
2: 아 이제 제가 대학생은 아니어가지고
0: 예, 예.
2: 출전할 수 없는데 이제 음악 감독이라기보다는 약간 밀착 코칭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학가요제 참가자분들이 음악을 써서 만들어 오시면 아무래도 이건 경연이잖아요.
0: 그쵸.
2: 근데 제가 워낙 또 이런 경연 저런
0: 전문가.
2: 경연에 나가봤기 때문에 뭔가 이 경연에서 또 보여줄 수 있는 음악은 또 다른
0: 완전 다르죠.
2: 네, 방향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가자분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좋은 방향성을 좀 찾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이 모든 걸 하면서 펜타곤 컴백까지
2: 네.
0: 해낼 우리 후이. 하반기 후이 건강 절대 지키시고요.
2: 네네.
0: 노래 하나 듣고 와서 코너로 들어갈게요. 후이의 보디가드.

0: 신병결대는 이제 저도 신경병역대를 갔었고요. 또 네. 저희 멤버들이 갈 때도 저도 응원하러도 몇 번 갔었고요. 근데 갈 때마다 뭐 제가 들어갈 때도 그렇고 가는 걸 볼 때도 그렇고 이게 마음이 좀
1: 이상하죠.
0: 차라리 제가 들어가는 게 더 이상하긴 한데 마음이 굉장히 이상하긴 하거든요. 막상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줄을 서는데 줄 서면 이제 진짜구나.
1: 그리고 막 갑자기 돌변한다면서요.
0: 어떻게요?
1: 거기 뭐 이렇게 뭐 훈련관이라고 해야 되나? 분들이 처음에 네네. 부모님들 계실 때는 친절하게 그래도 하시다가 네, 네. 딱 멀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갑자기 무서워지신다고. 안 그랬어요, 후이 씨한테?
0: 사실 저는 그 코로나가 한창의 시즌이어서 그 이제 운동장 같은데 줄 서서 원래 이렇게 하잖아요. 네. 저희 친형은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런 게 없었고 그냥 그냥 학교 등교하는 것처럼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1: 그랬군요. 네. 아무튼 그 가시는 길에 들을 노래 선곡해달라고 7515님이 사연 보내주셨는데 네. 이번에는 좀 여느 때보다 네. 네, 아주 소중한 마음으로 선곡해 네. 오셨을 거라 믿습니다.
0: 사실 그 이 아드님과 같이 들을 음악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너무 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등병의 편지 라던가
1: 없나요?
0: 그러니까 라던가
1: 그러니까
0: 그런 음악들을 그러니까 저도 신병교육대를 가봤던 사람으로서 네. 이게 썩 그렇게 이렇게 달갑지 않은 음악일 수 있다는
1: 생각
0: 이병렬
1: 차 안에서 안 되나요?
0: 네, 그런 것은
1: 어색해 짧은 안 되나요?
0: 네, 그것은 좀 또 요즘 시대에는 또 다른 시대이니까요.
1: 네. 3년이라는 시간 동안도 가사도 이제 요새 맞지도 않고
0: 네, 맞아요 맞아요.
1: 좋습니다.
0: 그래서 제가 가져온 첫 번째 곡은요 BTS의 2.0입니다
1: 제가 네 요번에 BTS 콘서트 보러 갔었는데 저는 이게 제일 좋았어요.
0: 아, 이 노래가 진짜 멋있죠.
1: 너무 멋있어.
0: 네네. 사실 그 퍼포먼스가 담겨져 있는 뮤직비디오 영상이 뜰 때도 너무너무 화제였고 아 진짜 저도 보면서 뭐 예전부터 제가 많이 팬심이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진짜 명불허전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이 노래를 가져온 이유는요. 그 BTS 이제 멤버분들이 이제 군복무를 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이제 버전 1이 아니라 버전 2다라는 포부를 담은 곡이 이 노래예요. 그래서 아드님과 함께 들으면서 이제 아드님께서 다녀오시면 이제 2.0이 되시는 거죠.
1: 그러네. 네. 네. 참 이거 굉장히 박력 있는 곡이기도 하고. 네. 또 아드님이 듣기에 굉장히 또 그쵸? 신날 곡입니다.
0: 네, 이거 좋아하실 거고, 네. 네, 그렇습니다.
1: 네, 후이 씨가 고른 첫 번째 곡이에요. BTS의 2.0.

0: BTS의 2.0 듣고 오셨습니다.
1: 네, 그 제가 그 BTS 분들 이번에 컴백하셨을 때 그 땡플릭스에서 네.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앨범 제작기 관련해가지고 봤는데 와 너무 멋있더라고요.
0: 그래요?
1: 네, 그 제작기가 약간 엄청 큰 빌라라고 할까요? 그런 주택?
0: 저택입니다.
1: 아 저택이죠. 네, 저택에 가까운 곳에서 이제 멤버분들 다 모시고 해가지고 현장에서 송캠프처럼 음악을 계속 만드시고 하는데 근데 그 과정이 뭔가 꿈꿔왔던 어떤 작곡가로서 꿈꿔왔던 그런 모습 있잖아요. 제가 체인스모커의 뭐 그런 영상이나 그 코드쿤스트님의 영상을 보면서도 아 꼭 한번 저렇게 해보고 싶다. 저런 작업 방식을 한번 해보고 싶다 했는데 이번에 또 BTS 분들이 그렇게 또 앨범을 만드시는 걸 보고
0: 코쿤도 뭐가 과정이 좀 멋있나요?
1: 아 코쿤님도 보통 이제 어디 뭐 제주도라든지 아~ 어딘가로 아예 떠나시더라고요.
0: 맞아요.
1: 네, 작업을 하러. 그래서 그걸 보면서 꼭 한번. 근데 저는 주변에 이제 생계를 지켜야 하는 작곡가 분들이 많으셔서 저와 함께 한 달 떠나실 분들이 많이 없어요.
0: 그래 이것도 진짜.
1: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그치. 됐을 때. 네.
0: 한 세 달 동안은 나한테 올인해. 네. 뭐 그렇게 하면서 데리고 네. 가는 거죠.
1: 내가 앨범 내면 너 3개월치 우리 할 수 있다. 그치, 이 정도면 이제.
0: 그날이 얼른 올 겁니다. 네. 두 번째 추천곡도 소개해 주시죠.
1: 네, 두 번째 추천곡은요. 알파 드라이버의 Freak Alarm이라는 곡이에요. 아, 제가 굉장히 또 멋지다고 생각하는 이 팀의 곡인데 이분들이 이제 그 제가 나갔던 시즌 1 말고 시즌 2에서 이제 선발이 되셔가지고
0: 오디션, 프로그램.
1: 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데뷔를 하신 분들인데 이 노래가 이제 처음 딱 나왔을 때 노래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멋있다 하면서 막 무대도 찾아보고 막 그랬었는데 뭔가 이 사연을 딱 보는 순간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알람 소리가 이제 들리기 시작해요.
0: 그러니까요. 아 이런 거 하면서 왜 이등병의 편지는 안 되는 거예요?
1: 아 이거는 이제 약간 최신 곡이고 이제 2.0이죠. 약간 군 입대를 하는 분들에게 이제 들려드릴 수 있는 노래 2.0 버전으로 들고 온 건데 보통 한 6시 반 정도면 이제 알람이 울렸던 것 같아요.
0: 그 후이 씨 때 알람 소리 뭐였어요?

0: 군필자분들에게는 네. 그 소리가 나오면 자동으로 네. 놀란 마음 버튼이 팍 눌린다는데 사실인가요?
1: 아, 사실 근데 저는 사회복무원이기 때문에 훈련소를
0: 생각보다 뭐 이게 썰이 없네요.
1: 아, 저희 사실 그래서 뭐 군 관련해서는 제가 뭐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고 그냥 아. 훈련소를 자깐 다녀온 그냥 그런 아, 뭐 경험 그것도, 정도?
0: 아, 그것도 복무죠. 당연히 복무인데 에, 에, 에. 약간 그런 뭐 부대 내에서 에피소드 이런 건 조금 많지 않겠군요. 아,
1: 저 심지어 저는 이제 코로나 시즌에 그러니까. 이제 훈련소였어서 훈련도 사실 되게 간소화되어 있었고요. 예, 또 좀 격리 기간도 좀 있었고요. 들어가서. 예, 그래서 그 격리 기간에 대한 설명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 뭐 훈련 군요. 관련되는 건 없고요.
0: 예. 군마저도 그때 예, 그런 시절이었고. 예,
1: 귀가 아파서 그냥 마스크 뒤에 휴지를 꼈던 기억 정도.
0: 아, 너무 힘들었네요. 네. 좋습니다. 후이 씨 두 번째 추천곡이에요. 알파 드라이브 원의 프릭 알람. It's like when we walk in, everybody know. Got the place popping, 꿈과 같은 sound.

0: 알파 드라이브 원의 프리칼람 듣고 오셨습니다. 아, 정신 번쩍 들고요.
1: 네.
0: 그리고 계속해서 좀 고텐션으로
1: 네.
0: 기분이 처지지 않을 수 있는 선곡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네.
0: 다음 곡은 뭘까요?
1: 다음 곡은 이제 차를 타고 가는 중에 뭔가 좀 풍경들이 예뻐 보이고 좀 기분이 좀 맑아질 수 있는 노래 들고 왔는데요. The Beatles의 Here Comes the Sun이라는 곡입니다. 좀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 곳, 좀 괴로운 상황에서 어딘가로 이제 에릭 크립튼이라는 아티스트 분의 이제 집으로 피신을 약간 쉬러 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뭐 약간 평화를 느끼면서 노래를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래 분위기도 그렇고 굉장히 좀 캄하고 좀 편안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들고 왔습니다.

0: 존 레논인가 폴 매카트니인가?
1: 아니요, 그
0: 해리 조지 해리슨.
1: 예예예, 예,
0: 아,
1: 맞습니다.
0: 기타리스트들끼리라 그렇게 친했나 보다.
1: 네네네네.
0: 그렇군요. 약간 뭐 송캠프랑은 좀 또 다른 예, 예. 친구네서 쓴
1: 정말,
0: 노래.
1: 정말 정말 그냥 쉬러 갔다가.
0: 아, 예. 야 그렇게 그런 환경에서도 참 멋진 곡들이 탄생했군요.
1: 네.
0: 비틀즈 작업 과정 같은 것도 되게 긴 다큐멘터리로 나와 있는데
1: 예, 예.
0: 진짜 멋있어요. 거기도 싸우는 것도 다 나와요.
1: 어떻게 작업을 하셨을까요?
0: 그러니까 이런 그 다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 앉아가지고 네네. 진짜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다가 싸워가지고 네. 잠시 안 보기도 하고 아무튼 The Beatles 노래 듣겠습니다. Here Comes the Sun.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님과 신병훈련소 가는 길에 네. 듣고 싶다는 음악들. 7515님을 위해서 추천곡 리스트 만들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추천곡 소개해 주시죠.
3: 다음 추천곡은요. 사실 근데 이게 그 보통은 8월 달에 이제 입대를 하게 되는 것이 부모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좀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2: 아, 그래요?
3: 네, 워낙 더우니까.
2: 그래도 7월보단 나은 거 아니에요?
3: 근데 보통은 네. 이제 8월, 9월이나 혹은 뭐 1월 이럴 때
2: 1월은 좀 그래요.
3: 그렇죠. 그래서 좀 가는 길에도 이 더위를 그래도 조금은 그냥 음악으로라도 좀 식혔으면 하는 마음으로 들고 왔는데요. 다음 곡은 이수연의 푸른 산호초입니다. 네, 이 노래는 이제 마츠다 세이코의 이제 원곡이 있었죠. 원곡이 있고 최근에 정말 최근에 이제 그 강남 선배님께서
2: 맞아요.
3: 네, 요 그 리메이크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 일환으로 만찬가 이후에 나온 또 푸른 산호초라는 곡인데 그냥 사실 이 노래는 최근에 이제 그 뉴진스의 멤버분께서 네, 한번 부르셔서 참 화제가 됐었는데
2: 난리가 났었죠.
3: 네, 그때 정말 난리가 났었고 그 이후로 이제 또 이 청량한 어떤 목소리의 대명사

0: 하잖아요. 네, 수현님께서 네, 이 노래를 또 부르셔가지고 들고 왔습니다. 뭐 듣기만 해도 그냥 시원하고요.
1: 시원하고
0: 여름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노래고요. 네.
1: 좀 그리고 제가 저도 이 푸른 산호초를 그 뉴진스 멤버 때문에 네. 알게 됐었는데 원곡이 마츠다 세이코인데 되게 유명한 영상이 이 당시에도 이것 때문에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었던 게 마츠다 세이코가 엄청 이제 일정이 많아가지고. 네.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네. 그 공항에 기자들이 네. 이제 나가 있었던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뭐가 뭐 빨리 노래를 해야 되는데 좀 늦었나 봐요.
0: 아, 네네.
1: 내리자마자 일본 분들이 거기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라이브를 하게. 지금은 말도 안 되죠. 공항에서 원래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0: 아,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요?
1: 내리자마자 그 앞으로 달려가갖고 노래를 불러요.
0: 우와.
1: 그래서 되게 그 영상이 엄청 또 당시에 화제가 됐었다고 해요. 지금이어도 당연히 화제가 돼.
0: 그것은 정말
1: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0: 네, 사실 연출이라고 하면 뭐 믿을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고
1: 실제
0: 진짜면
1: 상황.
0: 와.
1: 네. 그랬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참 기분 좋아지는 곡인데 네. 수현 씨가 또 한글 버전 곡으로 탄생시켜줘가지고 네. 더 많이 사랑받으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이 씨의 네 번째 추천곡이에요. 이수현이 부른 푸른 산호초.

0: 네 번째 추천곡 이수연의 푸른 산호초 들었어요.
1: 네.
0: 여기 또 근데 이 곡도 좀 약간 울컥하게 만드는 그쵸? 힘이 있어.
1: 뭔가 이 청량함에서 느껴지는. 네.
0: 참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떨리네요, 같이. 7515님. 그래도 또 울면 좀 어떻습니까?
1: 그렇죠.
0: 울만한 맞아요. 일이기도 하고요.
1: 사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친형이 입대할 때쯤에 참 많이 우셨거든요. 그 아들이 20살이 되어서 군대를 가는 그게 참 부모님들께 그런 게 있나 봐요.
0: 아니,
1: 마음속에.
0: 그건 근데

0: 우리가 아들이 없어도 네. 너무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이게 참 비극적인 일이에요.
1: 그쵸.
0: 이게 그 즈음이 되어서 네. 그냥 반드시 아. 그 긴 시간을 네. 입대를 해야 된다는 이 환경은 그렇잖아요.
1: 그쵸?
0: 슬픈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참 예, 미필자로서는 왠지 빚지는 느낌이 계속 쌓이는 느낌이기도 하고
1: 네네네.
0: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지 우리 군 장병분들도 별밤 들어주시는 분들께 계시는데
1: 네네.
0: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이제 마지막 곡은 후이픽이죠.
1: 네,
0: 그냥
1: 저의...
0: 후이가 요즘 좋아하는 노래.
1: 맞아요, 맞아요. 그 사실 요즘 좋아하는 노래를 들고 올까 했는데 저한테 좀 의미 있는 곡을 좀 들고 왔어요 오늘.
0: 뭐든 좋죠 이 시간에. 네,
1: 오늘의 후이픽은요 에릭 베넷의 The Last Time입니다.
0: 영향 받았습니까?
1: 영향을 받은 수준이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네, 그 거의 이 음악 덕분에 가수의 본격적인 뭔가 시작을 좀 했다의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사실 아버지 혹은 친형의 영향으로 제가 음악을 조금 그러니까 옆에 있다 보니 노래를 들었다면 이 노래를 접하면서 처음으로 이 팝송이라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됐고 이 아티스트의 앨범을 모든 앨범을 막 열심히 찾아가지고 막 다운받아서 노래를 전곡을 다 돌려서 듣고 이 노래도 참 어마어마하게 많이 불렀거든요. 네. 오디션장에서도 부르고 그치. 뭐 평가에서도 부르고 막 근데 이 노래가 그래서 어쩌면 저에게 그 가수가 될 수 있게 만들어준 첫 번째 혹은 한 두 번째 노래 정도까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들고 왔습니다. 이 또 별이 빛나는 이 밤에 듣기 참 좋은 노래예요.
0: 네. 네. 에릭 베넷은 정말 긴 시간 동안
1: 네.
0: 약간 그 보컬리스트들의 바이블이라고 네. 불리우면서 가수를 꿈꾸는 많은 분들이 네. 에릭 베넷을 이제 카피한다 그러죠.
1: 그렇죠.
0: 이 목소리를 따라 내보고
1: 맞아요.
0: 이게 그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우리가 들어도 당연히 에릭 베넷 당연히 노래 잘하는데 네. 그냥 그 수준이 아니라 약간 기술적으로
1: 네.
0: 어떻게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지 싶은 그쵸. 가수라고 들었어요.
1: 그러니까 뭔가 에릭 베넷의 이 그 특유의 비브라토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약간 뭐랄까요? 뭔가 땡긴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비브라토가 사람을 좀 이렇게 끌어당기는 게 좀 있고 그리고 이분은 사실 막 고음으로 뭔가 이렇게 폭발적인 표현을 하는 그런 아티스트 분은 아니시거든요. 근데 이 가성 테크닉도 너무 좋으시고요. 그래서 막 진성으로 고음을 터뜨린다기보다는 좀 섬세한 테크닉으로 레인지를 좀 넓게 쓰시는 스타일이셨던 것 같아요.
0: 엄청 섬세한 네. 곡인 것 같습니다.
1: 네.
0: 오늘의 후이픽 네. 함께 듣겠습니다. 에릭 베넷의 The Last Time.

0: 오늘의 호이픽으로 함께 들었죠. 에릭 베넷의 The Last Time이었고요. 그러면은 요거는 후이 씨는 지금 잘 부르겠네요.
1: 저요?
0: 네.
1: 저는 누르면 나오죠 거의.
0: 우와.

0: 뭐 이런
1: 말도 안 돼.
2: 네, 다 외워져 있어요. 그냥 부르면 바로 나옵니다. 너무 많이 부르고 너무 많이 듣고
1: 갑작스럽게
2: 너무 연습 많이 했어요.
1: 들은 후이 라이브 중에 네. 최고로 뽑아요.
2: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느껴져.
2: 아 쑥스럽네요. 근데 갑자기
1: 어, 그 끄듬 가지고 돌아오는 그 느낌부터 어필 험하게 말할 뻔했어요.
2: 아, 네. 아, 네, 많이 진짜 어렸을 때 우와. 어렸을 때 참 많이 불렀고요. 그냥
1: 소름.
2: 그 근데 참 제가 웃긴 게 말이죠.
1: 웃겨요?
2: 어렸을 때는 진짜로 고음이 안 났어요, 제가. 그래서 이 노래를 완곡하기가 참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노래를 막 배우고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어느 순간 이제 이 노래를 부르는 게 이제는 약간 좀 뭐 정말 그냥 팩트로 말씀드리면 좀 허밍처럼 그냥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레인지에서의 네, 노래는.
1: 이 음역대는.
2: 네, 그래서 부를 때마다 뭔가 그때 생각도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 고음이 너무 안 나고 목이 너무 아프고 막 한 곡 부르면 목이 쉬고 막 이랬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노래 부를 때마다 참 어렸을 때랑 지금이랑 비교하게 되고
1: 그러네.
2: 노래는 어떻게 느는 걸까 막 이런 고민이 많았는데
1: 진짜.
2: 어느 순간 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노래인 것 같아요.
1: 후이의 성장까지 네, 담고 있는 곡이었고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2: 아닙니다.
1: 아 그래요. 오늘 뜻밖의 이제 라이브까지 보너스로 얹혀진
2: 아유,
1: 신병교육대에 함께 가는 길에 아드님과 함께 들을 노래가 필요하다는 7515님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완성했고 후이 피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2: 네.
1: 다음 주에도 후이 씨의 맞춤 성우 필요한 부엉이들은 사연 어디로 보내죠?
2: 네, 별밤 홈페이지 노래에 기대는 밤 혹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문자번호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1: 네, 오늘 후이 씨 보내드리면서 펜타곤의 함께 가자 우리 듣고 저는 돌아올 거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2: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이제 마칠 시간이고요. 2085님이 다음 달에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비행기 타고 부산에 가요. 올해 너무 바빠서 여름휴가 못 갔는데 공항도 가고 바다도 보니까 짧은 휴가라고 생각하려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기쁜 일로 가시는군요. 저도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갔었던 일 관련 일정들이 있었는데요. 그냥 뭐 여행하는 것 같은 기분으로 가자 하고 가니까 진짜 그렇게 피로함이 크게 느껴지지도 않고 행복하더라고요. 2085님께도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끝곡으로 잭킹콩의 Wings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녹기 전에 박정수 대표입니다. 대학생이었던 손님이 어느새 30대가 되고 혼자였던 손님이 둘, 셋이 돼서 함께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누가 시킨 적 없지만 은근한 책임감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만든 아이스크림을 드시고 짧게나마 함께하는 시간이 신체적으로 또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나의 오늘이 누군가의 내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손님들과 함께 제 생각도 무럭무럭 자랍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입니다.
3: 디스크로 인한 목,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병원 방문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디스크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은 냉각 카테터를 이용하여 디스크 돌출 부위를 낮은 열로 치료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낮은 열을 가하기 때문에 기존 수액 성형술보다 정상 디스크 손상이 적어서 젊은 분들에게도 장기간 예후가 좋습니다. 피부 절개를 하지 않아 흉터 걱정이 없고 시술 시간도 15분 안팎으로 짧아서 시술 당일 혹은 다음 날 퇴원이 가능합니다.

0: 약을 드셔도 신경주사를 맞아도 목, 허리 통증이 계속된다면 냉각고주파 디스크 성형술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생활정보 입이 심심할 때 껌을 간식으로 드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 껌을 씹으면 침 분비량이 많아지면서 면역 항체가 증가한대요. 껌을 5분만 씹어도 우리 몸속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방어하는 면역 글로불린이 2.5배나 증가합니다. 그리고 껌을 씹으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해서 뇌가 더 활성화되어서 집중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대요. 운동 효과도 있는데요. 리듬감 있는 외부 자극이 가해지다 보니까 심박수를 높이고 운동 효과를 증대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건강 효과 얻기 위해서는 무설탕 껌이나 자일리톨 껌을 10분 정도 양쪽 번갈아 드시는 것이 좋대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스포한 고향배 오늘 방송 세 줄 요약. 1. 운전과 아날로그를 사랑하는 레원. 자율주행을 거부하다. 2. 별그램 DM으로 이성을 만나는 건 인만추일까 자만추일까 레원이 알잘 딱깔센 대답해드림. 3. 핸드폰 잃어버려 우울해하는 친구에게 공기계 갖다 주려 영국까지 간 레원.
1: 지긋지긋 무조맨 티 어실 원스.

마음이 힘이 들 땐 우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털어놓을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의 안전판 역할을 하니까요. 믿을 수 있는 어른이나 친구도 좋고 일기를 쓰는 습관도 마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거나 휴대폰에서 서울 위플에 접속해도 힘이 될 거예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스포한 고영배입니다. 오늘 첫 곡은 레원의 벌써 왔나 봄, 전현재 놓아주다와 함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한 고영배 8월 22일. 어! 잠깐! 이 봄이 벌써 왔나 봄이랬는데 벌써 왔나 가을인데 이러면은 9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직은 낮은 많이 덥지만 가을이 찾아오는 이 밤, 스포한 고영배 249번째 초대석의 주인공이 제 앞에 앉아 계십니다. 세 번째 출연이세요. 그만큼 제가 좋아하는, 제가 MG 중에 제일 친한 사람입니다. 밝고 유쾌하지만 음악에 늘 진중하고 진심인 진짜 멋있는 힙합 아티스트 레원 씨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 번째 출연한 레원입니다. 반갑습니다.
0: 그 뭔가 자주 보는 느낌이라 네. 몰랐는데 마지막에 나온 게 2년 전이었더라고요.
1: 아, 2년 전이에요?
0: 네.
1: 아, 그러면은 라디오 하고 이제 방송에서 공영광에서 보고 네. 한 1년 지난 것 같아요.
0: 그랬나 봐요. 네. 저희 공영광 녹화 때마다 또 종종 보기도 하고 저희 라디오도 나와줘서 그래도 꾸준히 보는 사이인데 네. 어떻게 요즘에 좀 잘 지내셨어요?
1: 네, 아, 생각보다 그렇게 바쁘게 지내진 않았거든요.
0: 어.
1: 근데 그 이종보통 멋쟁이라는 노래를 제가 냈는데 에. 그거 하면서 챌린지를 하러 에. 다니면서 에. 이제 막 강릉도 갔다 오고 어디도 에. 갔다 오고 제가 이제 발로 뛰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바빴던 것 같아요.
0: 네. 뭔가 늘 뭐 멋지게 활동 잘 하셨지만 일본 노래 조금 더 많이 이렇게 게시물도 올라오고
1: 네.
0: 뭔가 좀 더 힘을 주는 느낌이더라고요.
1: 아. 제가 원래 노래를 낼 때 네. 그냥 막 전날에 그냥 띡 올리거나 홍보를 잘 안 했는데 네. 약간 계속 혼났어요 회사에. 네. 좀 부끄러워가지고 계속 네. 안 하다가 이제 뭐 군대 갈 생각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네. 회사에서 야 너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라 뭐 활발하게 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그 면허를 따면서 네. 뭔가 신이 나가지고 네. 그냥 그거에 맞춰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신나게
0: 뭔가 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네. 여기 그냥 몸을 맡기듯이 요번에 좀 그렇게 됐군요.
1: 네, 네. 맞아요.
0: 올해 조금 곡 작업을 좀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1: 네.
0: 뭔가 올해 좀 열일하는 한 해로 좀 잡은 거예요?
1: 사실 지금

0: 지금 나온 노래들 말고도 이제 올해 한 11월, 12월쯤에
1: 어떤 나와요?
0: 네, 정규 한 10곡 정도 거의 다 만들어가지고
1: 오.
0: 이제 그거가 나와야 한 열일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사실 지금은 싱글들만 나온 거여가지고
1: 아, 그래도
0: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26년도는 네. 열일한 것 같아요.
1: 3월에 나온 곡만 아까 들었던 벌써 왔나 봄도 나왔고
0: 네.
1: 또 반틈이라는 노래
0: 네.
1: 김승민, 류, 레원, 오르네임, 코스믹보이가 함께한 노래도 이렇게
0: 맞아요.
1: 나오기도 했고 이거는 이 반틈이라는 노래는 레원 씨의 곡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신 건가요?
0: 아니요 이거는
1: 콜라보
0: 그냥
1: 예,
0: 완전 둘 다 단체곡이고 반틈은 이제 지금 회사 이제 아티스트 형들이랑 다 같이 한 곡 벌써 왔나 봄은 전 회사 같이 있었던 형들이랑 같이 한 곡 해가지고 뭔가 의미 있게 두 개가 딱딱 나왔어요 맞춰가지고
1: 오, 오 그렇구나 이 레이블을 옮기는 과정에서
0: 네.
1: 같은 3월에 전
0: 맞아요.
1: 레이블의 식구들과 한 곡
0: 네.
1: 현 레이블의 식구들 가고 이게 두 곡이 나오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1: 나는 그렇고 오 노아주다 씨가 두 곡 다 했구나 했는데 오르내림이었어.
0: 네, 노아주다 이름이 네 글자라서 헷갈릴 수 있어요.
1: 아, 헷갈리네. 같이 힙합, 옮겼는 줄 알았어.
0: 힙합 씬에 네 글자 이름이 많거든요. 근데
1: 오.
0: 은근히 다 헷갈려요.
1: 그러네.
0: 네, 약간 발음이 약간 좀 물 흐르듯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1: 그러네요. 노아주다 오르내림. 아 이렇게 레이블 곡이 두 곡이 같이 나왔던 네. 거였고
0: 이건 진짜 비밀인데 저희 어머니가 노아주다 형 이름을 이제 기억이 안 나가지고 생각하다 배부르다라고 부른 적이 있어요 진짜로 옛날에 맨 처음에 네. 비밀이에요 이건
1: 그럴 수 있어 네. 네. 라디오에서 이렇게 비밀을 말하시면은 이게
0: 괜찮습니다.
1: 소문을 일부러 낼래도 이렇게는 못 내는 건 배부르다 아 근데 좀 소신발언 해도 돼요
0: 네
1: 어떻게 좋은데요.
0: 괜찮죠.
1: 나쁘지 않아요. 배부르다. 네.
0: 놓아주다 배부르다.
1: 래퍼 배부르다. 근데 뭔가 이렇게 단체곡도 했고 이번에 말씀해주신 6월에 발표한
0: 네.
1: 이종 보통 멋쟁이도
0: 네.
1: 이영지 씨가 피처링을 해주셨고
0: 맞아요.
1: 뭔가 요즘에 좀 이렇게 함께하는 작업을 많이 하시네요.
0: 의도한 건 아닌데
1: 올해 좀 그렇게 된 네. 건가?
0: 그냥 올해 초부터 그냥 제 개인 앨범 준비하다가 제 거를 계속 혼자 만들고 있으니까
1: 네.
0: 그게 완성되기 전까지 따로 뭐 낼 게 없는 거예요.
1: 아.
0: 근데 이제 좋은 기회로 뭐 같이 하자 해가지고 낼 수 있게 돼서 뭔가 그 틈을 채운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작업도 되게 작업 방식도 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재밌었던 것 같고.
1: 그러면 그 말씀은 지금 작업이 거의 다 됐고
0: 네.
1: 올 하반기에 나올 네, 예정이라는 레원의 정규 앨범을.
0: 네.
1: 좀 혼자 작업을 했다는 얘기네요.
0: 네, 거의 한 뭐 거의 혼자 했죠.
1: 피처링이나 다른 참여가 많이 없다?
0: 네, 피처링도 많아도 한 명.
1: 보통 네. 이제 힙합 아티스트들의
0: 네.
1: 앨범 단위 작업을 네. 보면 오히려 피처링 없는 곡 찾기가 더 힘들잖아요, 요즘에.
0: 그렇죠.
1: 근데 그렇지 않나 보네요.
0: 네.
1: 지금 올 상반기에 나온 단체곡 또 있었지만 하반기에 나올 정규는 스스로 직접 많은 부분을
0: 네.
1: 채운 앨범이 될 것이다. 반면 이종 보통 멋쟁이 이 곡은 이영지 씨가 참여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두 분이 이제 절친인 걸 워낙 유명하니까
0: 네.
1: 이 노래 좀 만들게 된 비하인드 좀 자세히 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0: 이게 사실 비하인드 너무 말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어디 말할 데가 딱히 없었어요. 맨날 챌린지만 하니까
1: 해줘.
0: 이게 입을 이렇게 할 데가 없어가지고
1: 에.
0: 사실 이종 보통 멋쟁이가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낸 노래 중에서 거의 가장 물 흐르듯이 만든 그러니까 음악을 어느 정도 신경 써서 만든 노래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너무 신나서 그냥 번개송으로 만든 거였거든요. 면허 딴 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2년 전에 면허를 땄는데 그래서 너무 자랑스러워서 이 노래를 이종 보통 멋쟁이 달려 하면서 신나서 작업실에서 부르던 거를 그냥 갖고만 있었어요. 갖고만 있다가 그때가 2024년이었는데 영지가 그때 대만에서 콘서트를 한 거예요. 근데 도와줄 수 있냐 해가지고 제가 이제 피처링으로 따라갔는데 뭐 무대하기 전에 이런저런 스몰 토크도 하고 하다가 요즘 준비하는 곡 없냐 했는데 그때 준비하는 곡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냥 좀 약간 쉬면서 하고 있었는데 그때 딱 만들던 게 번개송인 이종 보통 멋쟁이였는데 어디서 부를 생각도 없었고 낼 생각도 없었는데 한번 불러달래요 자기 앞에서 제가 대기실에서 영재 앞에서 이 정보통 멋쟁이 달려 막 이렇게 했는데 재밌대요.

0: 그게. 그래서 그 대만 콘서트에서 해주면 안 되네요. 근데 MR도 없어요. MR도. MR도 없고 했는데 그냥 내가 이 정도. 근데 밴드 셋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대충 BPM만 알고 이 정도 보통 뭐 제 키만 알고 하니까 이제 밴드 형님들이 맞춰가지고 그냥 편곡을 해주셔가지고 아 여기다 그냥 불러라 해서 그냥 준비도 안 하고 올라가서 그냥 부른 노래가 그래도 낼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거기서 딱 끝이었죠. 대만 콘서트에서. 근데 갑자기 영지가 그 면허를 계속 못 따고 있었어요. 저는 땄는데 2년 동안 못 딴 거죠. 막 십수했다고 하잖아요. 영지가 어디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계속 못 따요. 영지가 계속 떨어지고 하니까 뭐 이 노래를 같이 할 그런 것도 없었고 하다가 한 번 더 이번 연도에 제가 영지 콘서트에 가서 또 불러요. 그 이종보통 멋쟁이를. 그리고 영지가 끝나고 말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지금까지 면허를 못 딴 게 약간 부끄럽다. 근데 내가 면허를 꼭 딸 테니까 내가 이 노래 피처링을 하겠다. 이 노래 가사를 먼저 써놓고 이 노래 나오기 전까지 무조건 따겠다. 해가지고 나온 노래. 너무 긴데 이걸 어떻게 요약하지?
1: 너무 시작부터 끝까지 다 희한한 얘기네요.
0: 맞아요.
1: 이게 뭐야? 이게 뭐야?
0: 제가 잘 설명한지 모르겠어요. 이걸 한 50%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 아니 일단 상상이 잘 안 되는 게 두 분이 이영지 씨가 대만에서 콘서트를 하는데 맞아요. 레온 씨한테 부탁을 해서 피처링 해달라고. 네, 그래서 갔어 대만까지.
0: 네, 맞아요.
1: 근데 대기실에 앉아가지고 야 노래 하나 해봐. 네. 요즘 뭐 쓴 거 없어?
0: 맞아요.
1: 그래서 레온 씨가 나 최근에 쓴 거라고 이 정도 하다가 뭐 하자 이거밖에 없는데 좋은데 무대에서도 해봐.
0: 그렇게 하다가
1: 너무 독특한 얘기 아니에요 이거.
0: 그래서 이 노래 되게 저한테는 의미가 있어요. 막 챌린지도 하고 열심히 한 게 그냥 즐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이잖아요. 모든 것이 막 인위적이지 않고 할래? 하자. 할래? 하자. 이렇게
1: 무대가 갑자기 보이고
0: 한 것들이어가지고.
1: 야, 그래서 결국 발매되기 전에 이현 씨가 면허를 땄나요?
0: 약간 간당간당하게 그 발매랑 걸쳐서 좀 따긴 했거든요.
1: 따긴 땄구나.
0: 빨리 따야지 빨리 따야지 하다가도 이제 몇 번 떨어지고 이제 땄어요. 결국 땄죠.
1: 해피엔딩이네. 노래도 나왔고 면허도 땄고.
0: 맞아요.
1: 오 대단하네. 2년 전에 스포항에 왔을 때 그때 레원 씨가 면허 딴 지 얼마 안 됐었다고. 아 그러면 2년 전에 나왔을 때쯤에
0: 그때
1: 이 노래를 흥얼거릴 때였겠네. 네,
0: 그때 제가 면허 땄다고 얘기했나요?
1: 그랬나 봐요. 얘기했었대요.
0: 아 그러면 그때 이미 만들었을 거예요 노래를.
1: 지난번에 왔을 때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노래였네요.
0: 그때 아마 영배 형님께서 오줌 만드는 노래 없어요? 한번 불러주세요 했으면 거기서 불렀을 거예요.
1: 아 그럼 내가 피처링 할 수 있었는데.
0: 한번 불렀을 거예요.
1: 아깝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종보통 이걸 땄다가 만약에 군대 가면 운전병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일종 면허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일종도 나중에 다시 딴 케이스. 제 면허증에는 일종, 이종 같이 써 있어요.
0: 아, 그게 진짜 멋있죠.
1: 제 거 레어템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TMI. 지금 작가님이 혹시 누가 물어봤냐는 표정을 짓고 계신데.
0: 아 근데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1: 그래?
0: 그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1: 추천해요.
0: 또 군대를 제가 가야 되니까 몰라서.
1: 혹시 몰라.
0: 그래가지고 일종 뭐 대형 좀 따고 싶어서.
1: 아 나이스. 네. 추천합니다.
0: 꼭 딸게요.
1: 거봐 이렇게 다 토크가 되잖아요. 안 물어본 얘기라도 이렇게 하면은 연결이 되잖아. 그리고 또 7월 25일에 프로젝트 앨범이 또 나왔습니다.
0: 네.
1: 와 대단해. 두고 가요. 요 두고 노래는 가요. 또 어떤 곡인가요?
0: 원래 제목은 4개 두고 가요였는데
1: 4개 4 아니면 투미
0: 투미 투미 4개 두고 가요였는데 사실 이 노래는 제가 낸 노래 중에 그 유일하게 제가 만든 노래가 아니에요. 그 형이 그 이 전에 얘기했던 벌써 왔나 봄이라는 노래에 네. 전현재라는 형이 네. 만든 노래인데 저한테 준 거거든요. 이제 프로젝트 앨범 하면서 제가 사실 발라드 노래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1: 네.
0: 근데 이 형은 약간 발라드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불러보고 싶어가지고 노래 받아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것도 할 얘기가 있는 게 이게 언젠가는 저는 가족들이랑 노래를 같이 해보고 싶거든요. 제가 삼형제인데 엄마 아빠 삼형제인데 엄마가 또 노래를 좋아하고 동생들이 노래를 좋아해서 아 나중에 내가 발라드를 낸다면 가족들이랑 해봐야겠다 했는데 이제 발라드를 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

0: 본인도 와서 알았어요. 심의가 통과가 안 됐다는 사실을.
1: 직접 부를까요? 아, 아쉽다.
0: 아쉽지만 심의가 통과 안 된 건 기를 두고 가요를 듣고 돌아와서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0: 레원, 럭스미스가 함께한 두고 가요 듣고 왔습니다. 오, 진짜 완전 발라드 곡이네요.
1: 네.
0: 지금은 그러면 정규 앨범 작업 중이고,
1: 네.
0: 아까 살짝 얘기를 해주셨는데,
1: 네.
0: 이 올해 이렇게 열일을 하시는 게 내년에 아마 군대를 갈지도 모른다.
1: 아마 갈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네. 내년은 확정인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일이 변 그 막 큰 일이 나라에 일어나지 않는 이상 네. 내년은 무조건 갈 것 같아요.
0: 야, 그러면 뭔가 그것을 앞두고
1: 네.
0: 열일하고 네. 떠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군요.
1: 맞습니다.
0: 제가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레온 씨를 스튜디오에 딱 만났는데 레온 씨가 그 전에도 뭔가 패션이 그랬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따라 네. 네. 날도 흐리고 요즘에 네. 실내는 아직 냉방을 좀 하기 때문에 추운데 네. 민소매를
1: 이게
0: 민소매 딱 입고 이렇게 네. 있는 건데 좀 뭔가 낯선 느낌인 거죠. 어, 민소매를 입고 왔네 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정면에 앉아서 보니까
1: 네.
0: 몸이 엄청 좋아졌네.
1: 아, 그래요?
0: 운동 많이 하죠 요즘에?
1: 요즘에는 못 하고 있긴 한데 네. 그 전에 이제 제가 어깨를 다쳤어요. 지금 다친 지가 한 세 달 됐는데.
0: 왜 운동하다가?
1: 그 인클라인
0: 오!
1: 덤벨 프레스라는 게 있거든요.
0: 네.
1: 그걸 하다가 네. 팔이 뒤로 꺾여가지고
0: 아이고!
1: 그 무거운 걸 들고 팔이 뜨드드득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못하는데 3개월 전까지는 꾸준히 계속 했었죠.
0: 엄청 몸이 좀 커졌네.
1: 네, 근데 아마 다시 줄어들 거예요. 이제 못해가지고 너무 아쉽긴 해요.
0: 지금 그 좀 괜찮으세요?
1: 안 나아요. 이게 이제 아마 평생 가져갈 수도 있어요. 이 통증을. 뭔가 신경을 다친 것 같기도 하고.
0: 병원을 가봤고?
1: 네, 병원에서는 뭔가 찾을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0: 너무 무겁겠나 보다.
1: 네.
0: 그런 일이 있었군요.
1: 안타깝습니다.
0: 안타깝네.
1: 다들 운동할 때는 건강이 최우선이다. 몸 좋아지는 것도 좋지만 다치면
0: 다 말짱꽝이지 뭐.
1: 그때부터는 그냥 스트레스예요. 그 운동을 하면 원래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잖아요.
0: 네.
1: 다치는 순간부터는 네. 아무것도 안 해도 스트레스예요. 아프니까. 막 샤워할 때도 아프고.
0: 그럼.
1: 그래서 건강이 최고다.
0: 그 전까지는 좀 약간 몸 만들고 회사 안에 네. 되게 재미가 붙었었나 보다.
1: 완전 붙었었죠.
0: 완전 약간 그 중독 단계?
1: 아니, 왜냐면 래퍼 형들이 막 무대에서 막 위통 벗고 막 하고 하니까 좀 멋있어 보여가지고.
0: 거길 향해 달려갔군요.
1: 거길 향해 달리진 않았는데

0: 그냥 흉내라도 조금
1: 예. 얘기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지난 여름 예. 벗었습니까?
0: 아, 뭐 한두 번 벗은 것 같은데 아, 그렇게 멋있진 않았어요.
2: 달려갔네. 네.
1: 아, 야 이게 또 이게 다 모든 게 선배들이 네. 참 중요한 게 다들 훌렁훌렁 하니까
0: 맞아요. 요즘에는
1: 아, 또 멈출 수가 없게 되는 거야 다들. 아, 또 그런 일이 있었군요. 요즘에 또 어떤 거에 좀 꽂혀 계세요?
0: 요즘에 사실 그냥 운전에 많이 꽂혀 있었고 최근에는 그 마블 영화에 다시 꽂혀가지고 정주행하고 있어요.
1: 지금 또 둠이 오기 때문에.
0: 네, 둠이 와가지고 에. 그거 진짜 볼 게 많잖아요. 에. 그래서 다시 다 보고 있어요. 아,
1: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열광하다가 네. 몇몇 작품에 짝이 식은 케이스거든요. 아,
0: 어떤 작품에
1: 아, 그것까지 말씀드리면 아, 네. 제가 좀 약간 이제 네,
0: 또 완전 극성 팬들
1: 그럴 수 있으니까 아니, 좀 네.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말씀 아, 안 드리겠지만 네. 몇 명 아 이거 심폐소생 되려나 했는데 아, 그 예고편은 좀 덕후 심장을 뛰게 하더라고.
0: 네, 다시 뭔가 네. 된 것 같지 않아요? 어 이거 될 것 같은데 다시 어, 이러면서, 약간 이런
1: 아예 마이엄 했던 게 아, 했던 사람이 아이엠 듬 떠가는 와 좀 아 현장에 현장에 우리 PD님 작가님이
0: 저희만 아는 얘기
1: 전혀 관심을 안 놀라울 정도로 관심을 주지 않고 있거든요. 아 그거에 좀 꽂혀 계시고 운전에 꽂혀 있어요?
0: 운전에는 2년을 꽂혀 있는데 아직도 안 질리고 그냥 오. 계속 재밌어요. 그냥
1: 운전의 재미 포인트가 뭐지? 그냥 어딘가로 이렇게 계속 가는 그 자체?
0: 네, 그냥 뭔가 저는 좀 가만히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별일이 없으면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그냥 머릿속 공상하는 시간이 좀 많은데 운전을 하면서 그러니까 딴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근데 그 노래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노래를 듣고 약간 가벼운 생각들 약간 그거 하면서 잡생각도 좀 털고 내가 원하는 길을 내 힘으로 간다는 거에 어떤 희열이 있는 것 같아요.
1: 이동을 하면서 네. 내 머리 정리도 좀 되고 네. 스트레스 좀 풀리는 그런 느낌이구나. 사람이 이렇게 달라. 저는 진짜 자율주행만 죽어라. 왜 안 와?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아직인가?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운전 좀 안 하고 싶어서. 저는, 신기하네.
0: 저는 진짜 한 10년은 재밌게 할 것 같아요.
1: 현재로서는 완전 자율주행이 와도 네. 직접 운전한다?
0: 아 저는 애초에 지금 차도 아예 그런 기능 없는 차고
1: 아, 주행 보조 기능까지도
0: 보조가 없어요. 보조가 없고 왜냐면 그 차를 좀 면허를 따고 이모부가 타시던 거를 에. 제가 이제 넘겨받은 거라 아예 그 기능이 없고 너무 그게 익숙해지니까 앞으로 다른 차를 바꾸더라도 아예 안 쓸 것 같아요. 보조 기능을 그럼 뭔가 내가 해도 되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1: 시대를 들었어요. 거부하는 네. 또 그런 아날로그 운전자네.
0: 저는 약간 아날로그 감성도 있는 게 저는 AI도 안 써요.
1: 그래요? 네.
0: 약간 좀 늦는 것 같아요.
1: 와 나는 없이는 못 사는데
0: 네. 언젠간 저도 쓰게 될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조금 아날로그 감성이 좋은 것 같아요.
1: 좋습니다. 이런 레온 씨와 2부에 돌아와서 또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여러분은 지금 젊음을 수혈 중인 소환 고용배를 듣고 계십니다.
3: 아이, 저 안 늙었어요. 아, 근데 좋아, 좋아. 레온 씨를 만나면 또 이 뭐랄까 영크크.
2: 네.
3: 또, 아, 영크크. 또 우리 또 젊은 친구들의 어떤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어. 참 그 점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가수 레온 씨 함께 하고 있는 스포왕 고영배. 레온 씨가 스포왕에 올 때마다 MG 대표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을 많이 우리가 나눴거든요. 그리고 저도 같이 프로그램에 나가 보면 그 약간 힙합 씬에서는 몰라도 대중 씬에서의 이미지가 네. MG 대표 같은 이미지가 항상 있으시더라고요. 올해 이제 01년생 26살이 됐는데 좀 10대 후반, 20대 후반 좀 요런 그 좀 차이 느끼시나요? 레온 씨보다 더 어린 친구들 보면 좀 어때요?
2: 제 막내 동생이 5살 어린데 저보다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3: 세대 차이가 더 좀 느껴요?
2: 크게 느껴지진 않는데 저도 약간 유행을 못 따라가가지고 그걸 혼자 있다 보니까 뭔가 계속 뒤처지고 유행도 잘 모르고
3: 그래요? 네,
2: 동생한테 이제 전해 들어가지고 뭔가를 배워요. 계속 밈이나 이런 거를. 그래서 저는 이제 MG 대표가 아닌 것 같은데요?
3: 그래요?
2: 네, 아무리 생각해도 더 대표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딱 올해까지만 살짝 하겠습니다.
3: 그러면 다음 코너 이거 어떡하지?
2: 근데 올해까지는 한다고 했으니까 아주 잘 할 수 있어요.
3: 막차네요.
2: 네, 막차죠.
3: 이런 코너 네. 이제 막차입니다.
2: 진짜 막차예요.
3: 지금부터 온라인을 요즘에 좀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소하고도 치열한 논쟁들 이런 것들의 답을 그 레원 씨가 이제 MG 대표니 MG는 이렇게 생각한다를 한번 이제 대변인처럼 MG 대변인처럼
2: 네.
3: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레원에게 묻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에 이 주제 뜨거웠죠? 9시가 출근 시간이면 몇 시쯤에 와야 할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기로 따지면 정각에 오면 그것이 9시 출근이다. 뭔 소리냐? 9시부터 일을 하는 게 9시 출근이니까 최소 5분 10분 전에는 와야 한다. 이게 맞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레오 씨의 생각은요?
2: 저는 항상 제일 먼저 가긴 했어요. 제일 일찍 오고.
3: 진짜?
2: 네, 저가 양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2년 정도 했는데 네. 그때도 엄청 일찍 갔던 한 그때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했거든요.
3: 네.
2: 그래서 자전거 엄청 빠르게 밟아가지고 항상 일찍 도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정각에 이제 막 출근하면 손님들이 막 들어오시고 막 하니까 네. 내가 할 일들이 있는데 하면서 좀 일찍 가서 옷 막 치마도 메고 옷도 막 정리하고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찍 갔던
3: 것 같아요. 좋은 알바네.
2: 근데 그리고 또 지문을 찍거든요.
3: 네.
2: 근데 그 뭔가 지문을 일찍 찍으면 네. 뭔가 10분이라도 돈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냥 지문으로 시간을 계산해서 하니까 그런 마음.
3: 근데 결국은 그건 사실 합산이 안 될 거예요.
2: 맞아요. 그러니까
3: 이 논쟁의 이유가 9시부터가 근무 시간이고 거기서부터 내가 돈 받는 시간인데
2: 맞아요.
3: 왜 5분이 10분 와서 준비해. 준비도 일이다거든요.
2: 준비도 일이다?
3: 어.
2: 근데 그것까지 굳이 막 이렇게 논쟁해야 되나 막 싶기도 해요. 저는 준비도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저는 준비를 일에 포함시키고 싶진 않아요. 제 심리 자체가 뭔가 준비를 일에 포함시켜가지고 내가 일한 걸로 처지는 게 뭔가 좀 마음이 안 편해요.
3: 좋아. 그러면 우리 4명 지금 현장에 있으니까 그 비밀 투표 솔직하게 공개하진 않을게요. 자, 준비도 일이다. 그러니 정각이 오는 게 맞다. 손. 5분 10분 일찍 와야 된다. 손.
2: 지금 비밀 투표를 안 봤어요.
3: 에, 오케이. 나만 쓰레기야?
2: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
3: 아니, 저는 정강기 5분 된다 생각해 솔직히. 근데 5분 10분 전에 온 사람을 칭찬해주면 된다. 고맙다 회사 입장에서. 논란 있을 듯.
2: 저는 이건 상대방 그 다른 입장도 완전히 이해하고 그냥 사람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3: 재밌는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결론이 나지 않는 주제죠. 1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한 애매한 동료가 결혼을 한다. 청첩장은 만나서 직접 받았다. 근데 1년에 한번 볼까 말까요? 내 동료예요, 동료. 이때 축의금은 얼마나 적당할까요? 근데 MG가 축의금을 걱정합니까? MG는 엄마가 내주는 거
2: 사실,
3: 아니에요?
2: 사실 MG가 MG라고 요즘 MG라고 말하는 그 나이대 범위가
3: 너무
2: 결혼식을 많이 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3: 이거는 MG에게 묻다가 아니라 애정남 애매한 거 정해드리는 남자 옛날 개콘 코너같이 됐지만 그래도 하나 정해주세요.
2: 저는 그냥 10만원 냈던 것 같아요.
3: 아! 요즘 많이 올랐어요.
2: 아, 그래요?
3: 아, 근데 아예 진짜 1년에 한 번 볼 정도면
2: 1년에 한 번 보는 사람

0: 사람이라 많이 내는 것도 좀 부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1: 그 정도일 수 있겠어. 네. 그 정도다. 5만 원은 너무 적나?
0: 5라는 숫자가 살짝 저한테는 조금 뭔가 애매한 것 같아요.
1: 제가 11년도 12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0: 네.
1: 그때 당시
0: 물가가
1: 평균적으로 5만 원 하는 시절이었어요.
0: 그렇죠.
1: 그리고 10만 원을 하면 왜 이렇게 많이 했어? 근데 제가 수익을 아는데도 그렇게까지 잘 벌지 못한다고 저도 알고 있는 뮤지션들은 15, 20씩 하더라고. 폼에 살고 폼에 주고. 뮤지션들은 많이 하더라고. 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안 친해도 한 10만 원쯤은 해야지 그래도 좀 네. 면이 사는 정도. 많이 오른 거지. 하, 맞네.
0: 제 기준이어가지고.
1: 근데 저도 동의. 그 정도 되는 것 같아.
0: 네, 뭔가 최저가 오른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자, 세 번째 질문. 친구들과 밥을 먹는데 술도 같이 먹게 된 겁니다. 근데 친구 중에 술을 안 먹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술 빼고 밥값만 n분의 1 해달라고 한다면?
0: 근데 만나본 적은 없거든요.
1: 이런 경우는 겪어본
0: 적은 없는데 뭐 저는 그냥 좀 유한 편이어가지고 그래? 알겠어. 약간 이렇게 할 것 같긴 한데
1: 술은 니네가 먹었고 난 안주만 조금 먹었는데 n분의 1을 똑같이 하면 안 되지. 술값은 너네끼리 따로 계산하고 나는 밥값을 n분의 1 할게.
0: 근데 이거는 그런 본인이 그런 사람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술자리에 가면 안 돼요.
1: 나도 네,
0: 그냥 이렇게까지 할 거면 그 약간 분위기 금액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 n분의 1이
1: 붕금
0: 행복하게 즐기는 거잖아요.
1: 그렇지.
0: 그리고 마지막에 그냥 깔끔하게 딱딱 하는 게 제 생각에는 깔끔한 것 같은데 마지막에 이렇게 할 거면 그 술자리는 오면 안 돼요. 네, 제가 봤을 때
1: 좀 이 사람이 한번 이래 버리잖아요. 네. 그럼 나중에 이제 걔랑 같이 뭐 먹을 때
0: 귀찮아져.
1: 얘가 좀 지금 탕수육 개수도 세고 있는 거 아니야? 약간 내가 많이 먹으면 탕수육도 조금 된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의식돼. 저 같아도 레원 씨처럼 이렇게 말하면 알았어 라고 해주고 슬슬 들보게 될 것 같아.
0: 맞아.
1: 예, 그래서 이건 오히려 그러지 마셔라. 네, 분위기 값이니까 n분의 1 하셔라.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은 톡 말고 별스타그램 DM으로 대화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별그램 DM으로 만나서 사귀는 거는 인만추, 인위적인 만남일까요? 자만추, 자연스러운 만남일까요?
0: 인만추.
1: 잠깐만요.
0: 그 가장 인위적인 만남이 뭐예요?
1: 뭐 예를 들면 소개팅?
0: 소개팅. 소개팅이 인만추예요?
1: 인위적인 거지. 자리를 주선해서 만난 거니까.
0: 그러면은 DM 정도면 전 자만추.
1: 뭔가 그냥 내가 스스로 보내서.
0: 근데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1: 그렇지.
0: 아예 접점이
1: 없어.
0: 아예 1도 없이
1: 그냥
0: 생남이에요?
1: 그냥 저 피드를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조심스럽지만 메시지 보내봅니다 뭐 이러면서
0: 그 정도는 인만추예요. 제가 봤을 때 이것도 기준이 있는 게 이게 자만추가 되려면 뭔가 그 접점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돼. 만나서 막 얘기해 본 적은 없고 하지만 뭐 건너라도
1: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얘한테
0: 얘기 들은 적 있는 정도면 자만춘 것 같은데 그냥
1: 생남이면은
0: 좀 인위적이지 않나.
1: 무슨 말인지 알겠다. 뭐 하나 계기라도 있었다면 지난번에 어디서 저희 지나쳤던 것 같은데 맞죠?
0: 그 정도
1: 요 정도라도 되면 자만춘데
0: 그게 있어요.
1: 근데 진짜 그냥 이거
0: 너무 예뻐요 이거는 그거는 너무 인만추.
1: 너무 예뻐요. 이렇게 그거는 인만추다. 뭔가 역시 확실하네. 이래서 다들 레원 씨한테 이런 걸 묻는 거야. 복잡하게 생각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니까요. 마지막입니다. 밥, 카페, 술, 영화, 여행 중 여사친, 남사친과 어디까지 가능할까? 밥 됩니까?
0: 밥이요? 밥 되죠.
1: 그 연인이 아닌 여사친, 남사친. 카페. 네.
0: 카페 뭐 괜찮죠.
1: 영화.
0: 근데 이게 또 잠깐만 이게 질문이 뭐 애인이 있는데 막 이런 그게 안 붙어요? 그냥 애인이 없는 상태
1: 없다로 할게요.
0: 애인이 없는 상태?
1: 둘 다 애인이 없다.
0: 둘 다 애인이 없으면 뭐 밥 카페.
1: 근데 그러면 술도 마시고 나중에 애인이 되면 되잖아.
0: 그죠.
1: 있어야겠다.
0: 그죠.
1: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애인이 있어.
0: 애인이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애인이
1: 있는 있어.
0: 상태? 그러면은 저는 아예

0: 안 된다가 정석이라고 보는데 그게 그 배려?
1: 밥도 그러니까 안 된다?
0: 그 굳이인데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상황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밥 카페 정도만? 예.
1: 그래,
0: 영화 나도, 여행은 나도. 아닌 것 같고.
1: 나도. 술도 안 돼.
0: 예, 술도 굳이예요. 예. 진짜 막 이 사람이 너무 막 그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아 이거는 아 그래도 안 돼. 아 그 안 돼요. 생각해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
1: 낮에 오후 1시에 그 일 때문에도 약간 있어서 밖에서 만났는데 그 노천 카페 날씨가 좋아갖고 사람들 다 지나다니 노천 카페에서 그 카페인데 맥주를 파는 거야. 그래서 맥주 한 병 맥주를 한 병 마시는 건.
0: 아 뭐 그런 설명이 있으면 괜찮아.
1: 그 정도는 괜찮고.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 술자리는 안 된다.
0: 아 예 맞아요. 오케이.
1: 알겠습니다. 레원 씨 추천곡 하나 듣고 올 텐데 070 쉐이크의 Guilty Conscience를 골라주셨어요. 요거 골라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0: 이게 이것도 아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 아까 그 얘기를 못했다. 제가 영국에 갔거든요. 작년 12월에 그때 런던에 갔는데 영지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그러니까 뭐 같이 간 게 아닌데 제가 런던인 사람 했는데 갑자기 너 런던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런던에서 만났는데 그때 제가 운전을 하려고 간 거거든요. 그 반대 차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운전을 그 느껴보려고 그런 그런 상황 속에서 운전하는 그 희열을 느껴보려고 간 건데 영재 마치 만나서 기사를 했어요. 약간 그때 차에서 계속 듣던 노래예요. 이 노래.
1: 네. 런던에서 반대 차선 운전을 하면서 영지 씨랑 같이 드라이브를 하면서 들었던 노래.
0: 맞아요.
1: 듣고 오시죠.

0: 070 쉐이크의 Guilty Conscience 듣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볼 코너는 바로 레원의 폰털기! 레원 씨 핸드폰 보면서 관심사나 지금 요즘 어떻게 사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통화 목록입니다. 최근에 나랑 가장 오랫동안 통화한 친구는 누구?
1: 제 머릿속에 있긴 한데.
0: 알려주세요.
1: 그 현석이라고 제 친구인데. 이번에 그 앨범 같이 만들고 있는 친구랑 제일 많이 통화한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절대음감이라.
0: 현석님과. 네,
1: 저는 또 절대음감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뭐 음이 좀 내가 모르겠을 때 불러줘요. 그러면 걔가 이제 걔 이름을 잡아줘가지고 이제 뭐 튠하거나 할 때 되게 많이 통화를 하는 것 같아요.
0: 현석님과 작업하느라고 통화를 많이 했다. 그 친구가 별로 없고 좀 친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편이다.
1: 엄청 거군요. 엄청 걸려요.
0: 지금도 여전해요?
1: 지금 사실 이제는 친구 사귀기가 너무 어려워요.
0: 진짜?
1: 네, 그 현석이가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새로 사귀기가.
0: 약간 우리가 저 같은 쇼미 러버들 이렇게 힙합을 대중적으로 소비하는 사람들은 왠지 래퍼분들은 아무데서나 이렇게 마주쳐도
1: 그런 사람이 있어요.
0: 브로 그러면서 그냥 무조건 악수하고
1: 형동생 막 바로 뭐, 해버리는
0: 막,
1: 그런
0: 내 동생 이러면서 막. 근데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상대방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1: 상대방이 저한테? 그러면 저도 에 막 하죠.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막
0: 그렇게 어색해.
1: 네, 어색한데 어색하니까 그냥 어색하게 남는 거죠. 뭐 최대한 안 어색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0: 그냥 상대가 그러면 받을 뿐.
1: 받을 뿐.
0: 그러니까 예를 들어 레원 씨가 좀 내가 좀 관심이 있었다거나 동년배거나 동생이거나 해도 야 뭐 막 이렇게
1: 못해요. 그래서 사실 제 나이 또래 친구들 중에 뭐 고등 래퍼 나오거나 저보다 한두 살이 어리거나 한 친구들이 되게 서로 잘 지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약간 저는 좀 뭐 겉돌다기보다 그냥 혼자 이렇게 잘 지내는 다 알고 지내서 만나면 인사는 하지만 막 같이 뭐 만나서 뭘 하거나 이러진 않아.
0: 그런 스타일이군요. 아니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거나 대기실에서 이야기 나눠도 너무 편하니까 되게 그런 사회성이 되게 좋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좋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OTT 어플입니다. 나의 스트레스를 풀어준 컨텐츠 영상은?
1: 아 이건 아까 말했던 마블이긴 한데.
0: 아 오케이.
1: 최근에 어제는 그 데드풀과 울버린 보면서 이제 잠을 청했거든요.
0: 지금 하나씩 지금 정주행을 하고 있군요.
1: 계속 보고 있어요.
0: 최 뭐예요? 최. 저는 누가 뭐래도.
1: 누가 뭐래도 인피니티워. 인피니티워를 그저께 봤는데 와. 그게 너무 차올라요. 계속 봐도.
0: 저는 그 엔드게임의 그 장면이 나오나 인피니티워의 그 장면 나오나
1: 어셈블 하는 거요?
0: 아 그거는 이제 너무 세서 그거고 그 지하철 쫙 지나가고 그 뒤에 캡틴 아메리카 서 있는 거
1: 인피니티워.
0: 인피니티워죠.
1: 거기 이제
0: 나 그거 봐도 심장이 뛰더라.
1: 아 그거 저도 뭔가 한 명씩 합류할 때 그 뛰는 심장이 있거든요. 와 형 막 이러면서 보면
0: 그렇지. 그럴 때 겁나 잘 싸우잖아요. 네, 그럴 때
1: 맞아요.
0: 위기일 때 갑자기 딱 그러면서 했어요. 너무 웃겨.
1: 인피니티워에 그런 장면들이 진짜 많잖아요.
0: 맞아.
1: 갑자기 막 토르가 망치 만들어가지고 각성해가지고 갑자기 딱 왔을 때 사람들 그 왔구나 하는 그 표정이 있는데 그게 진짜
0: 업그레이드 망치로 한 방에 막 정리할 때.
1: 맞아요.
0: 아 좋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내비 지도 어플리케이션 한번 볼게요. 운전해서 갔던 곳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장소는?
1: 운전해서 갔던 곳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장소?
0: 보통 어딘가를 목적해서 가는 경우 아니고 대부분 다 일상 속에서 가는 데라.
1: 저 있어요. 영국인데 진짜 이것도 이거 좀 빠르게 말해야겠다. 그 영국에 제가 왜 갔냐면요. 제가 거기 그 친구가 폰이 고장났다 해서 그럼 내가 공기계 갖다 줄까? 이렇게 장난으로 말했다가 간 거거든요.
0: 영국에 있는 친구?
1: 네, 친구가
0: 폰 갖다 주려고?
1: 네, 영국에 여행 간 친구가 있었는데 걔가 너무 우울해하는 거예요. 나 폰이 고장났어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갖다 줄까를 장난으로 얘기했는데 진짜 갈까 하다가 진짜 간 거였어요.

0: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친구는 축구를 보러 다니는 친구였는데 이제 걔 기사를 제가 해줬거든요. 그래서 런던에서 맨체스터까지 서울에서 부산 정도 거리거든요. 거기 가고 있는데 새벽에 가고 있는데 엄청 커다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차에서 잤어요. 그러니까 다 막 라이트를 끄고 다 자는 거예요.
1: 길이 꽉 막혀버려.
0: 너무 막혀서 모든 차들이 갑자기 불을 다 끄는 거예요. 라이트들을. 저도 영국에 처음 갔는데 뭐지 하고 이게 안 뚫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불을 끄고 한 4시간을 차에서 잤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뒤에서 갑자기 자고 있는데 엄청 큰 차가 빵 하면서 저를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가기 시작했는데 거기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뭔가 좋았어요.
1: 진짜 저는. 특이한 경험했다.
0: 네, 네. 너무 특이한 경험이라 너무 좋았고
1: 와.
0: 잊지 못할 것 같아요.
1: 근데 진짜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영국에 가서 공기계 잃어버린 친구 기사해주고 우연히 만난 영지 씨 기사해주고.
0: 그래서 저 잊지를 못한다니까요. 와 나는 진짜 이 경험은 잊을 수 없겠다.
1: 그 말을 들은 저도 못 잊겠어요. 레온이 진짜 특이하다.
0: 저 약간 좀 완전 즉흥이라 가지고.
1: 오 대박이네. 좋았습니다. 이쯤에서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담당. 스포왕 공연부 오늘은 레원 씨와 함께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스포왕 시그니처 질문 드립니다. 내 미래를 스포한다면?
1: 멋쟁이 할아버지가 되는 게.
0: 멋쟁이?
1: 네. 약간 인자한 할아버지.
0: 인자한 할아버지.
1: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미래예요?
0: 상관없어요.
1: 이게 군대 갔다 온 미래라면 좀 더 뭔가 어른답고 차분해지고 그런 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까불까불을 좀 내려놓고.
0: 아, 좀 그러고 싶어요? 이제?
1: 네, 사실 나이라는 게 뭐 계속 먹으니까 그냥 그때 나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이제는 좀 차분하게.
0: 근데 이게 사실 그 시절 레원이 누가 그러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
1: 그렇죠, 그렇죠.
0: 그때 그것도 난데 네. 지금의 나는
1: 맞아요.
0: 이제 좀 다른 모습으로 좀 바뀌고 네. 싶군요.
1: 바뀌고 싶은 건 아니고 그냥 나에게 몸을 맡기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는데 또 사람들이 바라는 게 있잖아요.
0: 그렇지.
1: 막 공연 다니고 행사 다니고 하면 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나는 그냥 이 모습이 지금 나한테 맞는데 이런 걸 원하네 하면서 그걸 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의 부딪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군대를 갔다 오고 또 활동을 할 때는 그때 더 맞는 내 모습이 네. 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군요. 네, 할아버지가 된 내 모습에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1: 네.
0: 뭐 멋쟁이라는 게 진짜 패셔너블한 할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고
1: 그런 쪽은 아니에요.
0: 근데 인자한이라고 붙었던 건 좀 네. 내가 좀 쭈구미가
1: 조금 살가운 할아버지?
0: 아
1: 약간 저의 할아버지 제 친할아버지가 저랑 살면서 한 열 마디를 안 한 것 같아요. 뭔가 말수가 너무 없으셔가지고 말 너무 안 하셔서 할아버지랑 막 옛날 얘기 많이 하고 싶은데 했던 게 있어가지고 그런 할아버지.
0: 내가 할아버지 된다면 막 말도 다정하게 하고 네. 막 친절한 할아버지 되고 싶어요.
1: 옛날 얘기 많이 해주고. 그런.
0: 좋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재밌게 레원 씨 함께 봤는데 어떠셨어요?
1: 아 역시 저는 이렇게 말하는 시간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일이긴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0: 아유.
1: 얼굴도 안 나오잖아요.
0: 네.

0: 되시고 말씀하신 정규앨범 내시고 또 그때 꼭 나와주세요. 네.
1: 마지막으로 또
0: 네, 마지막
1: 뵙고 가겠습니다.
0: 오케이 오케이. 군대 가기 전 마지막이라는 네, 소리입니다. 네. 자 그러면 2부 끝곡으로 레온 씨의 추천곡 돈 톨리버와 도자켓이 함께한 Lose My Mind 들으면서 레온 씨는 먼저 보내드리고 저는 3부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스포해서 죄송합니다.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스포.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와 고영배.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스포한 고영배 세 줄 요약. 1.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10시 주 2회로 늘어남. 2. 아티스트 초대석과 스포왕 차트로 주말 순삭 가능. 3. 앞으로 더 재밌어진다고 무조건 본방사수. 나 됐어요. 주말 밤 DJ 됐어요.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10시엔 뭐라고? 스포왕 부문 온다. 주말 밤 10시에 만나요.
0: 진짜 이야기는 편의점 의자에서 시작된다. 스포왕 편의점.
3: 아이고 이거 왜 올 여름에 안 보이나 했다. 아주 그냥 기온 좀 떨어졌다고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아유 목이 이거 아유 벌써 한 방 물렸네. 가을 되면 목이 더 많다고 하던데. 아 그래? 밤에 또 얼마나 윙윙거릴까? 아이고 정혜야 정혜 너 오늘 뭐 했어? 청첩장 모임? 아 너 두 달 뒤에 결혼해? 축하해. 아이고야. 뭐? 그래서 고민 있어? 뭔데? 소개팅 주선해준 친구 곧 만나는데 보답 선물로 뭐를 해야 되냐고? 가격도 고민된다고? 아 일단 우리 정혜 축하해야 되니까 너 일로 들어와봐. 편의점 여기 와봐. 일로 와봐. 편의점 상품권! 결혼 축하하고. 주선해준 친구 선물. 그러고 보니까 나 이거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전혀 모르는데. 그래 보통 뭐 양복해주고 막 이러나? 그게 아닌가? 사회자한테 양복해주나? 약간 느낌이 딱 그 백화점 상품권 느낌이 살짝 나긴 하네. 금액이야 뭐 너의 상황, 너의 사정, 그 친구와의 어떤 관계 뭐 이런 거에 맞추는 거니까 상품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아무튼 너무 축하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 윤정아 윤정아 너 자전거 타느라 힘들었나 본데 안색이 좀 안 좋다. 아 지금 체력 기르는 중이라고? 나중에 국토대장정 하는 게 삶의 목표야? 뭐? 나도 같이 하자고? 윤정아 사람을 아주 잘못 봤네. 일로 와봐. 너는 일단 시원한 음료수 줄 테니까 이거 마셔. 나는 정말 그거랑 안 맞는 사람이야. 나는 그래서 그런 너튜브를 많이 봐. 내가 평생 안 할 생각이니까 그냥 보게 어떤 건지. 내가 할 생각이면 스포 당할까 봐 안 볼 수도 있겠는데 난 절대 안 하려고 보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윤정이 혼자 해야 될 것 같아. 야 근데 국토대장정이라 하면 한 바퀴를 도는 걸 말하나? 아니면 서울에서 어디 뭐 부산 뭐 땅끝 마을까지 쭉 이렇게 가로 지르면 대장정 했다고 하는 건가? 아 정해서 하는 건가? 야 나중에 꼭 하게 되면 알려줘. 했는지 어땠는지. 대단하다 대단해.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안녕. 이야 김조조 집에서 오는 거야? 아니 뭐야? 룸메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나왔다고? 왜? 아 룸메가 설거지를 제때제때 안 해서 짜증난다고. 같이 살게 된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벌써 싫은 소리 하는 게 신경 쓰여? 아 한 달 됐는데 설거지를 벌써 안 해? 조조야 일로 와봐. 너는 만두 먹어. 만두 먹고. 야 이거는 내가 이런 상황을 잘은 알지 못하지만 한 소리 해야 될 것 같다. 초장에 뽑아야지. 나중에 가서 뭐라 하면 이제 와서 왜 그래? 괜히 또 그런 소리 들어. 알겠지? 한번 대화 한번 진대 한번 나눠. 그래 안녕.

스포항 편의점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소란 가을모기 어쿠스틱 버전이었습니다. 아 피디님 혹시 가을의 모기라서 가을모기 아, 첫 번째 분 때문에 이야 갑자기 이 노래를 틀어주셨네 생각했는데 아, 첫 번째 분 때문에 아 우리 그 첫 번째 분도 아니고 우리 오프닝에 편의점에 모기 있다고 아 그렇구나 근데 진짜 그러긴 하더라고 저도 작업실에 요즘에 가면 항상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잖아요 오늘은 좀 시원하네 하고 에어컨을 딱 껐더니 그날만 모기 한 두 마리 잡았나 봐 이게 너무 더워서 그동안 모기가 없었던 거고 조금 날이 풀리니까 모기가 극성이라고 아유 정말 쉽지 않다 쉽지 않아 그 어쨌거나 편의점에 오신 손님들 이야기 나눠보죠 결혼 앞두고 소개팅 주선해준 친구한테 보답 선물로 뭘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계신다고 야 저는 소개팅으로 만난 게 아니고 예전에 소개팅을 해본 적은 있고 아내는 그 교회에서 그냥 자만추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쨌거나 보답을 하긴 해야겠지. 네가 소개해줘서 우리가 결혼까지 하게 됐으니까. 선분권이 딱 좋을 것 같아. 아니면 진짜 쉽지 않다. 요즘엔 진짜 뭘 해줘야 되나. 선풍권 말고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네. 안마기? 이렇게 둘 다 싫어할 수가 있나? 제작진 절레절레. 아주 몸이 뭉친 데가 없으신가 봐요, 두 분 다. 아, 결리는 사람들은 필요할 수도 있잖아. 아니면 근데 이게 쉽지 않다, 진짜. 왜냐면 그냥 친구여서 그 사람의 니즈가 있어서 내가 그냥 친구한테 선물해주는 거면 모를까 소개팅을 해줬고 딱 이게 그런 상황에서 소개팅해준 고마움으로 내가 결혼하니까 답례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서 떠오르지가 않네. 남자면 뭐 구두? 넥타이? 좀 좋은 거? 알아서 하시기를. 그리고 국토대장정 위해서 체력 기르고 있다고 하신 분. 삶의 목표라고. 신기하네. 이게 제가 아까 그런 너튜브를 많이 본다고 했잖아요. 하다못해 그런 분들 내 어떤 컨텐츠로 만들기 위해서 가는 것까지는 전 이해가 된달까? 납득이 된달까? 하는데 와 그냥 한번 걸어서 그것을 성취해보고 싶다. 저는 이렇게 막 와닿지 않아요. 되게 신기한 것 같아. 컨텐츠로 해볼래? 라고 저한테 제안을 해도 다른 컨텐츠는 없을까요? 라고 여쭤볼 것 같은데 말이죠. 스포왕의 삶의 목표? 저는 최근에 올해 들어 이런저런 활동하고 생각을 하면서 뮤지션으로서 목표를 하나 설정을 했어요. 이 팬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 뭐 누가 됐건 소란이라는 음악과 이 이름과 이 공연을 떠올리기만 해도 조금 행복해지는 느낌을 받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니까 조금 뭔가 명확해지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뭐 일단 성실해야 될 테고 꾸준히 뭔가를 들려드리고 보여드려야 될 거고 음악에 메시지가 있어야 될 거고 물론 이제 그게 꼭 행복하고 막 예쁘고 달달한 음악만 하겠다 뭐 이게 아니라 음악에 즐거움이 있어야 될 거고 공연이 계속 발전해야 될 거고 전 요즘 그런 목표를 한번 좀 새로 크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때제때 그 설거지 안 하는 룸메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시다고 하신 분. 이거는 초장의 뿌리를 뽑아야 돼. 야! 이리 와봐. 왜? 이거 지금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이 창창한데 지금부터 벌써 이래버리면 안 되로 가야지 나중에 참다 참다 갑자기 얘기하면 그 사람 아니 여태 멀쩡하게 살아놓고 왜 갑자기 난리야? 이러면서 적반하장됩니다. 지금 바로 이건 말이 안 된다. 같이 사는 매너 모르냐? 이러면서 바로 들어가시기를 추천합니다. 스포왕도 설거지를 바로 안 하는지 어느 정도 써야 하는지 요즘에는 저는 바로 하자 주의예요. 근데 식세기 시대가 됐기 때문에 ever만 바로 해놓자. 어차피 식세기 들어갈 땐 좀 모아서 들어가니까 완전 설거지를 풀로 다 하진 않아도 그 찌꺼기는 나중에 굳으면 좀 안 떨어지니까 싱크대에 넣어놓을 때 좀 ever 살짝 해놓는다 주의. 자 이렇게 고민이나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 분들은 스포왕 편의점 앞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예요. 자 이어서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그거 이거 뭐야 궁금한 그거 유행에 쫓아가 보는 시간 요즘 그거 이번 주는요 다시 핫플이 된 곳이자 쇼핑의 성지인 그곳입니다. 아 그래요? 바로 남대문 시장. 최근 기사를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이 또 늘어나고 요즘에 또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칼국수 등등 맛집도 많고 레트로한 분위기가 나는 예쁜 카페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대문에 좀 뭐하러 가나 봤더니 그릇! 그리고 또 최근에 MZ들 사이에 다시 유행하는 젤리 슈즈랑 옥반지! 같은 거 사러 많이 가고 나 다 모르는 얘기네 이거.

꼭 사야 되는 게 잠옷. 질 좋은 잠옷이 또 많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 작가님이 대본에 이런 쇼폼 영상 같은 거 캡처를 많이 해주셨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남대문 시장 쇼핑 코스, 뭐 점심은 칼국수 골목, 먹거리부터 쇼핑까지 남대문 시장 총정리 코스, 뭐 숨은 스팟, 아 남미세 남대문 시장에 미치는 사람 이런 자극적인 제목들까지, 잼컨이 너무 많다, 막 이렇게 난리가 난, 진짜 많네. 오, 그릇도 보고 젤리슈즈랑 옥반지, 옥반지를 또 끼는구나 요즘에. 근데 왠지 상상해봤는데 예쁠 것 같다. 요즘 좀 빈티지한 무드로 좀 크롭한 빈티지 티셔츠에 이렇게 청바지 입고 그런 거 딱 끼면 예쁠 것 같긴 하네. 오호. 스포왕 세대 쇼핑 하플은 어디였냐고요? 일단 남대문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 PX라고 해서 리바이땡 청바지를 남대문 가면 싸게 살 수 있다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거 사러 친구들이 많이 갔었고, 제가 고등학교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이대 앞에도 옷 사고 놀러 쇼핑하고 이러러 많이 갔었죠. 그 뒤로 남대문은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는 안경 사러 가신다는 분들 좀 계셨어요. 남대문에 가면 수입 안경 뭐 싸게 판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고, 그 다음에 그 수입 물품 중에 이제 위스키 같은 거 한참 뜰 때 거기 가면 구하기 힘든 위스키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었던 건 기억이 나네. 남대문이 또 뜨는군요. 젤리슈즈, 우리 다윤이 유나가 어릴 때 신던 게 그 젤리슈즈인데 맞죠? 그런 거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른들도 신어요 요즘에? 그게 어떻게 어른이 신지? 비즈를 해가지고. 아, 내 머릿속에 젤리슈즈는 어떻게 상상해도 애기 신발인데 이게 어떻게 됐는 거예요? 고무신처럼 커진 건가? 궁금합니다. 노래 하나 듣고 오자. 빅뱅의 빅.

빅뱅의 빅 듣고 왔습니다. 그 제가 잘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빅뱅도 8월 19일에 데뷔, 그래서 며칠 전이 데뷔 20주년이었고요. 소란도 같은 날이더라고요. 저희 16주년, 4년 차로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랬구나. 저 왜 몰랐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아, 뭐 짬을 내서 또 데뷔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또 전합니다.

생각하니까 너무 슬퍼요. 유유유. 아이고. 7살 때부터 15년 지기를 했으니까 지금 이제 대학생쯤 되는 나이신데 이제 유학을 캐나다로 가버리는군요, 한 명이. 이건 진짜 좀 뭐랄까 허전하겠다. 에이, 서운하고. 야, 어떤 마음일까? 어릴 때 친하게 지낸 친구 다른 동네로 전학 간다고 이렇게 하면 그것만 해도 막 마음이 찢어지고 막 이러는데. 야, 그래도 또 시간 한참 지나서 다시 돌아오거나 아니면 또 우리 사연 주신 6855님이 캐나다에 여행 가거나 해가지고 또 볼 일 있을지 모르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0111님 회사에 신입 들어와요. 다음 주면 드디어 나도 막내 탈출. 너무 신나고 짜릿해. 이게 군번이 꼬였나 보다. 꽤 오랫동안 막내를 하셨나 봐요. 군번이 꼬였다는 거는 군대 용어죠. 군인들이 내가 이등병 막내인데 이상하게 갑자기 내 밑으로 한동안 계속 이등병이 안 들어오는 거를 뜻합니다. 그러면 나만 계속 막내야. 군대에서 막내는 정말 안 좋거든요. 장점이 없어요, 장점이. 그래서 누가 드디어 들어오면 상당히 기뻐하며 많은 관심을 쏟아요. 그 맞선님이 막 잘해주고 이야기 많이 하고 하는데 정작 그 새로 들어온 막내는 너무 힘들죠. 큰 관심 너무 힘들죠. 짱유님, 요즘 부장님이 유행하는 말 배웠다면서 야땡, 샤땡, 이게 지금 그 저거죠? 삐 처리한 거죠? 야야 요거 근데 샤는 뭐지? 아 두 개 억양이 다른 거잖아요. 야샤 샤땡 이거잖아 이거는. 아 요거 심지어 샤땡은 조금 더 앞에 거고 야땡이 좀 요즘 건데 요걸 자꾸 남발한다. 자기가 말하고 뿌듯해하고 듣기 싫어 죽겠어요 진짜. 이거를 내가 알게 되고 이거를 막 말하게 되는 즐거움이 생긴 아저씨는 정말 뿌듯해요. 그래서 많이 뿌듯해하세요. 그게 문제입니다. 좀만 참으시면 또 금방 지나갑니다. 1097님 대학생인데요. 곧 개강이에요. 유유. 방학 어제 한 것 같은데 벌써 개강이라니. 하. 저 지금 마음이 너무 착잡하고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두렵고 어지럽고 막연하고 억울해 죽겠고 분해 죽겠고 아쉬워 미칠 것 같으니까 제 마음 좀 달래주세요. 이거 누구시기더라 이거. 그 엄용수님 사랑 존경하고 응원해주시고 살펴주시고 막연하고 두렵고 어지럽고 억울해 죽겠고 분해 죽겠고 아쉬워 미칠 것 같으니까 달래달라고. 근데 그 이유가 기억이 안 나. 아, 개강. 개강했다고 이 정도야? 라고 말하면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1097님에게는 개강이 그렇게 힘드시군요. 억울하고 착잡하고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두렵고 어지러운 이 마음 달래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들면 달래드리는 걸까요? 더 속상하게 하는 걸까요? 수민, 계절의 끝에서.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저기요, 요즘 무슨 노래 들으세요?
3: 네? 아 저요? 요즘 제가 듣는 노래 여러분께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해드릴 노래는요, 요즘 난리죠. 리센의 프리티 걸입니다. 아 뭐 당연히 지금 리센 핫한 거 너무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는 거 모두가 다 아시지만 제가 이 노래를 오늘 고른 이유는 그 저만의 슈스 지표가 있어요. 그 뭐냐면 다윤이 유나가 노래를 부르느냐예요. 근데 프리티 걸은 저랑 그 저희 세대 노래잖아요. 근데 우리 온 가족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됐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 노래를 리센드가 리메이크했다는 사실을 모를 때 다윤이 그 노래를 부르는 거죠. 어? 이 노래 어떻게 알아? 알고 보니 리센드 버전을 이미 너무 아이들도 좋아해서 아 대통합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얼마 전에 방학 이제 끝나가고 막 이러니까 저는 못 갔는데 엄마랑 다현이 유나가 같이 동네

다음 주에 뭐 해요? 준비하면서 이 노래 같이 들을래요? Get Ready With You 플레이리스트. 오늘 플레이리스트의 주인공은 갱은님입니다. 같이 알바하는 오빠가 일 끝나고 밤에 데려다주거든요. 괜찮다고 하는데도 데려다주고, 다음 주에는 자기 자전거 샀다고 태워주겠대요. 그게 뭐지 진짜? 갱은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거 지금 이게 자랑이 아니면 뭡니까? 사랑이 시작됐구만 지금. 어허, 아닌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렇게 매일 데려다 줄 수 있나? 좋습니다. 갱은님을 위한 플리 제목은요, 혹시 나 좋아해? 지금 말해줘. 띄워드릴게요.

오늘은 고백받기 직전 밤 데이트를 하고 계신 분을 위한 플리였습니다. 알바 같이 한 오빠가 일 끝나고 밤마다 데려다주고 자전거도 태워다주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사연자분이 남자분의 마음을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의 선곡은 그 남자분이, 그 오빠분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하는 세 곡을 들려드렸어요. 김형중의 좋은 사람, 딘 피처링 백예린의 넘어와, 윤종신의 고속도로 로망스 들려드렸습니다. 사연 주신 갱은님께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아니, 사랑도 얻고 커피도 얻고. 이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라디오 하면서 매번 이거 그린라이트냐, 이거 지금 관심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항상 제가 늘 애매하게 대답하고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거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자꾸 데려다 줄라 한다는 저는 그린라이트에 가깝다고 봅니다. 안 좋아하면 안 데려다 주고 싶어요. 아무리 신사여도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 근데 매일 일이 같이 끝나는데 매일 데려다 준다? 이거는 호감 없이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물론 오빠가 많이 오빠야, 진짜 어른이야, 그리고 나는 학생이야, 그러면 진짜 걱정돼서 데려다 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나이대도 비슷하고 약간 이렇게 뭐 그럴 수 있는 조건인데 자꾸 데려다 준다 한다는 건 이건 모르죠. 이건 거의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태워준다? 미쳤지 뭐. 이거 뭐 끝났지 뭐. 작가님이 스포왕은 연애 시작하기 전에 아내분에게 했던 플러팅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이게 제 플러팅이었어요. 진짜 정말 어떻게든 데려다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싫어하는 사람도 데려다줬어요. 왜냐하면 다 같이 모임이 끝나고 아내만 데려다 주려고 하면 너무 티나고 아내도 눈치챌 것 같고,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그때는 여자친구도 아닌 상태였으니까 내 마음을 들킬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내가 얘 좋아하는 걸 눈치챌 것 같으니까 다 태워 내 차에 다. 근데 거기엔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타 있어요. 괜찮아, 걔까지 내려줘. 하지만 동선을 어떻게든 조절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마지막에 내려줄 수 있게끔, 그거면 다 데려다줘도 된다.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걔가 되게 득봤지. 되게 집에 편하게 갔지. 그렇게 했던 기억이 많이 나네요. 다음 주에 뭐 하실 건지 미리미리 알려주세요. 소개되신 분에게는 플리와 커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레드벨벳의 서핑보이 듣고 올게요.

0: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레드벨벳의 서핑보이 듣고 왔습니다. 9982번님이 출근길에 잠깐 스포항 들러요. 어? 출근길? 아, 이번 달 야간 전담인데 너무 피곤하네요. 야간 근무를 선호하는 사람이 없어서 저연차인 제가 하는 게 이해는 되는데 몸도 안 좋아지고 스포항도 요즘 뭐 잘 못 들어요. 아이고, 9982님 고생 많네. 그 9982님도 야간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닌데 아직 좀 연차가 났다 보니 떠밀려서 하고 계시군요. 아, 이거 공평하게 해야지. 이러면 돼? 저연차는 뭐 철인이야? 좀 이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스포항 못 듣는 것도 신경 써주시고 감사해요. 얼른 다시 이렇게 근무가 돌아가지고 또 스포항 편하게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 자, 내일은 스포항 차트로 함께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가장 인기 있었던 K-아티스트들의 노래가 궁금하신 분들은 일요일 밤도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끝곡으로 다음 주 토요일 게스트 스포하면서 이만 인사를 드릴게요. 이분이 나오시는군요. 정은지의 파도. 혼자 있고 싶구나.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밤과 새벽 사이 우리들의 매직 아워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속닥속닥 영화 이야기 매직아워 스페셜 F. 매직아워 스페셜 F. 오늘의 주제는 우리 각자의 영화관. 한 달에 한 번 정도 서로가 서로에게 영화를 추천하고 추천받는 날이죠. 같은 영화를 보고도 아 이렇게 다른 감상을 갖기도 하는구나 확인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8월에 우리 각자의 영화관. 여름답게 공포 영화의 노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니퍼 러브 휴잇입니다. How do I deal?

제니퍼 러브 휴잇의 How Do I Deal? 나는 아직도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사운드 트랙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1998년 영화죠. 1년 전에 나온, 1997년에 나온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가 1편이고 네, 2편이 나는 아직도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가 2편이죠. 오늘 오프닝 곡이 바로 그 2편의 노래였습니다. 노래만 들어서는 이게 공포영화 주제가인지 뭐 하이틴물의 주제가인지 알 수가 없죠. 성은 씨께서 지난번에 한 청취자께서 여름마다 주온을 다시 꺼내보신다고 하셔서 저도 공포영화를 한번 떠올려 봤어요. 제가 가장 먼저 접한 공포영화는 나이트메어였던 것 같고요. 그 침대 시트 찢는 장면은 지금도 소름. 같은 가위손인데 이렇게 느낌이 다를 수가 라고 하셨고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90년대 여름이면 극장에 꼭 걸리는 영화가 공포영화였죠. 그때는 극장 간판에 직접 그린 사람이 직접 그린 포스터가 걸렸는데 대부분 미국 공포영화가 대세였어요. 배경은 대체로 비슷했던 것 같아요. 여름방학, 휴가, 청춘 남녀, 우발적 살인 혹은 은폐 그 부모 세대의 업보들 이런 소재였고 가면을 쓴 악당 혹은

섬뜩한 공구를 이용한 어떤 살인 이런 장면들이 나왔고요. 말 많고 이기적인 캐릭터는 꼭 죽고 나중에 여자 주인공이 결국 살아남는 이야기들. 그 중에 제니퍼 러브 휴잇이 정말 아름다운 기억이 나는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1편이요. 영화 장면 가운데 태닝 기계에 들어가서 온도가 올라가고 문이 안 열려서 사투를 벌이는 장면이 생각나요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 제니퍼 러브 휴잇의 How Do I D를 신청하셨거든요. 이게 하도 오래전 기억이다 보니 성은 씨 그 기억에 살짝 오류가 생긴 것 같아요. 그게 1편이 아닙니다. 태닝 기계 2편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 1편 노래 아닙니다. 2편 노래입니다. 성은 씨가 지금 말씀해 주신 영화 장면과 주제가는 나는 아직도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의 장면과 주제가입니다. 그거를 계속 1편으로 기억하고 계셨나 봐요. 1편에는 사라미셀 갤러가 나옵니다. 제니퍼 러브 휴잇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라미셀 갤러가 떠오르신다면 그건 1편 아니라면 2편입니다. 하시면서 요즘 공포 호러는 너무 지능적이고 잔인해서 낭만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 빌런은 뭔가 좀 빌런이어도 좀 동정심이 가는 어떤 사연들이 있었는데 요즘 공포영화의 빌런은 명분이 없는 캐릭터도 많고요. 하시면서 신청하신 노래 How Do I Deal 이었습니다. 그런 배역을 파이널 걸이라고 하죠. 공포영화에서 마지막에 살아남는 여성을 일종의 클리셰가 되어서 그런 역할을 맡는 사람을 파이널 걸, 최후의 승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니퍼 러브 휴잇이 그 시기에 가장 대표적인 파이널 걸이었죠. 스크림에서는 드류 베리모가 여느 영화 같으면 파이널 걸이 되어야 할 그러한 스타였으나 거기에서는 퍼스트 걸, 뭐 이런 용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먼저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게 하나의 반전이었어요. 드류 베리모가 이렇게 빨리 그게 공포영화의 오랜 클리셰를 오히려 뒤집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그런 캐스팅이었죠. 맞아요. 그 시기에 이거 스크림 또 나는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요 시리즈 요것도 잘 되던 때 그리고 그 데스티네이션 시리즈들 그죠?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그 시리즈들도 그때 아닌가요? 그죠? 그리고 제 기억에 그 태닝 기계는 그 시리즈에 언젠가 나왔어요. 이거 찾아봐야겠다. 몇 편이었지? 그게 데스티네이션은 아니고 2편, 3편쯤 됐던 것 같은데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었나? 뭐 거기에 실제로 그 태닝 씬, 태닝 기계로 사고 당하는 씬이 있었어요. 아, 그렇네요. 그 태닝 기계를 여러 편에서 써먹었네. 자, 여름의 끝자락. 끝자락 맞겠죠? 네, 여름의 끝자락. 공포영화 이야기로 우리가 기억하는 추억의 공포영화 이야기. 추억의 공포영화니까 좀 덜 무섭지 않아요? 이제 그 오래전 영화 떠올린다고 막 특히 이런 영화는 스크림이나 나는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시리즈 같은 스타일은 약간 좀 팝콘 무비의 스타일이어서 막 그 공포가 오래 간다기보다는 극장 안에서 마치 놀이공원 귀신의 집 좀 즐기고 나오듯이 그 공포를 즐기고 나왔던 영화로 기억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별로 무섭지 않은 네 추억의 공포영화 이야기로 시작해보았습니다. 우리 각자의 영화관.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 평소에도 물론 소개해드리지만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한 영화 얘기들 모아서 오늘 한 시간 동안 들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 음악으로 또 영화 얘기 조금 더 길게 하고 싶으시면 MBC 홈페이지에 라디오에 FM 영화 음악 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그렇게 신청곡과 함께 뭐 신청곡 없어도 되고요. 사연과 신청곡 혹은 사연 혹은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긋지긋 무조맨 티 어실 원스야 딱 한 번만 티 어실 원스야

밤과 새벽 사이 잠들지 않는 심야 영화관 FM영화음악. 주말은 테마가 있는 영화음악 플레이리스트 매직아웃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1980년대에 방영된 TV 시리즈 어메이징 스토리 사운드트랙에서 도로시 앤 벤, 도로시라는 스코어였습니다. 조르조 돌루리 그리고 로얄 스코티시 내셔널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9629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인데요. 이분의 사연은 일단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아, 네버엔딩 스토리 어릴 때 참 재밌게 봤던 TV 시리즈예요. 아직도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빠와 딸이 살던 집 정원 아래에 구멍이 생겼는데 그 안에 알 수 없는 생명체가 있는 걸 확인하고서 소통하려고 여러 가지 물건을 하나씩 내려보내고 그때마다 인간의 언어를 그 미확인 생명체가 메모를 써서 지상으로 보내줍니다. 어느 정도 교감이 되었다고 느낀 아빠가 지하로 직접 내려가는데 그 뒤에 올라온 메모에 맛있다 라는 메모가 써 있어서 어린 마음에 정말 무서웠어요. 또 기억나는 나머지는 여러 가지 물건과 추억에 집착하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때문에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고 남자는 외톨이가 되어 애착하는 물건들을 잔뜩 쟁여둔 채로 떠돌이가 됩니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난 뒤 노인이 된 남자는 아끼던 물건들이 그 사이 엄청난 가치를 얻게 되어 노년에 부자가 된다는 얘기였어요. 이거 해피엔딩인데요. 그래도 부자가 됐네요. 둘 다 기억이 부정확할 수 있지만 30년이 훌쩍 넘은 지금도 그 이미지가 생생하네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조금 뒤에

거거든요. 이게 아닐까요? 네,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메이징 스토리. 아, 저도 옛날에 이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이제 다 헷갈려요. 제가 본 게 환상 특급인지 어메이징 스토리인지도 다 헷갈리는데, 그게 지금 땡플릭스의 기묘한 이야기가 사랑받는 거랑 사실 같은 이유이겠죠. 우린 언제나 그런 이야기에 끌리니까. 이상 야릇하고 재밌는 이야기들. 제가 어제 오프닝으로 소개해드린 그 기담이란 영화 있죠. 그 기담 사전에 찾아보시면 설명이 그래요. 이상 야릇하고 재밌는 이야기. 그게 딱 기담입니다. 그게 기묘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번엔 박동건 씨의 사연. 작가님이 청춘 영화 얘기하시면서 월플라워 말씀하실 때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요 저요를 외치고 싶은 마음인데요. 제가 그 월플라워만큼 좋아하는 영화가 또 있습니다. God Help the Girl. 이 영화의 감독인 루퍼트 머독. 찾아보니 영화는 이 작품 한 편인 것 같은데요. 라고 하셨는데, 네, 이해합니다. 헷갈릴 수 있죠. 루퍼트 머독은 그 미디어 재벌 아닌가요? 예, 이 영화의 감독은 스튜어트 머독입니다. 헷갈리는 거 너무 자연스럽네요. 예전에 저 잡지사에 있을 때 저 후배 기자가 아담 샌들러라고 써야 되는데 아담 스미스라고 쓴 거예요. 아담 스미스가 주연한 무슨 영화. 그런데 그거를 데스크 보는 선배도, 편집하는 편집 기자도, 교열 보는 교열 담당도 못 잡아냈어요. 나중에 잡지가 나왔는데 누군가 아담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와 어떻게 된 거냐? 그거를 잘못 쓴 기자도 기자지만 그걸 어떻게 아무도 이상하다고 못 느꼈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헷갈리는 것들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약간 인사이드 아웃 보면 우리의 머릿속에 어떤 존재들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잠깐 졸면 그럴 수 있는 거죠. 내 탓이 아닙니다. 머릿속에 그들 탓입니다라고 이렇게 떠넘기고 싶어지는 순간이네요. 그래서 루퍼트 머독이 아닌 스튜어트 머독인데 찾아보니 영화는 이 작품 한 편이고요. 주연 배우 3명이 작품 활동도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어디 나오는 걸 잘 못 본 것 같아요. 청춘물 성장물인 음악 영화이면서 결국에는 자신을 용서하는 내용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블루레이를 소장하고 있어서 이 사연 쓴 김에 더운 여름 지나가기 전에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신청곡은 제가 이 영화에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 Down and Dusky Blonde인데 그래도 영화를 더 알리려는 마음에 영화의 제목과 같은 God Help the Girl을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일단 저도 이 영화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두 곡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신청곡 Down and Dusky Blonde 그리고 이 영화의 제목과 같은 바로 그 타이틀곡 God Help the Girl 이어서 들려드릴 텐데요. 아마도 스튜어트 머독이 벨앤 세바스찬이라는 밴드의 스튜어트 머독과 같은 사람인 거를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벨앤 세바스찬의 스튜어트 머독이 직접 연출을 한 영화예요. God Help the Girl. 벨앤 세바스찬의 음악을 아시는 분이라면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서 오? 이거 되게 벨앤 세바스찬 노래랑 비슷하다라고 하실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벨앤 세바스찬의 스튜어트 머독이 연출을 한 영화입니다. 자기가 제일 잘 아는 이야기를 음악 영화로 만든 거예요. 어쩌면 자신의 청춘과도 닮아있는 그런 이야기를 만든 게 God Help the Girl. 저도 좋아해서 너무 반가웠어요. 이건 정말 본 사람 많지 않고 아는 사람 많지 않은 영화라서 저도 방송에서 그렇게 자주 소개할 기회가 있지도 않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 영화를 소개하면 또 PD님들이 좀 주저하시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자주 방송에서 꺼내지 않는 어디 뭐 출연했을 때 그런 영화인데 반가웠습니다. 박동건 씨. 우리 좀 뭔가 통하는데요. 월플라우도 좋아하고 God Help the Girl도 좋아하는 걸 보니 박동건 씨의 성장기도 그렇게 뭐 썩 아름답지 않았나 봐요. 제가 감히 추측해보면. 왜냐하면 내가 살아보지 못한 청춘, 하지만 저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청춘이 많을수록 저는 청춘 영화, 성장 영화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추측해 봤습니다. 뭐 아닐 수도 있죠. 자, 스튜어트 머독이 연출한 영화 베렌 세바스찬의 노래. 이 영화의 주인공은 에밀리 브라우닝입니다.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저는 서커펀치라는 영화도 참 좋아하는데 에밀리 브라우닝 정말 그러고 보니 요즘 만날 일이 없었네요. 영화에서. 자, God Help the Girl에서 Down and Dusky Blonde, 그리고 God Help the Girl.

매직아워 스페셜 F, 우리 각자의 영화관. 한 달에 한 번 정도 청취자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영화를 추천하고 추천받는 날이죠. 다른 사람들은 요즘 뭐 보고 있나 하는 궁금증을 좀 해결해 주는 날이기도 하고요. 박동건 씨는 God Help the Girl이라는 스튜어트 머독이 연출한 직접 시나리오도 쓴 영화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영화 사운드 트랙에서 두 곡이었어요. Down and Dusky Blonde 그리고 God Help the Girl. 다 영화에 그 출연한 에밀리 브라우닝 그리고 영화 연출한 스튜어트 머도 또 베란 세바스찬 이 밴드가 함께한 노래였고요. 이 사운드 트랙도 좋아요. 언제 한번 김신의 음반가게에서 God Help the Girl도 한번 다시 또 들려드려야겠네요. 그리고 김대완 씨의 사연입니다. 주변에서 오디세이를 많이 보고 있던데 저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봤습니다. 스탠리 큐브릭 감독전을 하고 있는 극장이 있더라고요. 작은 단관 상영관이었던 이유도 있겠지만 예매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만큼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큐브릭은 인기 있는 감독이구나 싶었습니다. 영화 정말 재밌어요. 그냥 봐도 와 어떻게 저렇게 찍었을까 감탄만 나오고 이게 1968년 작품이라고? 우와 그때 영화라는 걸 생각하면 어떻게 저 시대에 저렇게 계속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나온 우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과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운드 트랙으로 쓰이는 그 클래식 음악하고도 영화가 너무 잘 어울려서 아 이래서 클래식이라고 하는구나 영화도 음악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를 보기 전에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클래식 곡이 이 영화에 나오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영화를 보고 나니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이 더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 곡을 신청했습니다.

청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오디세이도 빠른 시일 내에 보겠습니다 하셨는데 아직 오디세이 감상평은 안 온 것 같아요. 남들이 오디세이 볼 때 나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보았노라. 김대환 씨. 뭔가 느낌이 있는데요. 예?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저도 아직 이 영화는 극장에서 못 봤습니다. 저도 극장에서 못본 눈입니다. 극장에서 보고 싶은데 못 봤거든요. 김대환 씨 보셨네요. 당신이 승자입니다.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보다니. 저도 뭔가 우주 배경이 나오면 혼자 머릿속에 이 음악을 플레이 시키게 돼요. 인터스텔라의 음악도 물론 생각이 나지만 여전히 그 클래식은 클래식이라는 게 이런 건가 봐요. 정말 오래가요, 어떤 기억들이. 이 영화에 나오는 그 우주, 텅빈 우주를 가로지르는 우주선의 이미지에는 이 음악만한 게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베를린 필하모닉, 카라얀의 지휘, 영화 사운드 트랙에서 듣겠습니다.

김대환 씨가 최근에 극장에서 보신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사운드 트랙에서 요한 슈터하우스 2세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 그리고 카라얀의 지휘였습니다. 그리고 구혜찬 씨는 아바타 아앙의 전설이라는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를 남겨주셨어요. 2007년에 동명의 애니메이션 아바타 아앙의 전설, 이게 원작인데 그걸 땡플릭스에서 실사 드라마로 만들었더라고요. 우선 스토리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물, 흙, 불, 공기 이렇게 네 개의 나라가 평화롭게 살고 있었으나 어느 날 다른 세 나라를 점령하려는 불의 제국으로 인해 전쟁이 시작되고 혼란이 찾아옵니다. 물, 흙, 불, 공기 이 네 원소를 모두 통달한 아바타만이 전쟁을 멈출 수 있는 상황, 진정한 아바타가 되어 전쟁을 끝내기 위해 수련을 하는 아앙과 소카, 카타라의 모험을 다룬 드라마입니다. 아, 주인공 이름이 아앙이에요. 아앙? 너무 귀엽다. 아앙? 네. 제가 어릴 때 EBS에서 그 애니메이션 원작을 우리나라 성우들이 더빙한 걸로 봤던 기억이 나요. 액션도 워낙 화려하고 스토리가 되게 탄탄해서 몇 번을 반복해서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토리를 거의 외우다시피 했죠. 그로부터 16년이 지나 오랫동안 잊고 있던 그 작품을 땡플릭스에서 실사로 만나게 되니 좋더라고요. 특히 앙, 소카, 카타라, 아파, 모모, 주코, 토프 등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캐릭터가 많아서 원작을 좋아했던 제게는 아주 반가운 드라마예요. 지금 시즌1의 2화까지 봤고요. 찾아보니 현재 시즌2까지 나왔고 곧 마지막 시즌이 나올 예정이라고 하네요. 원작의 팬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캐릭터는 주코예요. 왜 그런지는 말하면 스포가 될 것 같아서 말 안 하겠습니다. 원작을 워낙 여러 번 봤으니까 시즌3 아직 안 나왔는데도 대충 예상은 됩니다. 실사 드라마 나오면 꼭 다 챙겨봐야겠어요. 오랜만에 예전 추억 많이

매직아워 스페셜 F 우리 각자의 영화관. 마지막 영화는 4576번 쓰시는 분께서 보셨다는 그린랜드 2 마이그레이션입니다. 좋게 본 영화만 사연을 보낼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이렇게 보내셨어요. 제라드 버틀러 배우가 제작에도 참여한 영화고요. 2020년 1편에서는 혜성이 지구에 충돌했고 이번 2편은 그 직후를 그린 재난영화인데요. 아쉬웠습니다. 네. 그런데 음악은 좋았다고 하시면서 잭슨 브라운의 러닝 온 엠티, 이게 허공의 질주죠. 국내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죠. 러닝 온 엠티라는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포레스트 검프에서 들을 수 있는 노래라고 하시면서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냐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Hey Sanchez.
1: Yeah.
0: Let me tell you about this one girl.
1: Alright.
0: She said, 오빠 나 무가 빠서 싫대. 모처럼만 나서 싫대. 그때도 내 정신은 이 과음하게 반쯤 가 있는 게 짜증난데.

doing it, yeah. We're doing it. Jay-Z, 이거 왜 미남이고 아무리 이봤자 먼 나라 얘기고 오빠가 발표한 노래도 내 취향은 아니야 난 차라리 책 볼래

네. 그럼 뭐가 네 맘에 들길래 날 만나 궁금해지네. 맛있었어 맛있대. 그거 하나 하나 빼고는 다 싫대. She only likes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유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parts. Thought I heard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티긋티긋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 어실 원스야.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차츰차츰 하나씩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내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릴 땐 방학에 그림일기 많이 썼죠.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그림일기에 도전해봤다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음을 글로만 표현할 땐 잘 몰랐는데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내가 그 감정일 때 하늘 색깔이 어땠지? 옆에 누가 있었지? 내 표정이 어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돼서 더 좋았다고 말이죠. 오늘은 절기상으로 더위가 가시고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처서인데요. 카페에서 받은

티슈도 좋고요. 집에 버려져 있는 종이도 좋습니다. 뭐 어때? 못 그려도 괜찮아. 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하늘을 그리고 지금의 감정을 한번 쓱쓱 그려보시죠. 그러다 보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일 수도 있을 테니까 말이죠. 8월 23일 일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원입니다.

8월 23일 일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백예린의 산책이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저 똥손이었다고, 똥손이라고. 그래서 저는 그림 그리는 거 익숙하지도 않고 잘 못 그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제 스스로 좀 불만족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도 제 감정을 남기고 싶으니까 요즘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휴대폰 앱에서 일기 기능을 보시면은 거기에 사진을 넣고 그 사진에 대한 내 감정을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때 그걸로 일기를 참 많이 썼었는데 아 요즘 같은 날 이렇게 하늘이 푸르른 날도 좋고 또 비가 오는 날도 좋고 그냥 좋잖아요. 요즘 날씨 뭐가 됐든 본인의 감정을 정리해보는 것도 꼭 필요한 시간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매주 일요일엔 클래식한 라디오 함께하죠. 김기용 작가님과의 만남 준비하고 있고요. 주말에도 새아침 문자창 미니창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랑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듣고 싶은 노래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0: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6: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7: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7: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9: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2: 워킷 워킷 안전화.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클래식은 영원하다. 클래식한 라디오. 네, 새 아침 일요일의 남자입니다. 김기용 작가님, 어서 오세요.
3: 네, 반갑습니다.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 김기용입니다.
2: 네, 오늘이 절기상으로 늦여름 더위가 물러가는 때라는 처서거든요. 우리가 입추 때만 해도 입추 맞나요? 막 그랬는데 갑자기 한번 훅 선선해지더니 이제는 벌써 처서예요.
3: 그러니까요.
2: 작가님은 매일 러닝을 하시니까 뛰면서 누구보다 그 계절의 변화를 또 잘 느끼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좀 요즘은 달릴만 하신가요?
3: 그쵸. 사실 진짜 온몸으로 느껴지죠. 네, 계절의 변화가. 여름에 한창 뛸 때는 심박수도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일단 땀이 너무 많이 나거든요.
2: 네,
3: 얼굴도 훨씬 붉어지고.
2: 숨쉬기도 힘들고요.
3: 그렇죠. 거의 어항에서 뛰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아 정말 뛸만하죠.
2: 요즘에도 초파리가 많죠?
3: 초파리는
2: 겨울 빼고 다 있겠죠.
3: 특히 천변, 네, 천변에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2: 딱 뛰기 좋은 시기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3: 맞습니다.
2: 가을 마라톤도 준비하고 계신가요?
3: 두 번 아마 나갈 것 같은데 이번엔 풀마라톤 안 나가고 그냥 10km랑 하프마라톤 가볍게. 사실 가볍진 않은데.
2: 그러니까요.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3: 두 번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2: 아, 그래도 네. 러닝에 대한 애정은 변함이 없으시네요.
3: 네. 네.
2: 본격적으로 클래식한 라디오 시작해볼게요. 이번 주 함께할 주제는 뭔가요?
3: 네, 오늘의 클래식한 라디오 주제는 작곡가 집중탐구 장 시벨리우스입니다.
2: 네.
3: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 북유럽을 대표하는 작곡가도 한번 소개해보려고 하는데 그리그가 노르웨이의 서정을 음악에 담았다면 오늘은 핀란드의 대자연을 음악으로 표현했던 시벨리우스 편입니다. 같은 북유럽 작곡가지만 둘의 스타일은 사뭇 달랐는데요. 이 그리그가 작은 소품과 극음악, 약간 서정적인 선율 저번 주에 들어봤죠.
2: 네.
3: 그런데 강점이 있었다면

0: 시벨리우스는 거대한 구성으로 웅장한 선율을 쭉쭉 뽑아내는 이런 관현악의 강점이 있었던 작곡가로 꼽힙니다.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배우면서 꿈을 키우던 이 어린 시절부터 숲속 산장에 머물며 평화를 찾았던 말년까지 핀란드의 국민 작곡가 시벨리우스의 삶에 대해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1: 네, 시벨리우스.
0: 네. 자, 1865년 핀란드의 헤멘린나라는 이 지역에서 태어난 장 시벨리우스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성장했다고 합니다.
1: 네.
0: 아버지가 근데 많은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서 상당히 좀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음악에 관심을 보이면서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차례로 배웠고요. 음악가가 되길 원했지만 가족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결국 법대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1: 이것도 그리그랑 다르네요.
0: 그렇죠. 네. 네. 또 음악에 대한 열정을 접지 못해서 1년 만에 바로 자퇴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헬싱키 음악원에서 작곡을 드디어 공부하게 됩니다. 이후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에서 전통적인 유럽의 음악을 체계적으로 배우기 시작했고 그와 동시에 자신이 나고 자란 이 핀란드의 역사와 문학, 자연에 대해 깊이 탐구하기 시작했던 그런 시기를 보냈습니다.
1: 네, 결국엔 네. 자신의 꿈을 향해서 쟁취를 했네요.
0: 그렇죠.
1: 네.
0: 맞습니다. 자, 첫 번째 작품으로는 카렐리아 모음곡 중 3악장 행진곡 오늘 준비해봤는데요. 핀란드 동부 카렐리아 지방의 역사를 다룬 극음악이었습니다. 이 3악장 행진곡은 핀란드 농민들의 춤을 연상케 하는 굉장히 밝고 경쾌한 곡인데 실제로는 이 카렐리아 지역의 프리오제르스크라는 지역이 있다고 해요. 그 지역을 점령했던 스웨덴 군대를 묘사한 악장이라고 합니다. 이 다른 행진곡풍 연주곡들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선율을 가지고 있다는 게 또 큰 매력인데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신기하네. 농민들의 춤을 연상케 하는데 실제로는 군대를 묘사한 악장이라고요?
0: 그렇죠.
1: 감이 잘 안 오긴 하는데요. 바로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시벨리우스의 카렐리아 모음곡 중 3악장 행진곡입니다.

0: 네, 시벨리우스의 카렐리아 모음곡 중 3악장 행진곡 감상하셨습니다.
1: 네.
0: 전 노래 나가는 순간에 뭔가 국가 같네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1: 네네네.
0: 확실히 그런 민족의 그런 고취되는 마음을 표현한 곡인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사람들이 깃발을 들고 힘차게 행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그려지기도 해요.
1: 맞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행진하는 이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지켜내겠다라는 어떤 민족적인 자부심과 활력도 느껴지는 음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스웨덴 군대에 맞서기 위한 그런 느낌이었겠네요.
1: 그렇죠.
0: 네. 앞서서 시벨리우스가 자신이 나고 자란 핀란드의 역사와 문학, 자연에 대해서 깊이 탐구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시벨리우스가 음악을 공부할 당시에 핀란드의 상황이 좋지 않았나 보네요.
1: 그렇죠. 이 네. 19세기 말 핀란드는 러시아 제국의 강압적인 통치와 언론 탄압으로 이 문화적 정체성을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시벨리우스는 조국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국민들의 독립 의지를 일깨우는 음악 작업에 동참했는데요.
0: 네.
1: 러시아의 검열을 피해서 이 임시 제목을 붙여 관현악곡을 발표했는데 이 곡이 연주될 때마다 핀란드 국민들은 뜨거운 애국심과 독립을 향한 희망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우리도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이렇게 제목이나
1: 그쵸.
0: 내용을 네. 다르게 했잖아요.
1: 맞아요.
0: 이때 핀란드도 그랬군요.
1: 맞습니다. 네.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네. 다른 곡으로 다른 제목으로 불렸던 곡인데 그 곡이 바로 오늘날까지 시벨리우스의 대표 작품으로 언급되는 핀란디아라는 작품입니다.
0: 제목이 핀란디아라니
1: 네.
0: 바꿀 수밖에 없네요.
1: 이름 바꿔야죠. 네, 금관악기와 어두운 현악이 만들어내는 이 압제를 표현한 무거운 분위기로 시작해서 웅장한 승리의 선율로 이어지는 작품인데요.
0: 네.
1: 중반부에 흐르는 평화롭고 이 아름다운 핀란디아 찬가 선율이 깊은 감동을 또 선사하는 작품입니다. 이 곡을 통해서 시벨리우스는 단숨에 국민적 영웅이자 핀란드를 대표하는 거장 작곡가의 반열에 오르게 됐고요.
0: 네, 시벨리우스를 국민적 영웅으로 만든 곡은 과연 어떤 곡인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핀란디아 감상하시죠.

0: 네, 클래식한 라디오 이번 주에는 작곡가 집중탐구 장 시벨리우스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들으신 곡은 시벨리우스의 핀란디아였습니다.
1: 네.
0: 뭔가 그곡 자체의 분위기가 나가자, 싸우자 이런 분위기보다는 조용히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자 이런
1: 네네네.
0: 듯한 느낌이네요.
1: 약간 내면 깊은 데에서부터 뭔가
0: 그쵸?
1: 고취시키는 그런
0: 맞아요.
1: 네, 느낌이었죠.
0: 맞아요. 좀 어두워한 그런 분위기도 있고요.
1: 네.
0: 네. 지난주 얘기를 떠올려 보면 그리그는 피아노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작곡가였잖아요.
1: 그렇죠.
0: 시벨리우스는 좀 다른 것 같기도 하네요.
1: 네, 이 오프닝에서 시벨리우스가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배우면서
0: 그쵸.
1: 꿈을 키웠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특히 바이올린에 대한 애정이 깊어서 사실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는 것을 이 꿈으로 삼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늦은 입문과 그보다 더 치명적인 무대 공포증이
0: 아이고.
1: 있었어요. 유명합니다. 시벨리우스 무대
0: 그래요?
1: 공포증 굉장히
0: 아,
1: 유명해요. 네, 그래서 연주자의 꿈은 일찌감치 좀 접게
0: 네.
1: 됐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로서의 꿈은 포기했지만 이는 작곡에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붓는 또 원동력이 되기도 했는데요. 결국 38세가 되던 해 바이올린이란 악기에 대한 모든 지식과 애정, 열망을 집대성해서 하나의 협주곡을 작곡하게 됩니다. 이 협주곡이 바로 시벨리우스에게 세계적인 명성을 안겨준 바이올린 협주곡 디단조가 되겠습니다.
0: 네.
1: 그렇죠. 독주 바이올린의 이 화려한 테크닉과 강렬한 리듬이 휘몰아치는 사막장 오늘 한번 준비해봤는데 북유럽의 서늘한 공기 속에서 폭발하는 바이올린의 원초적인 에너지가 잘 느껴지는 악장입니다.
0: 네. 보통 야구 선수 출신 코치들 있잖아요.
1: 네네네.
0: 그러니까 엄청 유명한 선수들보다 코치들이 더잘 가르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선생님들도 그렇고. 왠지 그래서 시벨리우스도 이런 쪽으로 더 발전을 시킨 게 아닌가 싶기도
1: 아,
0: 해요.
1: 본인이 이제
0: 하지
1: 이
0: 못했던
1: 무대에
0: 것을.
1: 서지 못하는 것을.
0: 그렇죠.
1: 그쵸, 맞아요.
0: 바이올린에 대한 애정을 다 쏟아부은 거죠. 이 작곡에.
1: 맞습니다.
0: 네.
1: 맞습니다.
0: 감상해 보겠습니다.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D 마이너 중 3악장입니다.

0: 네,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D 마이너 중 3악장 함께 들어봤는데요.
1: 네.
0: 이렇게 악기를 잘 모르고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가장 난이도가 어려운 악기가 뭘까 했을 때 바이올린을 꼽을 것 같긴 하거든요.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제일 난이도 있는 악기는 뭐예요?
1: 제 생각에도 바이올린, 근데 악기마다 다 워낙 그 어려운 지점이
0: 아,
1: 있어서
0: 그렇긴 하겠죠.
1: 하나를 꼽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바이올린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어려움 분명히 있죠.
0: 그렇죠.
1: 그쵸,
0: 근데
1: 예.
0: 바이올리니스트는 정말 많고 바이올린을 가장 먼저 배우기도 하잖아요. 이
1: 맞아요.
0: 관현악 가운데서.
1: 그쵸.
0: 그런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요?
1: 바이올린이 아무래도 이 보급형 악기들도 많고, 입문하기에 부담 없는 가격대의
0: 네.
1: 악기들도 많이 나오고 해서, 사실 뭐 트럼펫이나 트롬본 같은 금관 악기들은 입문용이라고 해도 정말 거의 한 100만 원,
0: 그렇죠.
1: 수십만 원은 기본으로 하는데, 바이올린은 그래도 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형 악기들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입문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멋있잖아요, 그리고.
0: 그렇죠.
1: 예,
0: 멋있죠.
1: 주목받기 좋은
0: 네.
1: 악기고.
0: 바이올린 협주곡들도 많고
1: 그렇죠.
0: 하니까요.
1: 네네네.
0: 저는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와, 이 피치 하나하나를 조금만 엇나가도 이렇게 끽 하는 소리가 바로
1: 그렇죠.
0: 나는 게
1: 네,
0: 또
1: 맞아요.
0: 바이올린이잖아요. 이 바이올리니스트들은 이 곡을 어떻게 연주했을까? 대단하거든요.
1: 그렇죠. 방금 저희가 들으신 음원이 이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선생님의
0: 아, 그렇군요.
1: 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올리니스트들에게도 이 엄청난 도전이지만, 듣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어려움이 이 강렬한 흥분과 어떤 해방감으로, 특히 실제로 바이올린 연주를 보는 거는 음원이랑 정말 다르거든요.
0: 그래요.
1: 실제로 바이올리니스트의 연주를 볼 기회가 있다면 꼭 한번 보시면서 그 속주와 엄청난 테크닉에 진짜로 감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이렇게 방금 들은 바이올린 협주곡 D 마이너 중 3악장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명성을 시벨리우스가 얻게 됐다라고까지 얘기 나눴습니다. 그 후의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볼까요?
1: 네,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시벨리우스는 음악의 외형적인 화려함보다 절제된 내면을 담아내는 것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당대의 어떤 과장된 기교나 복잡한 기법들을 벗어나 고전적이고 단정한 형식미를 고수하면서 자신만의 음악적 깊이를 더해 나갔는데요. 그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안단테 페스티보라는 작품입니다. 1922년 성탄절 직전에 작곡된 곡이고요. 이 핀란드의 한 목재소 창사 기념 축제용 음악을 의뢰받아서 작곡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현악 사중주로 작곡했지만 이후 관현악 형태로 재편곡하게 됐고요. 페스티보는 이 축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안단테 페스티보는 느리게 걸어가듯이 차분한 속도로 연주하라는 게 안단테인데,
0: 네.
1: 축제의 선율이지만 이 차분하게 느리게 연주하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축제라기보다 약간 크리스마스 축의를 염두에 둔 작품이라고 볼수 있겠고,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아까 크리스마스
0: 그쵸.
1: 직전에
0: 네.
1: 작곡되다 보니까 그런 의미를 지닌다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 작품의 분위기 역시 약간 찬송가를 듣는 것처럼 경건하고 좀 숭고한 분위기를 풍기기도 하고요.
0: 맞아요. 원래 크리스마스 자체도 우리 현대와선 정말 밝고 활기차고 기쁜 날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1: 그렇죠.
0: 옛날에는 정말 숭고한
1: 맞아요,
0: 의미였다고
1: 맞아요.
0: 하더라고요. 네.
1: 네.
0: 그래서 정적이고 차분한 곡들이 많았다라고 알고 있는데 네, 이 느낌 한번 또 감상해 보겠습니다. 시벨리우스의 안단테 페스티보입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엔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엔 아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4: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4: 광고 전에 들으신 곡은 시벨리우스의 안단테 페스티보였는데요. 네. 확실히 경건하네요.
5: 그렇죠.
4: 엄숙하네요.
5: 어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축제 이미지와
4: 맞아요.
5: 좀 다른.
4: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 축제 즐기자 이런 분위기는 아니죠.
5: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엄숙하게 조용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음악이었고 특히 안단테 페스티보 같은 경우에는 이 시벨리우스가 말년에 자신의 음악을 직접 지휘해 녹음한 작품이라는 점에서도 또 의미가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아름다운 곡을 넘어서 뭐 시벨리우스가 인생의 마지막
6: 6시 43분 전남 광주 해남군 서북서쪽 21km 지역 규모 3.1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4: 말년에 작곡한 곡이었군요.
5: 맞습니다.
4: 네. 이렇게 해서 클래식한 라디오 작곡가 집중 탐구 장 시벨리우스라는 주제로 얘기 나눴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리그 만났잖아요.
5: 네.
4: 그리그는 자연, 뭐 민속, 서정성 이런 걸 음악에 담았다면 또 시벨리우스는 비슷하긴 하지만 역사, 민족적 자부심에 웅장함이 더해져서 좀 다른 느낌을 줬던 것 같아요.
5: 그쵸.
4: 네, 비교하면서 듣는 재미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곡은 어떤 작품인가요?
5: 네, 이 삶의 후반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후반기에 시벨리우스는 아내 아이노의 이름을 딴 숲속 산장 아이놀라. 아이노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아이놀라를
4: 네.
5: 짓고 그곳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조용한 자연 속에서 안식을 찾으며 작곡 활동을 사실상 중단했는데 이
4: 네.
5: 중단 기간이 좀 깁니다.
4: 네.
5: 1926년 이후 거의 30년 동안 작품 활동을 거의를 넘어선 수준으로 하지 않았어요.
4: 아예
5: 절필 수준으로 예,
4: 네.
5: 하지 않았어요.
4: 왜죠?
5: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완벽주의적인 성격으로 이 완성된 작품이 자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까봐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4: 네.
5: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어떤 무대 공포증 이런
4: 그쵸.
5: 것도 사실 완벽주의 성향인 사람들이 무대 공포 있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아요.
4: 그러니까 내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면은 이제 난 실패했다라고
5: 그쵸,
4: 생각을
5: 그쵸.
4: 하는 거죠.
5: 그쵸.
4: 네, 아유, 안타깝네요.
5: 사실 무대에서 완벽하기가 저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4: 저도 그 중에
5: 네,
4: 하나예요. 네.
5: 그거를 인정해버리면 되는데
4: 맞아요.
5: 또 지나친 완벽주의는 그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것 같고
4: 네.
5: 실제 교향곡 8번을 쓰긴 썼어요. 쓰긴 쓰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파기했다는 일화, 또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4: 그렇군요.
5: 네. 여기에 더해서 어떤 시대적인 변화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현대음악으로, 그러니까 1900년대잖아요,
4: 그렇죠,
5: 지금.
4: 네,
5: 네. 그러다 보니까 현대음악으로 변해가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약간 어렵고 좀 난해할 수 있는 현대음악으로 변해가는 그 세상의 흐름이 자신의 작곡 스타일과 맞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던 이유도 있었을 것 같고요.
4: 그러니까 인정을 받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까지
5: 그쵸,
4: 있었네요.
5: 그쵸, 네. 네. 그렇게 30년의 긴 침묵 끝에 91살의 나이로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4: 장수를 하셨네요.
5: 굉장히 장수했죠.
4: 네.
5: 그 당시로서는.
4: 네.
5: 네. 자, 마지막 작품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슬픈 왈츠라는 제목의 곡 준비해봤는데요. 병상에 누운 어머니가 환영 속에서 춤을 추고

0: 수다 죽음을 맞이한다는 내용의 극음악입니다. 아련하게 스쳐 지나가는 왈츠 리듬 속에 어떤 삶의 덧없음과 묘한 애수를 느낄 수 있는 좀 서늘한 작품인데요. 이 작품의 도입부가 굉장히 여리게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귀청듯 기울이시고 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근데 왈츠 곡들이 이런 곡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왈츠는 어쨌든 춤곡이니까 좀 밝고 우아하고 이런 느낌이 베이스일 것 같은데 슬픈 왈츠라니. 화려한 왈츠를 추구했지만 그 춤이 영원히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 거겠죠.
0: 네. 네, 이 기쁨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그 왈츠라는 장르에 이 단조, 슬픔을 표현한 단조가 합쳐졌을 때 그쵸. 느껴지는 그 묘한 느낌이 있거든요. 거기에 또 집중해주면 좋을
1: 맞아요.
0: 것 같고요.
1: 그 언밸런스 속에서의 그 특유의 느낌이 있어요.
0: 그렇죠. 네.
1: 이렇게 해서 끝곡으로는 시벨리우스의 슬픈 왈츠 함께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작가님 보내드리면서 저도 같이 인사드릴게요. 저는 이영은.
0: 저는 김기영이었고요.
1: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봉합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FM 102.

3.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테입니다. 8월 23일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모르신다고요? 진짜요? 오늘 비공식적으로 밀린 방학 숙제의 날입니다. 내일 개학을 앞두는 학생들 진짜 많을 것 같은데 오늘까지 마감 기간이에요. 방학 숙제 다 했어요. 그래서 일기 몰아서 다 썼어요. 책 읽고 독후감 썼어요. 테이삼촌이 미리 다 검사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른들도 미뤄둔 숙제 같은 일 하나쯤 있지 않나요? 답장해야 하는 문자, 정리해야 하는 방, 미뤄둔 운동까지 여름 가기 전에 해야지 해놓고 차일피일 미뤄둔 일들 하나쯤 있을 겁니다. 오늘은 우리도 계약을 앞둔 아이들처럼 밀린 숙제 하나씩 끝내보는 거 어떨까요? 학생 여러분도 어른 여러분도 미뤄둔 일 오늘 다 털어내고 개운한 마음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해보자고요.

0: 8월 23일 일요일 굿모닝 FM 테이입니다. 하이키 여름이었다 듣고 왔어요. 아, 하이키 친구들 참 여름하고 잘 어울려요. 건강하고 밝고 에너지틱한 모습들이 참 잘 어울립니다. 아, 미뤄둔 일들 방학 숙제 진짜 저도 몰아서 하는 편이에요. 뭐 학창시절에 몰아서 안 한 게 없습니다. 저는 시험 공부도 예, 몰아서 시험 치기 한 일주일 전부터 갑자기 벼락치기를 했고 방학 숙제도 벼락치기로 했고 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 반성합니다. 하지만 벼락치기라도 한 사람과 아예 안 한 사람이 또 다르죠. 그러니까 저희는 또 노래 나가는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익십과 안익십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아,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들 저희도 다 읽고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안 돼서 다 소개를 못 해드리는데, 이렇게 주말에는 아침에 그런 이야기들 이렇게 모아서 함께 나누고 있으니까 서운해 하지 마시고 보내주세요. 제가 눈으로는 다 읽고 있습니다. 두 시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일요일 1부 이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함께합니다. 굿모닝 가족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문자, 미니에 남겨주신 소중한 사연들 아침의 행복 시간에 소화해볼게요. 2부는요,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스포츠 영웅들의 인생을 들어보는 시간, 관중석 1열 MBC 김태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일요일 3, 4부는요, 특별한 게스트의 플레이리스트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최초로 아이돌 그룹 완전체로 출연을 합니다. 보이그룹 나우즈와 함께 나우즈 뮤직 꾸며볼까 해요. 특별한 라이브도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8000번, 단문 50원, 장문이나 사인 1000번은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돌아올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 어실 원스야.

0: 특허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2: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1: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3: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190번님 마을버스 기사입니다. 새벽 5시에 차고지 나와서 차량 정비하고 운행 시작했어요. 일요일이라 그런지 승객들이 거의 없네요. 지금은 한 바퀴 돌고 쉬는 시간입니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전국의 기사님들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하셨어요. 어우, 기사님 감사합니다. 와, 새벽 5시부터 저보다 2시간이나 먼저 예, 하루를 시작하시는데 존경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사님들 같은 분들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기 싫고 막 느정느정 나오다가 나오면 바로 정신 번쩍 들어요. 제 정신을 늘 번쩍 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운행 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아침을 환하게 밝히는 작은 행복들, 여러분들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에요. 아침의 행복 함께하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해집니다. 소소한 이야기라도 좋아요. 나누고 싶은 일상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김병근님의 신청곡 띄워드릴까 해요. 여름 사냥에 아무튼 떠나자.

힘차게 떠나는 노래가 있었네요. 덕분에 알게 됐습니다. 여름 사냥에 아무튼 떠나자 듣고 오셨어요. 아침에 행복.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바로 둘러봅니다. 4181번님, 요즘 운동에 빠져서 운동복을 엄청 많이 샀어요. 정신 차려보니 옷장 한가득 새 운동복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팔이 아파서 운동을 쉬고 있다는 거예요. 땀. 저 많은 옷들 언제 다 입어보죠. 빨리 낫게 테디가 응원 좀 해주세요 하셨어요. 운동 어떤 운동일까요? 운동복을 샀다는 거 보니까 단체로 하는 운동인가? 아니면 개인 운동이라면 러닝 같은 거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테니스? 아닌가? 골프? 헬스는 운동복을 많이 사지 않습니다. 아, 헬스도 좀 사긴 사는데 옷장 가득 사진 않아. 뭔지 너무 이런 거 너무 궁금해서 응원 디테일하게 제가 못 해드려요. 미안해요. 9025번님, 어제 찐친 결혼식 다녀왔더니 온몸이 천근만근이에요. 피곤하니까 오히려 눈이 빨리 떠지는 거 있죠. 9시까지 반려라디오 굿모닝 FM에 찰싹 붙어서 테디랑 함께 보낼 거예요. 어서오세요. 어서와요. 결혼식, 찐친들 결혼식이면은 찐친들도 당사자가 아니라도 좀 피곤하긴 해요. 손님 맞이도 같이 해야 되지, 뭐 이렇게 또 뒤처리 같이 또 도와줘야 되지, 신경 써야 되지, 또 상대 측에 오는 사람들 또 외모 어떤지 체크해야 되지, 내 외모 어떤지 체크해야 되지. 그래서 에너지 많이 썼는데 고생했어요. 눈이 빨리 떠지는 이유는 저는 완전히 알고 있거든요. 예. 피곤하다고 음식 안 드시고 바로 자서 그래요. 먹고 잤으면 오늘 10시간 그냥 잤다. 고생하셨습니다. 키키의 신곡 파보프 파보프 듣고 올게요.

10cm 너에게 닿기를도 듣고 오셨습니다. 그 전에 들으신 노래 키키의 파보프 파보프였어요. 아침의 행복 8102번님의 사연으로 이어갑니다. 저는 요즘 페인트 칠하느라 바빠요. 제가 근무하는 공간을 직접 칠하거든요. 어제도 열심히 했는데 다 못해서 오늘까지 이어서 합니다. 우리 애들도 나서서 도와주고 남편도 도와주고 있네요. 테디도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셨어요. 직접 인테리어를 하시는군요. 사실 그 벽지 붙이는 것보다 페인트 칠이 훨씬 더 고급스럽죠. 고급스럽고 친환경 잘 쓰면은 또 오래 가기도 하고 예쁘게 고생한 만큼 훨씬 더 기분 좋은 공간으로 오랫동안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효율도 좋아질 것 같은데 기분 좋아서 행복하시죠? 심유영님, 초등학생 조카한테 선물로 주려고 우쿨렐레 사러 갑니다. 요즘 학교에서 배우고 있다는데 제법 잘 치더라고요. 우리 조카 절대 음감 아닐까요? 하셨는데 악기 연주하고 음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 근데 튜닝은 그냥 바로 해. 그럼 이제 절대 음감일 수도 있는데 연주를 잘하는 건 이제 음감보다는 센스죠, 센스. 박자감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 아 좋네요. 이래 우쿨렐레 치고 있다고 또 사주는 이모 고모가 있다니 너무 너무 좋네요. 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0652번님. 어제 자기 전에 요즘 인별그램에서 유행하는 뱃살 빼기 1분 챌린지 했거든요. 급하게 운동을 해서 그런지 잠이 안 와서 애먹었어요. 아침부터 너무 피곤합니다. 운동도 하던 사람들이 해야 하나 봐요. 크크크크 하셨는데 아 이 맛이에요 이 맛. 예, 나중에는 이게 계속 하다 보면 이 정도로 자극이 안 와가지고 더 해야 되나 했는데 그때 더 해야 됩니다. 이 맛인데 들어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저도 어제 처음으로 기기의 도움을 빌려서 뱃살 운동 했거든요. EMS 그거 배 차고 아 지금 많이 땡겨요. 네, 우리 같이 자극 받으면서 가봅시다. MBC 김태훈 스포츠기자

0: 목포시와 목포 MBC가 공동 주최하는 목포 시민 아카데미가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서는 투자 전문가 염승원 이사가 대한민국 자산 시장의 대변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전합니다. 목포 시민 아카데미는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2배, 요한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생활인구 100만, 동아시아 해양허브 목포시가 함께합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 투자의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서 함께 만나보세요.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 홀에서 열리는 이번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결과는 기록으로 남지만 과정은 이야기로 남는다.
1: 스포츠 영웅들의 뜨거웠던 인생을 두기로 직관해보는 시간. 관중석 1렬.
0: 오늘도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스포츠 이야기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실 분 MBC 김태훈 기자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십니까.
0: 예. 혹시 이발하셨나요?
2: 아니 머리를 정돈을 안 하고 와가지고.
0: 아 그런 거예요? 네. 지금 스타일 약간 귀여우셔가지고. 아, 예.
2: 덤머가 돼가지고.
0: 덤머하니까 확실히 어려 보이시네. 더 어려 보이시네요. 예. 자, 네. 관중석 1열 스포츠 영웅. 오늘의 영웅 누구인지 직접 소개해 주시죠.
1: 1998년 7월 7일 US 여자 오픈 연장 18번째 홀. 공이 연못의 옆면 언덕, 억센 풀 사이에 깊게 박히자 이 선수는 망설임 없이 신발과 양말을 벗어던졌습니다. 검은 양말을 벗자 드러난 하얀 맨발. 햇빛에 검게 탄 종아리와 선명히 대비돼 지독했던 연습량을 짐

0: 짐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차가운 물 속으로 주저없이 두 발을 내딛고 쏘아올린 샷이 경쾌한 소리를 내며 그린 위에 사뿐히 안착했고 치열했던 연장 혈투 끝에 들어올린 우승 트로피. IMF 외환위기로 절망에 빠져있던 국민들의 가슴 속에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일깨운 골프의 전설 박세리 선수입니다.
1: 박세리 선수가 무난한 플레이로 우승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기억에 남았을까요?
0: 그러니까요.
1: 진짜 맨발투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권중석 1열, 지금은 이제 리치 언니로 유명하죠. 골프의 전설 박세리 선수에 대한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아, 기대됩니다. 첫 번째 챕터 가볼까요?
0: 네, 첫 번째 챕터는 무서운 10대, 맹훈련으로 탄생한 골프 신동입니다.
1: 아, 골프 신동, 어떻게 탄생했어요?
0: 네, 1977년 대전 출생으로 박세리는 어릴 적부터 뛰어난 운동신경을 보여줬습니다.
1: 예.
0: 이 초등학교 시절에 뭐 단거리, 그리고 포환 등 육상선수로 활약하면서 이 지는 법을 몰랐을 정도라고 합니다. 또 초등학교 3학년 때 잠시 하와이로 이민을 갔던 때가 있는데 이 아버지가 재미삼아 박세리에게 골프채를 쥐어주고 이 자신이 있는 쪽으로 공을 쳐보라고 했던 게 이 골프와의 인연이 시작됐던 순간입니다. 이후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대전의 골프 연습장에 데려가 스윙을 시켜보면서 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자세가 나오고 이 비거리도 상당하다는 이 재능을 확인했습니다.
1: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0: 거의 거짓말 같은 설인데
1: 네.
0: 이때부터 이 아버지의 눈이 번쩍이기 시작했어요. 이 제대로 골프를 시켜봐야겠다라고 해서 스파르타 훈련이 시작됩니다. 이 훈련 내용이 정말 어마어마한데 이 하루에 공을 1,000개씩 때리게 했고요. 매일 15층 아파트 오르내리기 그리고 6km 달리기로 기초 체력과 하체를 단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 스케줄을 소화하기 위해서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훈련이 끝나면 오후 10시, 밤 10시입니다. 네. 그래서 중학생 시절부터 이런 훈련을 소화를 했는데요. 정말 훈련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1: 예, 와. 네,
0: 성과도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1992년 중학교 3학년 시절에 이 초청받은 KLPG 대회 라일 앤 스콧 여자 오픈에서 원재숙을 연장전 끝에 꺾고 우승을 차지합니다.
1: 중3에?
0: 이게 생애 첫 우승이에요. 중학교
1: 중3
0: 3학년 때.
1: 때. 와, 멋지다.
0: 그리고 고3이었던 1995년엔 아마추어 신분으로 시즌 3승을 거두면서 무서운 10대로 불리기 시작했고요. 프로로 데뷔한 96년엔 시즌 4승을 거뒀는데 이때 KLPGA가 규모가 지금처럼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1: 예.
0: 연간 대회가 한 10개 정도 열렸는데 이 중에 4번을 우승한 겁니다. 그래서 그해 기록이 어떻게 되냐면 11개 대회에 출전해 우승 4번, 준우승 6번. 이 제일 낮은 순위가 6위일 정도로 이 국내에서 정말 압도적인 모습이었는데요. 그래서 그해 신인왕은 물론 상금왕, 뭐 최저 타수상 이 주요 개인 타이틀을 싹쓸이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무대에 이제 거의 적수가 없다. 한국 무대를 평정한 박세리가 1997년부터 미국 진출을 준비해 다음에 LPGA 투어에 진출하게 됩니다.
1: 와, 아, 어마어마했네요.
0: 뭐 떡잎부터 다르다.
1: 진짜
0: 뭐 시작부터 다르다라는 말이.
1: 이야, 아, 배우지 않았는데 스윙이 완성돼 있다. 이제 저는 골프 좋아하니까.
0: 아, 좋아하세요?
1: 너무나 충격적이고. 1,000개를 친다. 와, 연습장 가서 100개 이상 치면 많이 친다 그러거든요. 엄청 힘든데 1,000개. 대단합니다. 야, 다릅니다. 두 번째 챕터 가볼까요?
0: 네, 두 번째 챕터는 한국 스포츠사 최고의 명장면 맨발 투혼입니다.
1: 이 장면은 저 거짓말하니까 한 100번은 예 봤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캠페인에도 쓰이면서
0: 그럼요.
1: 100번 이상은 본 것 같아. 앞에서도 말했던 그 명장면 나오나요?
0: 아, 네. 명장면 전에 일단 미국 진출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네.
0: 이 박세리 선수는 LPGA 투어에 진출하자마자 메이저 대회인 맥도날드 LPGA 챔피언십 대회 출전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1: 예.
0: 이 진출 후에 이 온갖 대회에 참가 신청을 했는데 이 맥도날드 LPGA 챔피언십 대회도 이 당시 박세리 선수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메이저 대회인 US 여자 오픈 예선전 면제를 따내기 위한 대회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때 우승을 했는데 우승을 하고 나서 기자들과 한 얘기가
1: 예.
0: 이 박세리 선수가 나중에 후일담을 들려줬는데 이 우승을 하고 나서 이 대회가 메이저 대회인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1: 너무 자존심 상할 것 같은데.
0: 그래서
1: 주최 측에.

0: 에서는 예.
1: This is major. 이렇게 말했더니 이제 기자들이 빵 터졌다는 예. 그런 일화가 있을 정도입니다.
0: 어마어마한 자신감 저
1: 정말 자신감 대단하죠.
0: 예, 그래서
1: 이 대회에서 세운 기록도 대단합니다. 만 20살의 나이로 메이저 대회 최연소 우승 기록을 세웠고요. 이때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달성했는데 골프 대회가 보통 목금토일 4일간 매일 대회를 치르면서 한 번에 18개 홀을 소화합니다.
0: 예.
1: 이 와이어 투 와이어는 대회 첫날부터 최종일까지 매일 선두를 지키며 우승을 차지한 경우를 말하는데
0: 오.
1: 이게 왜 대단하냐면 이 골프를 해보셨다니까 아시겠지만 예. 골프라는 게 감각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달라져요.
0: 그렇죠.
1: 그래서 매일매일 컨디션에 따라서 이 샷이나 이런 감각이 천차만별인데 이걸 나흘 동안 1위를 한 번도 뺏기지 않은 우승이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기록입니다.
0: 예, 이게 이제 성시경 형님이 얘기했잖아요. 골프랑 어제 너무 사이가 좋아서 뽀뽀도 하고 우리 사귀기로 했어. 그래서 내일부터는 진짜 사랑하는 날이다 했는데 내일 처음 뵙겠습니다. 할 정도로 다른 게 골프인데 와 얼마나 대단한 기록인지 느껴집니다. 예.
1: 네, 그리고 두 달 뒤에 앞서 말씀드린 명장면을 만들어냅니다. US 여자 오픈에서 당시 우승을 두고 아마추어였던 태국계 미국인인 제니 추아시리폰 선수와 경쟁을 펼칩니다. 연장전 승부에서 18번 홀이었죠. 이 박세리 선수의 첫 번째 샷이 조금 빗나가면서 연못 언덕에 어? 걸치게 됩니다.
0: 오, 이거다 이거다.
1: 이 대부분 이 경우에는 벌타를 받고 다시 드롭을 해서 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당시 준우승으로 끝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박세리 선수가 승부수를 띄웁니다. 생각보다 공이 물에 빠지지 않았고 언덕 풀에 걸쳐 있었거든요. 그래서 샷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내렸고 판단을 내리자마자 이 발을 물에 담그기 위해 신발과 양말을 벗습니다.
0: 야.
1: 그런데 박세리 선수가 검은 발목 양말을 벗자 이 양말 안에 정말 새하얀 맨발이 드러납니다.
0: 저는 흰 양말 또 신고 있는 줄 알았어요. 너무 색깔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1: 그래서 이 종아리를 비롯한 이 다리가 새까맣게 탔는데 이 정말 새하얀 맨발 양말 하나 더 나오잖아요.
0: 네.
1: 그래서 박세리 선수가 이 당시에 정말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나 알 수 있었던 그리고 이때 이 샷이 정말 기가 막히게 제대로 걷어 올렸거든요. 이 승부를 이 샷 덕분에 재연장전으로 몰고 갑니다.
0: 예.
1: 그래서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박찬호 선수 때와 비슷한 시기였거든요.
0: 맞아요.
1: 이 IMF로 절망에 빠졌던 우리 국민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큰 힘을 얻고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시도한 샷이 정말 희망을 준 건데 이 박세리 선수는 재연장전에서 기가 막힌 버디퍼트를 성공시키며 극적인 우승을 차지합니다. 이 1998년 이해에 박세리 선수는 시즌 4승을 거두고 LPGA 올해의 신인상을 수상했는데요. 이 장면이 한 공익 광고에 사용되면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스포츠 최고의 명장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양희은 선생님의 상록수 노래에 맞춰서 박세리 선수의 이 전설적인 샷이 나오는데 지금 봐도 정말 감동이 밀려옵니다.
0: 아, 울컥해요. 네, 그때 또 힘듦이 마치 그 물속에 빠진 공 같아가지고 우리의 시절이. 근데 그거를 굴하지 않고
1: 그럼요.
0: 이겨내는 그 모습이 딱 절묘하게 맞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공익 광고 컷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이게 라디오다 보니까 상록수 이제 노래만 흘러나오거든요. 요 기자님이 영상 보면서 중계 부탁드려도 될까요?
1: 중계를 한번.
0: 예, 이거 최초입니다. 자, 도전.
1: 네, 태양이 떠오르고 이 푸른 들판이 펼쳐집니다. 이 골프장 잔디밭 예술이거든요. 소나무들이 여러 그루 보이고요. 상록수다 보니까 또. 그리고 골프장 그린 잔디가 펼쳐져 있는데 드디어 박세리 선수가 멀리서 등장합니다. 여유롭게 걸어오고 있고요. 얼굴이 클로즈업 됩니다. 표정 좋습니다. 그리고 전설적인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연장 18번째 홀이죠. 그 샷을 시도했는데 이게 잘 가나 싶었는데 연못으로 그대로 빠졌어요. 박세리 선수 표정이 정말 심각합니다. 그리고 전설의 명장면 양말을 벗고요. 그리고 샷을 성공시킵니다. 그리고 우승을 확정하는 우승 퍼트 들어갑니다. 관중들 환호하고 박세리 선수 파이팅. 태극기가 펄럭이고요. 우승 트로피에 입을 맞추면서 마무리됩니다.

0: 완벽한 연기입니다.
1: 이런 거 처음 해보는데.
0: 오 예.
1: 그런데 이 또 노래의 클라이막스와 예. 이 그 감정이 정말 잘 맞아가지고.
0: 맞아요.
1: 이게 벌써 몇 년 전이죠. 이제 20년, 30년이 다 돼가는데.
0: 예.
1: 근데도 아직까지도 이게 감동이 밀려옵니다.
0: 끝내 이 길이라 할 때. 아 어떤 진짜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것 같은.
1: 네 이후로 이제 이 골프라는 종목 자체에 이게 워낙 상징적인 장면이 되다 보니까 예능 프로그램에서 뭐 골프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러면 꼭 양말부터 벗고 근데 양말 벗어야 돼요.
0: 맞아 맞아.
1: 그리고 뭐 퀴즈 프로그램에는 이 박세리 선수가 당시 어느 쪽 양말을 먼저 벗었는지 물어보기도 합니다.
0: 아 진짜요?
1: 혹시 아세요? 어느 쪽 양말을 먼저 벗었는지?
0: 아 습관적으로 왼쪽.
1: 아 정답입니다.
0: 아, 왼쪽. 오른손잡이 네. 왼쪽부터 벗죠. 네, 습관적으로. 네.
1: 그만큼 이 장면이 워낙 이 파급력이 컸죠. 네 그리고 박세리 선수는 이후에 LPGA 무대에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2001년 브리티시 여자 오픈, 2002년 LPGA 챔피언십에 우승하며 최연소 메이저 4승을 달성하고요. 그래서 2007년엔 LPGA 명예의 전당에 입회하게 됩니다. 이 명예의 전당에 오르기 위해서는 이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우승을 어느 정도 이상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조건을 이미 3년 전인 2004년에 달성을 했어요. 우승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0: 예, 예.
1: 그런데 이게 또 다른 조건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 LPGA 현역 선수로 보낸 시간이 10년이 돼야 된다.
0: 아.
1: 그래서 시간을 채워야 돼서 2007년에 된 거예요.
0: 더 빨리 할 수도 있는데. 네. 아.
1: 그래서 또 어떤 대회도 출전을 했냐. 2003년에는 국내 KPGA 남자 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별을 초월한 도전을 한번 해봤는데 당시 남자 프로들과 경쟁을 했는데 성적도 대단했어요.
0: 예.
1: 이게 컷오프라고 하는 일종의 예선만 통과하자 이게 목표였는데 최종 공동 10위를 기록하면서 훌륭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0: 와 대단하다.
1: 네, 근데 술술 풀리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시련도 있었습니다. 2004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예의 전당 입회 조건을 달성한 이후에 사실 급격한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이미 뭐 이룰 걸 다 이룬 다음이죠.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정말 이 대회도 잘 안 풀리고 근데 동시에 손가락 부상까지 당하면서 아이고. 그 당시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생각해 보면 중학생 때부터 뭐 말도 안 되는 훈련을 했다고 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정말 쉼 없이 달려왔어요. 말 그대로 요즘 표현으로 번아웃이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하지만 2년 뒤에 이 슬럼프를 잘 이겨내고 2006년에 다시 우승하면서 곧바로 또 재기에 성공합니다.
0: 아, 레전드는 다릅니다. 예, 무너진 더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모습까지 보여주셨어요. 아 재밌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옥상달빛의 세리머니

0: 옥상 달빛 세레머니 듣고 오셨습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MBC 김태훈 기자와 함께 스포츠 영웅의 인생을 들어보는 관중석 1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골프의 위상을 세계에 알려준 골프 레전드 박세리 선수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 남았거든요. 가보실까요?
1: 네, 마지막 챕터는 눈물의 은퇴식 세리키즈의 탄생입니다.
0: 박세리 선수 은퇴할 때 많은 분들이 눈물 흘렸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최고의 자리를 지켜왔던 박세리 선수도 은퇴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이 선수 마지막 즈음에는 어깨가 정말 안 좋았어요. 이 스윙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왼쪽 어깨가 이 경기를 하다가 빠질 정도로.
0: 아유.
1: 그리고 이제 뭐 엑스레이나 이런 검사를 했을 때 연골이 아예 사라졌다. 이 정도로 정말 이제 선수 생활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2016년에 은퇴를 결정하게 됩니다.
0: 예.
1: 10월 13일 KLPGA 투어 하나은행 챔피언십 1라운드를 마친 후에 은퇴식을 치렀는데요. 정말 성대하게 은퇴식이 열렸습니다. 은퇴식 자체가 생중계될 정도였어요.
0: 네.
1: 예, 1라운드 처음 샷을 시작할 때부터 수많은 갤러리라고 하죠. 관중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예. 자기 팬들을 보자마자 이 눈물이 앞을 가려서 제대로 공을 칠 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티오프라고 이 시작하는 시간이 항상 정해져 있거든요. 이 다음 조도 있기 때문에. 근데 빨리 쳐야 자기가 쳐야 대회가 진행이 되는데
0: 네.
1: 이게 눈물이 앞을 가리니까
0: 어떡해.
1: 샷을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간신히 이 마음을 부여잡고 이 대회를 시작을 했는데 이 잘 진행을 하고 또 이제 위기가 고비가 언제 찾아오냐면 마지막 18번 홀.
0: 예.
1: 이제 마지막 퍼트를 남겨두고 아 이제 끝이구나. 정말 마지막이구나 하는 생각에 이제 또 그때부터 또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0: 네.
1: 또 감동적이었던 거는 이때 후배 선수들이 SERI라고 세리라고 적힌 모자를 이 검은 모자를 모두 쓰고 나왔어요. 그래서 18번 홀에서 다 기다리고 있어요. 검은색 모자를 쓰고 박세리 선수를 이제 맞이하는데 이 그래서 정말 박세리 선수의 마지막을 이제 성대하게 함께 정말 감동적으로 했습니다. 박세리 선수가 또 워낙 시원시원하잖아요. 성격이. 말도 재밌고 시원시원한데 네. 그래서 본인은 이 은퇴하는 때가 정말 이제 골프랑 안녕 후련할 줄 알았는데 눈물을 정말 참기가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0: 아 중학교 때부터 예, 매일 천 번씩 휘둘렀던 이 운동을 그만둔다. 이 상상할 수도 없는데 박세리 선수가 이제 후배들한테 끼친 영향도 대단했습니다.
1: 네, 박세리 선수가 여자 골프에 미친 영향력 정말 대단합니다.
0: 진짜 맞아요. 네.
1: LPGA 통산 21승을 거둔 박인비 선수도 이 박세리의 맨발 투혼을 보고 골프채를 잡았다고 합니다. 예, 신지혜, 김효주, 박성현, 고진영 등등 수많은 후배 선수들이 박세리를 동경해 골프를 시작했고 또 미국 무대에 진출하면서 정말 많은 활약을 이어갔는데요. 이 또 상징적인 장면도 하나 있습니다. 은퇴를 했던 해죠. 2016년 리우올림픽에선 박세리 선수가 여자 골프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심한 지원을 통해 박인비 선수가 금메달을 따내는 데 일조했는데요. 이 세리키즈 박인비 선수가 박세리 감독 앞에서 따낸 이 금메달을 통해 골든 커리어 그랜드슬램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0: 대단하다. 대단해.
1: 이 박찬호와 더불어서 IMF 시대를 이겨낸 희망을 안겼던 영웅에서 이제는 예능 프로에도 자주 출연하면서 이 호탕한 언니로 많은 분들에게 즐거웠습니다.

0: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1: 네. 지금도 이제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예, 너무 다행입니다. 자, 이렇게 관용석 1열 골프의 전설 박세리 선수 이야기 쫙 만나봤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우리 김태형 기자와 인사 나눌게요.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6: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7: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8: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 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 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1: 굿모닝 FM태입니다. 스포츠 스타 인생을 들어보는 관중석 1열 MBC 김태훈 스포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어떠셨나요?
0: 정말 전설적인 장면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가지고 예. 정말 좋았습니다.
1: 이것도 어린 시절부터 쫙 또 말씀해 주시니까 즐겁게 잘 따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어떤 스포츠 영웅의 인생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을지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2부 끝곡으로 루시의 버디 띄워드리면서 기자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0: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시인 두보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 기쁨에 이렇게 썼습니다. 전에 헤어진 게 어디서였지. 다시 만나니 둘 다 늙으니. 문학을 논할 벗을 잃은 뒤로는 목루주점을 알아도 쓸데없구려. 평소에 막 피어나 움직이던 생각들이 그대를 만나니 더욱 많이 떠오르네. 친한 친구도 점점 오랜만에 만나게 되죠. 하지만 가끔 만나도 곧바로 말이 통하고 평소 혼자 하던 이 생각 저 생각을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친구. 여름이 너무 더워서 선선해지면 보자고 해둔 그 이름들을 쳐서도 됐으니 좀 꺼내볼까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입니다.
2: 감기가 좀 오래가네 하고 그냥 넘기신 적이 있으시죠? 폐렴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초기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렴의 대표적인 증상은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입니다. 감기약을 복용해도 일주일 이상 고열이나 누런 가래를 동반한 기침이 계속되거나 숨이 차고 가슴 통증이 나타난다면 폐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은 기침이나 발열 없이 기운이 없거나 식사를 잘하지 못하는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폐렴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이었습니다.
3: 싸늘하다. 배추의 병이 왔다. 여기는 물음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4: 물음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5: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4: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5: 경농이 만듭니다.
6: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 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경험, 해상 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일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1: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일요일 3, 4부. 오늘은 굿모닝 뮤직 사상 최다 인원이 이제 오십니다. 큐브 엔터테인먼트의 5인조 보이그룹 나우즈와 나우즈 뮤직 함께 할 거거든요. 라이브 무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우즈의 라이브 무대 영상은요. 방송이 끝난 뒤에 MBC 공식 유튜브 무흐즈 그리고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나우즈 뮤직 시작해 볼게요.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4: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대대장은 실망했다. 매일 아침 7시에 못 일어나겠다고? 집합!
4: 충성! 일어날 수 있습니다!
5: 아니, 너무 피곤한데.
3: 뭐? 굿모닝 FM을 안 들을 거라고? 내 밑으로 다 집합!
6: 아침 7시 여러분의 기상 나팔 굿모닝 FM 태입니다.
3: 집합!
6: 일요일 아침에 반짝이는 음악 충전 타임. 특별한 게스트의 빛나는 선곡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나우즈와 함께하는 나우즈 뮤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로 콜라보다 더 짜릿한 제로 섹시 컨셉으로 돌아왔습니다. 제로 섹시면 섹시가 없는 건데? 잘못된 거 아니었죠? 차세대 섹시 보이그룹 나우즈의 현빈, 윤, 연우, 진혁, 시윤 어서 오십시오.
7: 안녕하세요.
8: 네,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9: 안녕하세요, 나우즈입니다.
6: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이렇게 나오시기 쉽지 않았을 텐데
7: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6: 감사해요.
8: 네, 감사합니다.
6: 어때요? 이 아침에 이렇게 라디오 하는 거 해본 적 있어요?
7: 완전 처음.
10: 해본 거의 네, 처음인데.
6: 거의 처음. 처음이죠. 네, 처음. 네. 야, 근데 다들 상태가 좋아 보이시네요. 그래서
7: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6: 다행입니다. 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를 하고 있어서 한 분씩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디서 부탁할까요?
11: 네, 저 먼저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나우즈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윤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8: 네. 안녕하세요. 나우즈의 보컬 리더를 맡고 있는 현빈입니다. Let's get it. 예.
12: 굿모닝. 안녕하세요. 나우즈 연우입니다.
13: 안녕하세요. 저는 나우즈에서 래퍼 막내를 맡고 있는 시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6: 네. 에이.
14: 안녕하세요. 저도 나우즈에서 래퍼를 맡고 있는 진혁이라고 합니다.
6: 반갑습니다. 이렇게 다섯 분이서 나우즈로 나와주셨습니다. 아침에는 원래는 이 시간에 뭐예요?
11: 거의 잠에
7: 드는 네. 것 같아요. 네.
6: 거의 아니면, 그렇죠.
13: 네. 네. 네. 아니면 요즘에는 활동기였어. 네.
11: 스케줄.
6: 그렇네. 아침에 또 일찍 음악 방송 때문에
13: 네.
6: 나우즈가 있으니까.
13: 맞아.
6: 이 아침에 나우즈를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신곡이 나왔는데 아킬레스. 발매를 축하드립니다. 어디서 아킬레스라는 그 주제 제목으로 이렇게 앨범이 나왔을까요? 요새 또 영화 오디세이가 또 핫하기 때문에 유럽의 신화의 인물들이 엄청 이제 핫한데 아킬레스가 또 연결이 돼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어떤 곡인지 누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8: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이번 곡 아킬레스라는 곡은요. 첫눈에 반한 강렬한 사랑의 감정을 한편의 시네마처럼 풀어낸 묵직한 그루브와 세련된 퍼포먼스가 특징인 곡입니다.
13: 맞습니다.
6: 야, 잘 배웠다. 잘 배웠어. 이 곡 처음 들었을 때 어땠어요? 우리 현빈 씨는 어땠어요?
8: 저는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 진짜 새롭다. 그리고 제가 한창 이런 곡들을 많이 듣고 있을 때
6: 스타일이 약간 맞았구나. 네. 그러면
8: 그래서 이거 너무 좋겠는데 우리 한번 찢어보자 라는 생각에 좀 설렜습니다.
6: 듣자마자 그냥 활동할 생각이 확 났구나. 이게.
8: 맞습니다.
6: 저희 이게 나온 게 거의 이제 막바지 스케줄인가요?
8: 네. 맞아요. 네.
6: 진짜?
11: 활동은 거의 막바지.
6: 막바지예요. 네. 어때요? 활동하는 동안 그래도 좀 준비한 대로 잘 좀 했던 것 같아요. 어때요? 좀 아쉽나?
8: 진짜 저는 지금까지 활동 중에서 제일 후회 없는 활동이죠.
6: 네. 이런 거 좋다. 네. 최선을 다하고 이제
8: 맞습니다.
6: 아쉬웠다 하는 거 좋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제로 섹시라는 얘기를 했는데
8: 네.
6: 이게 제로 섹시 어떤 뜻으로 이렇게 붙이게 됐을까요?
13: 네, 제로

0: 색시가 이제 제로 콜라에 설탕이 들어가진 않지만 단맛이 느껴지는 것처럼 이제 본질에 충실하되 건강하고 신선한 나오지만의 섹시함을 보여드리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 아, 이 유해하지 않은.
2: 네, 맞습니다.
1: 유해한 섹시. 아, 네.
3: 어린이도 볼 수 있는.
1: 아, 어린이도 볼 수 있는.
3: 전체 연령과.
1: 네. 전체 연령과의 네. 섹시. 네. 야, 이 복잡한데 마음이 많이 복잡한데 그걸 해냈네요. 아, 네. 나오지가 해냈어. 팀에서 가장 그렇다면 약간 섹시하다 하는 멤버는 누굴까요? 아무래도 팀이 인정하는.
3: 저가.
1: 어, 진짜로? 네.
3: 팀이 인정하는 거는요.
1: 네. 어, 다른 거. 유인씨가 바로 저라고 했는데.
3: 아, 네, 저죠.
1: 각자 내가 최고다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4: 아, 근데 시윤이가 아무래도 이제 몸이 좀 받쳐주다 보니까 육체적인 이런 섹시함을 맡고 있는 것 같아요.
1: 머슬이 좀 있다 보니까. 예,
2: 그건 전체 훈련과 안 되니까.
4: 아, 네. 그렇죠.
1: 아, 이 시윤 씨가 몸이 약간 유해하네.
0: 그래서 저도 예. 제로 섹시를 하면서 몸 이게 근데 과연 제로 섹시일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
1: 아, 한 명은 또 그렇게 해줘야지.
0: 아, 맞아요.
1: 약간 해줘야 몸에 해로운 느낌 살짝 줘야죠.
0: 네, 네.
1: 1980년대 이제 펑크 그리고 디스코 표현을 했다라고 했는데
0: 네.
1: 멤버 전원이 일단은 2000년대생이에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이제 1900년대 느낌 이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0: 네.
1: 80년대 느낌 어떻게 살리기 좀 어렵진 않았나요?
0: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80년대 이제 디스코 사운드를 현대의 이제 트렌드에 맞게 좀 재해석한 곡이다 보니까 꼭 너무 예전 느낌이 아니라 지금 나우즈만의 좀 색을
1: 그렇지.
0: 그냥 이 만들어진 음악에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그런지 크게 어려웠던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1: 그 맞아요. 재해석했다고 오리지널처럼 하지 않고
0: 네네네.
1: 지금 이제 나우즈 멤버들이 듣는 그 순간 그 느낌대로
0: 네. 네네, 맞습니다.
1: 그냥 해석해서 해버리는 게 어찌 보면 더 신선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셨군요.
0: 네.
1: 자, 나우즈와 이야기를 나눌수록 아킬레스 어떤 노래예요?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노래를 저희가 음원으로 들려드려도 되는데 감사하게도 라이브로 또 무대를 준비했어요. 크게 될 친구들이야.
4: 아, 감사합니다.
1: 아침에 라이브로 이렇게 선뜻 하기 쉽지 않은데 나우즈 분들은 이게 있습니다. 라이브석으로 이동 부탁드리고요.
0: 네. 네.
1: 자, 아킬레스가 여러분들 80년대 느낌의 노래를 재해석한 곡입니다. 아, 복고풍으로 그래서 제가 80년대 느낌으로 저도 이제 80년대는 제가 이제 80년대 태어났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일단은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약간 90년대 음악 방송 느낌으로 나 치명적인 섹시함으로 가요계를 뒤흔들 보이 그룹 나우즈가 부릅니다. 아킬레스. 야. 아킬레스.

0: 감사합니다.
1: 야, 아침에 이렇게 섹시하게. 아, 보니까 이제 현빈 씨랑 윤 씨가 내가 섹시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네, 이 느낌이.
2: 감사합니다.
1: 화성을 호흡을 엄청 섞어가지고. 에이. 아, 이렇게 딱. 이 멤버들이 다 밸런스가 좋네요. 또 쫙 노래하다가 또 진혁 씨가 딱 보컬로 잡아주고. 시윤 씨가 또 잡아주고 브릿지 연우 씨가 또 딱 이어주고. 아, 나우 씨가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가 느껴집니다.
3: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멋진 라이브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2: 네, 네, 감사합니다.
1: 아킬레스 여러분들, 드라이빙 하면서 들으면 진짜 기분 좋게.
3: 아, 맞아요. 네,
1: 맞아요. 것 같습니다. 펑크한 이 리듬이 기분 좋게 만들어줬습니다. 사실 그 약점이라는 뜻의 아킬레스 건이 있는데, 네, 네. 아킬레스 걸이라고 로맨틱한 표현으로 네. 좀 바꾼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네. 네. 어때, 약점 하나씩 그러면 좀 얘기를 해볼까요? 자신이 생각할 때 좀 귀여운 약점. 나 이런 거 좀 약점. 예, 약점이 있어요.
4: 아, 저요? 약점. 저는 치킨에 약합니다. 아, 아. 치킨 너무 좋아해서.
1: 무슨 치킨에 약해요?
4: 모든 치킨을, 치킨에 다 좋아.
1: 모든 치킨에 다.
4: 네.
1: 치킨 너무 좋아해요?
4: 옛날 통닭도 좋아하고 누룽지 통닭도.
1: 야.
4: 그 튀긴 통닭.
1: 튀긴 통닭 다 좋아해. 오, 야. 닭을 좋아하는구나.
4: 맞아요.
3: 치킨을 좀 어떻게 해봐야겠다, 준혁.
4: 말 안 들을 때
3: 유혹하는.
1: 근데 그것도 약간 못 만들 때 좋은 건데.
4: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그나마 먹어도 괜찮겠네.
4: 저는 식단을 따로 안 해가지고.
1: 아, 진짜로?
4: 네.
3: 뭘 먹어도 살이 안 찝니다.
2: 맞아요.
4: 주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1: 아, 부러운 사람들이 있네.
4: 감사합니다.
1: 치킨에 약하고, 시윤 씨는 치킨에 약하고 또 누가 있을까요?
5: 약점이라.
1: 약점, 약점 없나?
5: 저 간지러움을 너무 많이 타가지고.
1: 간지러움이 약하구나.
5: 아, 간지러움이 진짜.
1: 아, 윤 씨가 또 네.
4: 꼬닥 소리가 났어.
1: 야, 또 민감한 예 네. 반응들이 있습니다.
5: 정말 약합니다.
1: 이런 약점들이 하나씩 다 있어요. 현빈 씨 없어요?
3: 저도 하나 있는데요.
5: 뭐야?
3: 저는
6: 귀여움이 약해요.
4: 와우.
1: 제가 보니까 귀여움을 표현하는 게 좀 약하네.
4: 표현하는 게.
1: 표현하는 게 약해. 섹시하면 좀 괜찮았거든. 네.
3: 네. 마음 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아. 네. 아.
1: 귀여움에 수줍음이 너무 많아요 지금. 네. 수줍음 좀. 이게 또 누나들이면 예쁘게 봐줄 것 같은데 내가 형이라 가지고. 와, 이런데 갑자기 되게 쭈뼛하고 올라왔네.
3: 아, 죄송합니다.
1: 야, 좋았어, 좋았어. 너무 좋았어.
5: 쭈뼛.
1: 이렇게 사실 약점이 뭐 굳이 찾아도 잘 없는 친구들인데 한번 물어봤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나우즈와 나우즈 뮤직. 라이브로 시작해서 더 예, 에너지틱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너가 자신의 플레이리스트를 또 소개하는 코너이기도 합니다.
4: 네.
1: 나우즈는 팬분들한테 노래 추천해 준 적이 있어요?
5: 많이 추천해요.
1: 많이 추천해요.
5: 하루에 한 번은 해주시죠.
1: 정말. 네. 그러면 뭐 이 코너가 딱일 것 같은데. 자, 오늘 또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빈 씨요, 어떤 주제로 추천해 주실 건지 주제 소개해 주실까요?
3: 네, 오늘 저희 나우즈가 가져온 주제는요, 바로 나의 인생 노래입니다.
1: 인생 노래. 왜 인생 노래가 됐는지까지도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또 이들의 인생도 살짝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4: 네.
1: 바로 가겠습니다. 나우즈의 인생 노래 첫 곡부터 만나볼까요? Loving can hurt. Loving can hurt sometimes. 굉장히 감성적인 노래가 흐르고 있습니다. 누구의 인생 노래일까요?
3: 네, 저의 라이프송인데요.
1: 아, 현빈 씨의 노래.
3: 네, 제가 이제 원래는 이제 노래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운동선수였는데 이제 차를 타고 이제 학교에 가서 운동하러 가는데 이 노래를 딱 들었는데 평소에 그냥 음악이 차 안에서 흘러도 별로 신경을 안 쓰다가 이 노래가 딱 나오네.
1: 포토그래프 처음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0: kissed me under the lamppost back on 6th Street, hearing you whisper through the phone, wait for me to come home.
1: 나우즈 뮤직! 나우즈 인생 노래 첫 번째 곡은 현빈 씨의 인생 노래였습니다. 에드 시런의 포토그래프 듣고 오셨습니다. 사이클 선수이셨는데 운동을 그만두면은 그 운동 다시는 안 한다 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 하던 거 좀 다시 좀 몸이 당겨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현빈 씨는 어때요? 사이클
2: 다시는 안 합니다. 정말
1: 자전거도 안 타?
2: 진짜 원래는 자전거도 안 탔는데 이게 이동 수단으로서 좀 활용을 해보자 해서 그치. 자전거 리본에 샀다가 바퀴가 터져가지고
1: 터졌어? 터졌어요? 어이구. 너무 세게 달려서?
2: 모르겠어요. 제가 좀 싼 걸 샀는데 네. 그냥 확실히
1: 그래 도로 사정에 맞게 또 해야 되는데
2: 한번 가버렸습니다.
1: 사이클 선수였으면 하체가 진짜 좋겠다.
2: 네, 하체 때 덕분인가 하체 때문인가 살이 안 빠지네요.
1: 살이요? 지금 뺄 살이 어디 있다고 지금? 이게 또 다른 세계네요.
2: 7kg 뺐어요.
3: 많이 감량했어요.
1: 이미. 지금 더 이상 뺄 살 없는 것 같아.
2: 이제 안 빼려고.
1: 빼면 안 됩니다.

0: 빼도 빼도 이 쌓여 있는 차곡차곡 쌓여 있는 하체의 근육들. 이거 유해한데 이건. 아, 아 이거 제로 섹시가 아닌데 이 친구. 아, 아,
1: 점점.
0: 아, 섹시에 칼로리 좀 있는데 보니까. 칼로리. 자, 이쯤에서 깜짝 퀴즈 타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함께하고 있는 나우즈 관련 문제 내드릴 건데 진혁 씨가 문제 내주실까요?
2: 네.
0: 가시죠.
2: 네. 네, 오늘 나우즈와 함께 나우즈의 인생 노래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나우즈가 최근 발매한 노래 아킬레스의 컨셉은요, 바로 이것인데요. 설탕이 들어가지 않아도 단맛이 느껴지는 제로콜라처럼 본질에 충실한 신선함과 섹시함을 보여주는 컨셉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제로섹시, 2번 제로스시, 3번 제로홍시.
1: 야, 어렵다.
0: 어렵죠, 어렵죠.
3: 홍시인가?
0: 그럼 누가 좀 힌트 좀 주세요. 너무 어려울 수 있어. 아, 네.
1: 첫 글자가 와, 나 쉬우시구나. 네.
0: 아, 다 쉬우시네. 하나 빼고 쉬우시다.
3: 힌트요. 아, 우선은 음식은 아닌 것 같아.
0: 음식은 아니다. 아, 야, 네. 됐다.
4: 뭐야, 뭐야, 뭐야, 뭐야.
0: 아, 됐어.
4: 뭐야? 됐네.
1: 아니, 뭐야.
0: 이 완벽한 힌트다.
4: 다 준 거잖아.
0: 와, 완벽한 힌트예요. 아,
4: 정답을 말하면.
3: 아, 아침부터 이제 정답을 맞추시고 시작하면은. 아, 네.
0: 그렇지, 좋지, 좋지. 아, 아,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우리가 딱 바라는 수준이에요. 아, 딱 멋진 예 수준으로 해줬습니다. 퀴즈 정답 보내시고 문자 번호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5분 뽑아서 비타민 음료 준비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제 정답을 발표할 건데 윤 씨의 노래를 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 들을까요?
5: 아, 제가 롤모델이 한 분 계신데요.
0: 예.
5: 롤모델이 NCT 선배님의 해찬 선배님인데요.
0: 예.
5: 해찬 선배님의 첫 솔로곡인 Crazy라는 곡을 인생곡으로 뽑았는데요. 너무 존경하는 선배님이기도 하고 이제 들었을 때 엄청난 영감을 많이 받고 그리고 이번 컨셉과도 굉장히 흡사한 컨셉을 전에 내셨어서 이번에 준비했을 때 많이 찾아보고 되게 네,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0: 어허. 해찬 씨는 어떤 점이 그렇게 좋아요?
5: 일단 팀 내 메인 보컬을 담당하고 계신데 이제 춤도 거의 메인 댄서 그룹으로 잘 추시고 그다음에 뭐 표정 연기나 이런 아이돌적인 모먼트에서 굉장히 배울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가지고
0: 야, 이렇게 좀 따라가고 싶은 선배가 있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죠?
5: 네,
0: 극복하고 더 넘어가는 순간 아, 네. 아, 그 순간이 올 것 같은 느낌
5: 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0: 네, 윤 씨의 그 순간을 또 기다리면서 롤모델인 해찬 첫 솔로곡 크레이지 노래 듣고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Hey, yo. You keep looking at me.

0: Praise it. MBC FM for you.
1: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굿모닝 FM 태입니다. 나우즈 뮤직. 나우즈의 현빈, 윤, 연우, 진혁, 시윤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연우 씨가 깜짝 퀴즈 내드렸었는데 발표해 주시죠.
1: 네. 나우즈의 신곡 아킬레스의 컨셉 정답은 바로 1번 제로 섹시였습니다.
2: 진짜?
3: 진짜 몰랐다. 와.
2: 아니, 진짜로?
0: 와, 너무 대박. 어려웠다.
3: 진짜 너무 몰랐어. 너무 어렵다.
0: 이 와중에도 맞추신 분들 중 다섯 분께 비타민 음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단은요. 방송이 끝난 뒤에 굿모닝 FM 홈페이지 성호표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나우즈의 인생 노래 들어보면서 퀴즈 풀어보고 있거든요. 라이브를 한 곡 더 준비해 주셨어요?
1: 맞습니다.
0: 이 친구들 뭐야? 감동이야. 어떤 곡 준비해 주셨을까요?
4: 또 저희의 선배님이시죠. B2B 선배님의 두 번째 고백. 지금 이거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고백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0: 아,
2: 끼끼.
0: 현빈 씨가 멘트가 좀 있네.
1: 리더다 보니까
4: 나이가 좀 있거든요.
0: 자, 라이브석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야, 나우즈의 라이브 무대를 포함한 오늘 나우즈 뮤직 영상은요, 방송이 끝난 뒤에 MBC 라디오 공식 유튜브 채널 무흐즈 그리고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와, 두 번째 라이브도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우즈가 부르는 B2B의 두 번째 고백 청해 듣겠습니다.
5: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한 여자에게 두 번째 고백을 하는 날이거든요. 그녀에게 다시 찾아가려 합니다. 과연 그녀가 제 마음을 받아줄까요? 오늘은 왠지 느낌이 좋습니다.

0: 자, 나우즈의 두 번째 고백. 아,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두 곡이나 라이브로 준비를 해준 나우즈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확실히 또 큐브 엔터테인먼트 소속이라서 선배님 노래를 부를 때 뭔가 더 즐기는 느낌이 있습니다. 확실히, 네, 확실히 있어요. 맞습니다. 약간 동생들 같은 느낌이 싹 있어서 보면서도 좀 편안했습니다. 혹시 그 회사 선배들 노래들 중에 우리가 리메이크하면 딱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노래들 좀 찜해놓은 게 있을까요?
1: 저는 약간 색다르게 포미니 선배님을 한번 저희가 비스트 선배님이랑 디비트 선배님이랑 예. 그리고 아이들 선배님도 많이 해봤고 그러니까 약간 포미니 선배님을 저희가 한번 해보면 좀 색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0: 괜찮은데요?
2: 새롭다. 완전.
1: 그리고 또 저랑 진혁이랑 트러블 메이커를
0: 정말로? 누가 그러면 트러블을 일으킨 거예요?
3: 누구지?
0: 고민이 좀 많은 생각이. 누가 뒤로 하나? 누가 앞에 있나? 네. 자, 어쨌든 지금 함께 또 콜라보하면서 리메이크하면 엄청 나오지만의 색깔이 나올 것 같은 기대가 좀 있습니다. 원래 이름이 중간에 바뀐 거예요?
3: 네, 네 맞습니다.
0: 원래 이름 뭐였죠?
3: 원래 나우어데이즈였는데
0: 나우어데이즈.
3: 네, 저희가 또 구름형 개보를 이어가고 싶어서 세 글자로 나우즈로 줄여서
0: 그렇네. 비스트, 포미니, B2B, 아이돌 이렇게 있으니까 네. 나우즈 이렇게 세 글자로 네. 좋다. 이렇게 하니까 뭔가 역사가 쫙 이어지는 느낌이
3: 나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0: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를 이어받아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나우즈의 인생 노래 계속 이어갑니다. 나우즈 뮤직 다음 노래 만나볼까요?
4: 난 저기 숲이 돼볼게. 너는 자그마키만 한 언덕 위를.
0: 저 차분해지네. 누구의 선곡이죠?
2: 저의 선곡입니다.
0: 진혁 씨.
2: 네. 제가 이제 최유리님의 숲을 고른 이유는 예. 제가 가사가 좋은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노래 가사가 전체적으로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표현하는 그런 느낌들이 되게 시적인 느낌이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 노래를 듣는 거지만 약간 한편의 시를 읽는 듯한 느낌도 들고 딱 들었을 때 엄청 뭔가 마음에 안정을 주는 곡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0: 약간 음악 들을 때 이렇게 힐링되는 음악을 좀 듣는 때가
2: 네,
0: 있나 봐요.
2: 좀 신나는 것도 엄청 좋아하는데 이제 또 때로는 뭔가 그냥 차분해지고 싶거나 그냥 좀 조용히 혼자 음악 듣고 싶을 때 이런 노래도 많이 들어서
0: 그래
2: 네.
0: 진혁 씨 약간 랩하거나 할 때 목소리에 약간 감성이 있어요. 그래서 파워풀한데도 약간 그 잔잔한 그 감성이 있어서
2: 감사합니다.
0: 그런 부분들이 이런 데서 나오는구나 싶긴 합니다. 진혁 씨의 인생 뮤직 최유리의 숲 듣고 오겠습니다.

0: 나우즈 뮤직, 나우즈의 인생 노래 다음 곡 흐르고 있습니다. 이번 노래는 누구의 노래죠?
1: 네, 제가 추천한 노래입니다.
0: 예, 시윤 씨.
1: 네. 네, 저는요 태연 선배님의 1111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왔는데요. 혼자 생각을 정리하고 싶을 때마다 찾게 되는 곡인 것 같고요. 멜로디와 이제 태연 선배님의 목소리 그리고 비트가 너무 잘 어울리고 그리고 언제 들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곡이어서 제가 인생곡으로 뽑았습니다. 뭔가 되게 제가 느낀 거는 뭔가 아이돌 하면서 정말 바쁜 좀 일상 생활을 하는데 그리고 제 성격 자체도 워낙 좀 급하거든요. 그래서 뭘 항상 빨리빨리 하고 싶어하는 성격인데 이 노래를 들으면 되게 마음에 좀 여유가 오는 느낌이라 좀 다른 분들께도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이 노래를 가지고 왔습니다.
0: 그래. 아, 이게 성향에 따라서 또 빨리빨리 해내고 싶은 이 답답함이 네. 음악을 들을 때 약간 밸런스를 잡아주고
1: 맞아요.
0: 그렇게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인생 노래로 태연의 1111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시윤 씨의 인생곡 처음부터 듣고 올게요.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안전화.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5: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6: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G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7: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9: 굿모닝의 펜테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마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온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부침 유리명가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를 드립니다.
10: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9: 굿모닝 FM 태입니다. 굿모닝 FM 일요일 3, 4부 나우즈의 현빈, 윤연우, 진혁, 시훈 씨와 나우즈 뮤직 함께 했는데 벌써 에이. 마칠 시간까지 왔습니다.
11: 와, 시간이 진짜
9: 그냥 빠르네. 훅 지나갔어요. 어떠셨나요? 한 분씩 짧게 소감 들어볼까요?
12: 일단 아침에 이렇게 태희 선배님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힐링이 되는 하루가 시작됐어요.
9: 아유, 저도 윤씨 목소리 들어서 좋았어요.
12: 네, 그래서 예. 너무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저희 예. 아킬레스 활동은 비록 끝났지만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 윤씨였고요.
13: 네, 저희 나우즈의 목소리가 또 이 아침에 많은 분들에게 또 힘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라디오를 한다는 게 너무 좀 기쁜 것 같고요. 저희 나우즈의 목소리 들으면서 오늘 하루도 알차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12: 느끼해지는데 갑자기
11: 좋네요.
9: 현빈이가 약간 리더로서 마무리를 좀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데
13: 열심히 하죠. 네.
9: 하다 보니까 자기가 모르게 흘러가는 방향을 그래도 잘 잡네. 자기도 모르게 흘린 걸 잘 잡아가지고 마무리 어떻게든 하네 그래도. 네. 기특합니다. 또 예, 소감 들어볼게요.
14: 아, 이렇게 아침부터 에너지 넘치게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좋았고 다음에도 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불러주시면 또 열심히 나와보겠습니다.
9: 아, 진짜 연시였고요.
11: 네, 이렇게 아침부터 나우즈가 이제 많은 분들께 이렇게 힘을 전해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9: 네, 시윤 씨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혁 씨.
15: 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라디오 하는 거 되게 재밌고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아서 엄청 좋아하는데 아침부터 이렇게 또 저희가 뭐 좋아하는 노래라든지 이런 것도 추천해드리고 해서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 저희가 또 신곡으로 찾아올 수 있다면 또 신곡으로 들려드릴 수 있게 저희도 열심히 활동해 보겠습니다.
9: 아, 좋습니다.

0: 맞습니다. 라우즈가 오늘 라이브 두 곡이나 해주셔가지고 이 아침에도 이제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게 인증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괜찮으시면 네. 네, 저희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다음 신곡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2: 네. 네. 네.
0: 자, 이제 라우즈의 인생 노래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면서 같이 인사드릴까 하는데 마지막 곡은 연우 씨가 준비해 주셨네요.
3: 네.
0: 어떤 노래죠?
3: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제로 클럭이라는 노래인데요.
0: 예.
3: 많은 사람들이 뭔가 나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나도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를 드릴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해준 그런 고마운 노래입니다.
0: 팬들한테는 이미 뭐 나우즈가 그런 존재일 것 같은데
2: 네.
0: 더 멋지게 더 성장하는 모습으로 계속 네. 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1: 감사합니다. 예.
0: 방탄소년단의 제로 어클락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 굿모닝 FM 태입니다. 저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우즈 약속해 주셨으니까 다음에 꼭 한번 나와주시고
4: 너무 좋습니다. 영광입니다.
5: 영광입니다.
0: 우리 BTS의 제로 어클락 띄워드리면서 저도 라우즈도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1: 네.
0: 여러분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0: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 개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2: 가장 쉬운 것보다 쉬운 분야부터 작중 하나 지금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3: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4: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시장에만 가면 이름이 많아지는 채소가 있습니다. 브로콜리. 소담스레에 담아놓고 박스 종이에 이름과 가격을 적어놓는데 이름이 제각각입니다. 브루크리, 브로커리, 블로캐리, 보리꼬리, 국산, 브로커. 이 정도면 브로콜리가 잘못한 거죠? 근데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되는 거죠. 살다 보니 정확한 것보다 통하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8월 23일 일요일 오늘 아침 저는 배우 진구입니다.